0: 오늘 첫 곡 아이유 내 손을 잡아였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시고 이 돈이 된 라디오 머니티패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하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방송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합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연 팀장입니다.
0: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좀 챙겨 보시는 편이세요?
2: 하이라이트만.
0: 하이라이트. 그래도 궁금은 하신가 봐요. 경기
2: 네,
0: 결과.
2: 궁금하죠. 전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시간대만 잘 맞았다면 본방사수를 했을 텐데 이게 또 아침에 하고 예. 새벽에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본방사수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0: 일하시는 시간이라. 본부장님은요?
3: 전 이제 사실 축구는 크게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0: 그 축구는 네. 관심이 없으면 야구는 관심 있으십니까?
3: 네. 저 오롯이 이제 야구만 좋아해가지고. 예. 네. 뭐 지금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도 이제 이름 아는 분이 몇 분 없는데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은 기원하지만. 예. 네. 제가 뭐 특정 선수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요. 예. 마음속으로 응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모르면 뭐 손흥민 선수 응원하면 되는 거죠, 뭐.
2: 이 북중미 월드컵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이 북중미 월드컵이 북한, 중국, 미국에서 어머. 월드컵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있다라고 하거든요.
0: 네, 이게 그렇게 네. 또 생각하시는구나.
2: 네, 이 아메리칸 대륙에서 하는 거라다라고 네. 요 정도는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항상 환영하고요.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무료 상담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직업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0: 마 이게 돈이다에서는 오늘 와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군요. 있군요. 포켓몬 수집 열풍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세상에 포켓몬이랑 돈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2: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약간 놀라긴 했는데 최근 포켓몬 수집 열풍이 좀 다시 뜨거워지면서 희귀 카드 수익률이 네, S&P500도 이겼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재테크까지 되는군요.
2: 맞습니다. 이제 희귀카드는 주식처럼 이제 시세가 오르내리는데 네, 재테크 수단이 돼버렸고요. 관련 굿즈는 출시 직후 품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 포켓몬을 소비했던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향수와 소비력이 결합한 팬덤 시장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럼 실제로 희귀 포켓몬 카드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3: 네, 이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이 희귀 카드가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4월 영국에서는 한 교사가 이 어린 시절 모아두었던 포켓몬 카드가 2만 5천 파운드, 약 5천만 원의 경매 예상가를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 아이들 카드 정리한다고 막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네요. 집에 있는 포켓몬 카드가 막 240억 원, 막 5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이제 서울 한 지역에서 열렸던 이제 팝스토어에서 나왔던 그 희귀 카드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을 정도로 시장 자체가 정말 뜨거운데 자 포켓몬 카드 시장은 2020년 이후에 이제 급등하고 2021년에 한 차례 더 크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일본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시장은 이제 거품이 거치면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만 포켓몬 카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0: 지금도 계속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3: 네. 이 지난해 3월 이후 포켓몬 카드의 가치는 145% 이상 상승했는데요. 올해 1월 한 달 동안 구매자들이 포켓몬 카드에 지출한 금액은 약 6,6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포켓몬 카드 가격 지수는 2004년 5월 대비 약 6,208% 상승해서 이 같은 기간 S&P 500 상승률 52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0: 10배 넘게 웃돌았네요. 이 정도 규모면 만약 뭐 이런 거를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데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익이 남았다 그러면은 뭐 세금 같은 것도 부과가 되나요?
2: 네, 저도 이제 포켓몬 카드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아침마다 희귀카드 구매하세요라고 이제 이 관련 내용이 뜨는데 이제 포켓몬 카드는 이제 단순히 소장하던 카드를 이제 일회성으로 개인간 거래.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네,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 규모나 횟수, 반복성에 따라서 세무당국이 이를 사업성 거래로 판단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0: 뭐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3: 네, 일단 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수집품이나 중고 물품을 어쩌다 한번 판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는 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에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2: 네, 그 구도현 전문가가 얘기한 것과는 반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포켓몬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고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가 돼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자,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 거래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 사업자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데. 근데 그럼 얼마나 많이 사고 팔아야 부과 대상이 되나요?
3: 네. 이 국세청의 명확한 단일 기준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 통상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연간 판매 횟수가 수십 회 이상이거나 총 거래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카드를 가끔 뭐 한두 번 판매하는 수준이라면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되팔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매매를 반복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또 사업활동으로 여겨져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만약 최근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거래하셨거나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추후 국세청 소명 요청에 대비해서 최초 구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 이 투자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금이 오르면 무작정 금을 사고 이 코스피가 오르니 무작정 주식에

0: 투자하는 전략이 아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냥 좋아서 모은 카드가 나중에 돈이 된다면 참 반갑겠지만 이게 재테크를 아예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낸다면 또 세금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수집은 즐겁게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랍 속에 포켓몬 카드 이게 살짝 이게 있다면 희귀 카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2: 네, 요즘 앱이 있어가지고요. 그 카드를 등록하면 그 카드의 소장 가치를 확인해주는 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방치되어 있던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런 세상이 또 열렸군요. 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와 재테크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가보죠.

0: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중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도 확률과 가능성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오늘은 60대 여성 청취자님 고민 사연을 통해서 은퇴 후 보험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허리나 무릎, 어깨처럼 실제 청구 가능성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 보장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자, 치매 보험은 실제 지급 조건에 맞게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30년째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억척 아지매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물 무치고 김치 버무리면서 번 돈으로 자녀들 대학 공부 다 시켰고요. 으리으리하진 않지만 우리 세 식구 발 뻗고 잘 작은 집 한 칸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선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었으니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부러워들 하는데 제 몸은 이미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종합병원이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참다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2: 아이고야, 이 당신 안 되겠다. 이 안 그래도 뭐 매일 무릎에 허리에 진통제 주사 맞아가면서 버티는 거네 다 아는데, 아, 얼굴이 와 이리 해수가노. 오늘만 하고 막 고마 장사 접자.
1: 아이고, 고마 됐어요. 시장통에 우리 집 반찬 기다리는 단골들 줄을 섰는데 어딜 접습니까? 아이고 무릎이야.
2: 봐라, 이래 주저앉을 거면서 무슨 장사를 더 한단 말이고. 나도 이제 회사 퇴직했고 자식들도 이제 지 앞가림 다 하는데 당신 와 이리 미련하게 몸을 부사산노. 이제 아마 고마 쉬자. 어이?
1: 아이고 야숙해라. 내 청춘 다 바친 가게인데 이제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네요. 그래요, 이제 진짜 고마 할랍니다.
0: 그동안은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는데 이젠 정말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남편 말대로 반찬 가게를 접으려고 합니다. 남편도 퇴직을 한 상황이라 연금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매월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서 이걸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이소.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건강에 힘 이제 부치셔갖고 이미 은퇴를 결심하신 청취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또 내고 있는 보험료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1: 네, 이거 뭐 간단한 방법인데 보험료 절감을 위해선 청취자님 나이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보장은 살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보장을 조정하면 되겠죠.
0: 아, 확률을 봐라. 확률 싸움이다. 60대에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보장은 어떤 건가요?
2: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청취자님 나이나 직업을 감안하면 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보다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어깨야 막 이렇게도 한다는 거잖아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뭐 근거 있습니까?
1: 네, 2020년 실손의료보험 통계 자료를 보면 질병 분류별 실손보험 청구 금액 비중이 나와 있거든요. 자, 3위가 암이고 청구 금액 비중은 11.6%

0: 였습니다. 자, 2위는 상해 질환인데 13.6%. 1위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금액 3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 오, 뭐 압도적으로 많네요. 한 3배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암보다. 저는 당연히 암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2: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보장을 이 현실과 반대로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암보험은 잔뜩 가입을 하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협소하게 가입을 하거나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 청취자님은 30년 넘게 이제 장사를 해 오셨죠. 뭐 허리, 어깨, 무릎 사실 안 아픈 곳이 없죠. 자, 그래서 청취자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두셔야 될 텐데 뭐 어깨 관절경 수술이나 무릎 관절경 수술 및 관절경 이외의 수술, 뭐 추간판 수술, 신경성형술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와 관련된 보장들은 정말 협소하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 많은 보험료를 매월 지출하는데 이런 근골격계 관련 보장이 협소하게 준비가 돼 있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보험료가 뭐 상대적으로 비싼가요?
2: 아니요. 이 근골격계 질환 수술비는 60세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원에서 4만 원대 수준이라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요. 이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보장뿐만 아니라 이 치매와 관련 보장에 보험료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근골격계 질환까지 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1: 예, 치매까지는 신경 쓰셨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좀 놓치셨다. 청취자님 나이가 되면 근데 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억력이 감퇴되면 혹시 뭐 나도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하시잖아요.
0: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치매 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이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요. 또 적금식으로 가입을 해서 목돈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에 보장도 좀 받고 목돈 만들어서 노후자금으로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들 가입하고 있죠.
1: 진짜 치매보험을 막 적금식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노후연금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건가요?
2: 이 간혹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으면 되고 이 완납을 하게 되면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치매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납입이 끝나면 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치매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절대 가입을 해서는 안 되고 이 10년 뒤에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님 치매 보험도 좀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치매 보험은 저축성으로 가입 가져가시면 안 된다. 보장성 보험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치매 보험을 조정하면 치매 진단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어지잖아. 이 점을 걱정하지 않으셨을까요?
0: 네, 그 청취자님 치매 보험을 좀 조정하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보험료뿐 아니라 보장에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치매 진단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고 복잡해진 데에는 의학의 발전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가 복잡하게 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라고 하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 의료계에서 치매 진단이 더 정교하고도 어려워지니 이유는 초기 전조 단계가 정말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 과거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후에 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주 미미한 인지 기능 저하만 나타나는 이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병원에선 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인지 치매로 진행 가능한 이 전조 증상인지 이 초기 단계에는 단과형 검사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좀 어려워진 것이죠. 이 경도 인지 장애 환자 중 일부만 실제 치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진단이 아니라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이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진단이 땅땅땅 내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군요. 그래서 치매 보험금 청구 또한 어려워지는 거고요.
0: 맞습니다. 이제 사실 치매는 이제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약 100여 가지가 넘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원인이 겹친 혼합형 치매가 자주 발견되고 있죠. 자, 원인 질환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어떤 인자가 인지 기능 저하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감별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2: 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 보험은 질병 분류 기호 앱

0: F00번으로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자님이 가입한 치매보험도 여기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서 질병 분류기호 G30으로 받는다면 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1: 네, F 쪽은 이제 정신이나 행동장애 쪽이고 G는 이제 신경계 쪽이니까 다르게 보는 그렇죠. 거죠 분류를. 그러면 이게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2: 네, 뭐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표적 치매 치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표적 치매 치료제는 이미 손상된 뇌세포를 되살리는 약이 아니라 뇌세포를 파괴하는 원인 물질을 제거해서 진행을 늦추는 약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객관적인 기억력 저하가 확인되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나 혼자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건망증이 심해지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현재 이 약물들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비급여 상태거든요.
1: 네.
0: 이 환자 이 체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연간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의 비용이 발생하며 진단을 위한 회당 약 100만 원 이상의 이 PET-CT 검사비도 별도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 두신다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주의하실 점은 표적 치매 치료 시 이 반드시 경도 인지장애부터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 네, 그럼 지금 이거 말씀해 주신 거는 치매 보험을 뭐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건강보험에 특약을 새로 추가하시는 그런 형태인가요?
2: 아니요, 이건 이제 모든 보험에서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지 못하고요. 이제 별도로 다. 필요하다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1: 네.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간이 좀 빨리 왔네요. 그것도 모르냐? 빠밤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표적 치매 치료 보장은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모두 동일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네 모두 동일하다는 뭐 당연히 아니게 모두 이런 건 없습니다. X XX 예.
2: 네,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사실 다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급 기준이 다른 걸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도 보험금을 주는 회사가 있고요. 경도인지장애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도 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갱신형으로만 판매하는 회사, 비갱신형으로도 판매하는 회사, 치료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크기도 보험사마다 좀 달라요.
1: 아.
2: 이게 표적치매 치료는 한 번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면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주고 처음에 작게 주는 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 일단은 경도인지 장애부터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우선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 거고.
2: 맞습니다.
1: 당연히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은 거죠.
2: 그렇죠.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는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 여명이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비갱신이 유리할 수 있겠죠.
1: 예. 진짜 나이 들수록 걱정이 커지는 질환이 바로 치매인데 보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일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치매 중에도 이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사생활 치매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 이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치매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부터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65세는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시기죠. 즉 치매 보장은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든든하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잘 준비되어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그 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외에 자기 부담금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님도 과하게 집중되어 있던 진단비, 치매 보장을 조정하고요. 줄어든 보험료로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을 추가로 좀 확보할 수 있게 도와드렸거든요. 최근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리 좀 사둘 걸 생각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늦지 않았습니다.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 선택 지출인 보험료만 잘 점검하면 금이 생길 수 있고요.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인 연금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인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금 중에 최고는 연금이군요. 예. 그러니까 치매 보험료를 줄여서 연금으로 돌리시면 훨씬 낫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2: 그렇죠. 이제 연금은 뭐 안 아파도 받을 수 있지만 네. 치매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진짜. 자, 오늘은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신 60대 청취자님의 보험 점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노후 생활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60대는 암이나 치매 보장도 중요하지만 허리, 무릎, 어깨 같은 근골격계 질환 보장 꼭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치매 보험도 가입 여부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집 총체적인 보험 점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구대현 팀장님이 오늘 북중미에 이어서 네. 또 한 번의 그 유머, 사생활 치매, 예. 그 보장은 안 된다는 애드립에 밖에서 많이 놀랐다고 네. 예. 그렇게 훅 들어오실 거면 예고를 좀 하면 제가 리액션을 더 풍부하게 해드릴 텐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하고 쑥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613님 항상 친절하게 제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상담해주고 가시는 구도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지식 많이 얻어갑니다. TBS 화이팅입니다 라고 안면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2613님
0: 네네네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데 2613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알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1: 번호까지 아신다면 뭐 예, 알만하네요. 예. 1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건강한 뼈와 근육으로 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며 관절을 위한 노래죠. 악동뮤지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민원 만나겠습니다. 7367번님. 저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그 소득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매출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제 보험 지금이라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2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세요. 이렇게 몇백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1: 뭐 1, 2천만 원씩 지출하시는 분들도
0: 천 단위도 있으세요?
1: 네네 계시죠.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자발적으로 수년간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진 않죠. 네, 지인의 권유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그 많은 보험료를 이제 순수 보장으로 인지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없죠. 네, 저축이 되고 저축이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가입들을 하시는 거죠.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축으로 알고 200만 원씩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제 아 요즘 장사도 여의치 않은데 보험료를 매월 200만 원 이상 계속 지출해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이 많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문제는 청취자님이 가입한 저축은 순수한 저축으로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상품이 좀 있죠. 납입기간이 5년인 월보험료 100만 원인 종신보험, 납입기간이 12년인 월보험료 50만 원은 이것은 순수 저축이 아닌 사망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종신보험이었던 건가요? 예. 이거 뭐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을 이제 저축을 알고 가입하신 그런 경우네요.
1: 네, 뭐 청취자님은 이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사망 보장도 되고 저축도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월 보험료 150만 원을 이제 지출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자 청취자님은 상품 선택을 잘못해서 경제적 사망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잘못된 사망 보장으로 경제적 사망이 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2: 네. 이 통계청 및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3대 질병 진단 후에 원래 직장 복귀율은 30% 미만이고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발병 전 가구 대비 소득이 평균 한 40에서 60% 정도 감소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 10명 중 7명은 직업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여기에 이제 청취자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월 소득의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소득이 줄거나 단전되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제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0: 그러니까 3대 질병으로 앓고 다시 이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30%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소득도 줄 테고. 그래서 이 경제적 사망이라는 말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우리 7367번님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2: 네,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취자님은 매월 소득에 편차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죠. 이 보험은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장기 금융 상품이거든요. 이 장기 금융 상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야 이 매출이 줄거나 아니면 이 매장 리모델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등의 변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청취자님이 가입한 종신보험은 완납 뒤 이제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 인출이나 약관 대출 또한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월 100만 원의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고 그 돈을 파킹 통장에 저축을 해서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도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종신보험을 진짜 저축을 해라. 자영업을 하는 7367번님이 장기금융상품인 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킹 통장을 만들어서 좀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파킹 통장 그럼 만든다면 뭘 해야 되나요?
2: 네, 일단은 이 보험료가 이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변경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간혹 이 사업용 통장, 개인용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이 하나의 통장만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확한 순이익 파악이 어렵고 매월 사업장에서 쓰는 고정 지출, 청취자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고정 지출 파악이 힘들어지게 되죠.
0: 네, 내가 매달 벌고 있는 순이익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데 매일 들어오는 돈의 한 달 합산 금액만 추정해서 그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하면 사실상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통장 분리를 하고 사업장 지출은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지출은 개인 통장에서 이제 출금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이때 청취자님 월급도 매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용 통장으로 이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이체 설정에 두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네,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장인처럼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번 돈을 안정적으로 좀 모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통장을 일단 그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한테 이제 스스로 월급을 주는 거네요. 이렇게 정해진 월급을 부여해서 자산을 모으는 방법을 가져가셔라.
2: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여한 월급에 비례해서 사업자 통장에서 이 IRP나 연금저축계좌 또는 이 노란우산공제에서 이 스스로의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이 3층 연금 구조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청취자님은 퇴직연금이 따로 없으니까 이 스스로 퇴직연금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본인의 소득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게 되면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 비로소 완성이 되겠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이게 통장만 뭐 사업용, 개인용 구분을 해도 마치 직장인처럼 이렇게 뭔가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님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을 해주신 건데 막 파킹 통장이랑 막 3층 연금이랑 이런 게 먼저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0: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예방하고 치료 기간 중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경제적 사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린 뭐 파킹 통장이나 3층 연금과 같은 현금 자산이 되겠죠.
2: 네, 그리고 이 청취자님이 납부하고 있는 월 보험료 7만 원에 1세대 실손보험이 있다면 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청취자님이 가입한 월 보험료 14만 원에 건강보험 한 건만 있더라도 이 중증 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 그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2: 하지만 이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 이 3층 연금은 한 1-20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단기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해 놓고 남는 자금으로 보험료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으니까 3층 연금을 이제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뭐 나중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 다시 보장성 보험 이런 걸 고려하셔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2: 네.
1: 그러면은 보험료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할까요?
0: 네,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한 저축이나 재테크는 고정 지출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한 보험은 이제 선택 지출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고정 지출을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살면서 선택적으로 보험료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출인 이제 보험료 크기를 책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취자님의 보장 조정을 하기 전에 청취자님이 이제 안정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 외에 여러 변수들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잘 세워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이렇게 쭉 말씀해 오신 게 이제 안정적인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자산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절차였군요.
2: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 나 이 정도 보험료는 넣을 수 있다. 아, 그런데 이 보험은 있는데 저축은 없다. 근데 이 보험이 저축이고 곧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경우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 잘못된 전략으로 보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손실도 엄청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청취자님 이 현금 흐름부터 조정을 좀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을 조정하고 청취자님은 1세대 실손보험 7만 원, 종합건강보험 14만 원, 영업장 화재보험 3만 원, 운전자보험 1만 원, 네, 합산 총 25만 원의 보험료와 지금 당장 해약을 하게 되면 너무 손실이 큰 적금으로 알고 가입한 이 종신보험 50만 원만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요. 자, 줄어든 125만 원으로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 그리고 퇴직금, 노후연금, 재무 목표에 맞는 저축 상품들로 좀 재구성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보험만 가입하고 있었던 청취자님은 현금, 퇴직금, 연금, 재테크 상품과 보험도 가입한 상태로 조정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린다면 안정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뭔가 좀 마음이 놓이는 예, 요거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뭔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보험보다 먼저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을 준비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해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가 드는 유료 문자가 드는 아니죠.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9890번님 사연이에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다가 벽걸이 TV 각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아, 아버님이 엄청 또 적극적이시네요. TV 화면에 세로줄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0: 네, 그 이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버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이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죠.
1: 아, 그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녀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보장의 범위는 이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자녀까지 포함이 돼요.
1: 네.
0: 네, 그러면 이제 가족의 구성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 내 자산을 손실 나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의 의무가 없죠. 이건 타인의 재산이나 이제 신체에 피해를 줬을 때 네. 이제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이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자녀. 이제 그 말은 이런 거죠.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이럴 경우 자녀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소득이 없으니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부모님이 부산에 계신데 자녀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
1: 네.
0: 이럴 경우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이제 그 불가하죠. 자녀가 별도로 이제 가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네. 말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자녀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면 아버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고
1: 네.
0: 자녀가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황, 생계를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집 거를 우리가 고치는 거라는 개념인 거죠?
0: 맞습니다. 소득을 벌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부모 지간이지만 남남이 될 수 있는데 소득이 없이 생계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1: 네.
0: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조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9895님이 이제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능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81번님이 종신보험에 스마트 전환이 있는 종신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또 자녀한테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0: 네, 그 요즘 이제 종신보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들이 이제 좀 많이 그 진화를 해가지고요.
1: 예.
0: 뭐 특정 상품에서 저런 이제 문구를 쓰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험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됐어. 더 이상 사망보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해약하면 손실이 너무 큰데? 그럼 이때 이 보험의 주체를 아버지가 아닌 자녀로 바꿔버릴 수 있죠.
1: 그게 스마...

0: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0427번님은 매일 두 번씩 제 방까지 듣습니다. 운전 중이라 문자를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또 인사도 주셨고, 6085번님도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0890번님의 예, 질문이에요. 저는 50대고요. 현재 암보험을 3개 가입해 두고 있는데 모두 10년 또는 20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갱신형 암보험 해지하고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1: 뭐, 보험료 예산에 맞는다면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도 되는데, 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갱신형으로 하더라도 이 보험료와 보험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좀 적절히 섞어서 좀 섞어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 지금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바꾸시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갱신형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네. 또 새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감액이나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어떻게 하냐면 예. 만약 올해 뭐 건강검진 대상자이시면 네. 감액이나 면책이 없는 암보험에 가입을 해 두고 네. 건강검진에 맞춰서 이 그 건강검진에 맞춰서 이제 건강검진 하시고 예. 이제 만약에 뭐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암에 진단이 된다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이제 2년 있다가 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함이다 하시면 그냥 한 달 이내에 청약 철회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예, 있는 제도는 활용해서 그렇게 네. 가져가셔라. 어쨌거나 지금 다 비갱신형으로 갈아타시면 너무 또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적절히 이제 반 정도 섞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계획에 따라서, 진단받으시는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3482번님, 여름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운전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사고가 나거나 주차 중에 차를 긁는 상황이 생기면 렌터카 보험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2: 네, 렌터카 보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보험이 아니죠. 렌터카 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그 렌터카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이제 규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 스스로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자기 부담금이 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자, 이럴 경우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나 내 자동차 보험에 다른 차를 운전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제주도에 이제 여름 휴가 가서 렌트카 빌리려고 했더니 뭐 이만큼 보상해 주는 건 뭐 VIP 보험이라고 해서 3만 원이고 이만큼 보장해 주는 건 뭐 VVIP라고 해서 5만 원이고 네, 차값보다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훨씬 많죠. 자, 이럴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렌터카에서 내미는 건 저 이거 안 할래요 해도 되는 거예요?
2: 하고 그렇죠. 내 할 것만 이유가 없죠. 네.
0: 그렇구나.
1: 그런데 이 그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12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전에 가입을
2: 하죠. 그 자동차 보험이 이제 24시간 이전에 보장이 되는 거고요. 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여행에서 렌터카 빌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비싼 거 안 드셔도 되는군요. 자, 오늘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2: 네. 그 보험은 보장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전에 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실손보험의 진화 과정으로 인해서 이 본인 부담금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비중증 치료에 대한 이 근골격계 치료 보장 꼭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 뭐 아셨듯이 이 두 분은 진짜 재무 설계 분야의 챗GPT다. 인공지능이다. 아, 자연지능인데 인공지능을 능가한다. 아, 이렇게 상담 원하시면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문자 좀 주면 되겠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구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했고요. 현장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들 계속해서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는 길 괴산 부근 2차로와 갓길 쪽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갓길 쪽 녹지대로 돌진한 걸로 보이고요.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과 팔탄분기점 지날 때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신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린 시절 소나기가 내리면 그 비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가방 속 교과서까지 흠뻑 젖는 줄도 모른 채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맑게 갠 하늘을 벼삼아 뽀송하게 몸을 말리곤 했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근데 요즘은 비가 내린 뒤에 불편함이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발등에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괜스레 짜증을 내게 되고 말이죠. 툭툭툭 털게 되고. 나이를 먹어서인지 날이 변해서인지 소나기가 반갑던 아이는 어느새 비 소식부터 걱정하는 어른이 됐네요. 오늘 하루만큼은 비를 맞아도 마냥 좋았던 그 시절의 마음을 잠시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 6월 17일 수요일 첫 곡은 부활의 소나기로 문을 엽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날이 후답지근하고 아침에 방송국으로 향하는데 차 안에 있는 그 온도계에서 바깥은 지금 28도입니다라고 보여주더라고요. 더운 거죠, 그 시간 28도면은. 요즘 일기예보에서는요, 소나기 소식이 빠지질 않네요. 어릴 땐 비가 오면 괜히 들뜨곤 했는데, 요즘은 비 소식에 우산을 챙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게 돼요. 분명히 집에 우산 10개씩 있는 게, 10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막상 가지고 나가게 되진 않죠. 하나 더 사게 되죠. 그래도 전 가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반갑게 들려요.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우산 챙겨 나오셨나요? 함춘의 복성 오늘 3부는요, 함춘호의 초대 준비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황푸하 씨 모시도록 저희가 준비했고요. 라이브를 잔뜩 준비해 오셨어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 이쪽에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곡,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2885님께서 국민학교 시절 장마 때면 비누를 가지고 다니다 비가 오면 저도 그랬는데 비가 전한번 해본 것 같아요. 엉망이던데요. 비눗물이 안 가셔가지고 머리 감고 했었죠. 물이 귀했던 시절. 아, 옛날이요. 8557님께서 간발의 차이로 오프닝 이야기 놓쳤습니다. 아쉽지만 큰일 생기는 거 아니니 남은 시간 더 집중해서 듣기로 하자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오프닝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함춘호의 폭송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끝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두마니님께서, 춘호 형님, 현우 PD님, TBS 어벤져스님들,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야, 오늘도 방송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정말 귀한 선물, 감사한 선물 받았어요. 어릴 때 추억이 알알 담겨 있는 그런 작물이죠, 구황작물. 함춘의 폭송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이신 4636님께서요, 감자 보내주셨어요. 이거 뭐해 먹지? 그랬더니 현우 PD가, 많죠. 닭볶음탕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리에도 들어가고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아마도 감자와 쌀의 비율이 3대 2 정도로 감자가 많았던 그런 밥을 촥 해주시면은, 거기에다가 뭐 가끔 고추장도 쓱쓱 비벼서 먹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맛나던지. 그땐 참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무튼 감자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제작진 한 사람당 한 박스씩 무려 세 박스 배당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는 그냥 있을 수 없죠. 함춘의 폭성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일러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아침에 나오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핸드폰이 나갔더라고요. 저도 이거 해주면은 빨리 충전하고 회사까지 무사히 올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겠죠?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입니다. 아일러드 분말 소화기 준비되어 있고요.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십시오.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태리 준비되어 있고요.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다
당귀, 천공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쌍화 진액. 제가 달걀 가져올 테니까 이거 한번 해서 같이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입니다.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준비했고요.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먹고 싶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이 선물이 갈까요 오늘? 당신의 몸이 편안한 지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에서 의료용 악박 스타킹 준비해 주셨고요. 통영 바다의 맛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에 있는 50년 전통의 강남상에서 준비해 주신 멸치 세트. 중멸치 탁 꼬리 따가지고 탁 거시기 따가지고 탁 고추장에 팍팍팍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아 그리고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 공구예요. 어제 이것만 있어서도 제가 못을 쉽게 박았을 텐데 헥토르 가정용 망치 준비했습니다. 자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상품과 함께 음악 준비했습니다. 신중현과 뮤직파워의 커피 한잔 그리고 사랑과 평화 달빛.

소소한 이야기,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께 합천의 복송. 신지영과 뮤직파워의 커피 한 잔과 사랑과 평화의 달빛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밴드의 멋진 음악들. 한국 케이팝의 지금 있기까지 정말 큰 중심이 되어주셨던 그런 팀들이죠. 두 팀이 대한민국의 밴드 음악, 대중음악의 어떤 퀄리티를 크게 높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723님께서, 오, 이 노래

뭔가요? 귀가 번쩍 커피 한잔하고 달빛입니다. 달빛. 푸른돈님께서는 때때로 곳곳에 소나기라는데 아직 그 때도 아니고 이곳은 그곳이 아닌 듯 하지만 때 맞춰 시원한 소나기 쏟아지기를 바라는 더운 날입니다.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메마른 서울에도 헥토르망치를 휘두르는 거센 비를 불러올 천둥신 토르가 필요하다. 여러분, 퀴즈 함 불구하시죠. 함 퀴즈. 아, 진짜 초여름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 곤충이 본격적인 출현 시기를 맞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가 주요 발생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오는 24일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나타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죠.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파리과, 과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안 좋네. 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붉은색 등 부분이 특징입니다. 암수가 쌍으로 붙어 다니는 습성 때문에 이름도 독특하게 붙었어요. 그렇죠. 이 암수가 쌍으로 붙어 다닐 때는 아주 심하게 사랑할 때가 그때 쌍으로 붙어 다니죠. 사람도 한참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더운 여름날에도 꼭 붙어 다니잖아요. 자, 과연 이 곤충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붉은색 등 부분이 특징인 이 곤충. 암수가 쌍으로 붙어 다니는 습성 때문에 이름이 붙었다고 하니 무엇일까요? 1번 반딧불이, 2번 러브버그. 아휴, 얼마나 사랑을 하면 러브버그라고 했을까? 이름도 참.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셔요. 나는 이렇게 사랑을 했다 하는 이야기. 그때는 더운 날도 모르고 했는데. 그런 사연들 당첨 확률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연과 함께 보내시면 당첨 확률 높아진다는 현우 PD의 전언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양파, 사랑 그게 뭔데? 그리고 시인과 촌장입니다. 푸른 애벌레의 꿈.

함춘의 복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파, 사랑 그게 뭔데, 그리고 이어서 시인과 촌장, 푸른 애벌레의 꿈, 두곡 함께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셨어요. 재밌는 답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2번 러브버그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합니다. 붉은 등 우단 털파리. 파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러브버그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러브버그 목격담이 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러브버그 출몰지도 사이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여름을 대표하는 불청객이 됐다는 뜻이겠죠. 집안으로 들어온 러브버그는 살충제보다 물을 뿌려서 날지 못하게 한 뒤, 빗자루로 쓸어내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물을 분무기 같은 데다 넣어서 해도 되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그러면 좋네요. 살충제, 그 유해한 살충제를 사람이 흡입하지 않아도 되고, 이야, 환경에도 좋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7님께서, 나 이거 알아요. 정답 2번, 러브버그.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맞아요. 러브버그 맞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6647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함디님. 정답은요, 2번 러브버그예요. 이름의 특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빠서 음악만 듣다가 오랜만에 출석 인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313님께서, 안녕하세요. 정답은 러브버그입니다. 2번입니다.

높은 산에 가면 너무 많아요.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요. 오, 그렇군요. 3561님께서는 2번 러브버그입니다. 운동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방송 듣고 처음 보내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잘 마치셨나요? 더운 날 어디서 운동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더울 때몸잘 챙기시면 좋겠죠? 잘하셨어요. 아, 선물 드려야 되는데. 아, 안타깝게도 이번에 선물 받으실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1918님께서 러브버그 흰색 티셔츠나 밝은 노란색 계열 옷에 벌레가 더 달라붙는다고 하네요. 이름은 예쁜데 너무 징그러워요. 그러네요. 이름은 예쁜데.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오늘 선물 받으실 두 분, 오늘은 두 분입니다. 두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1750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2번 러브버그. 더운 날씨에 쫙 붙어서 지내다니 참 솔로는 두 배로 화딱 지납니다. 그 마음 알죠, 알죠, 알죠. 아유, 더운 날씨에 쫙 붙어 다니다니. 아유, 솔로는 화가 나죠. 3418님께서 아, 이분도 축하드려요. 3418님. 정답, 러브버그. 이번 달 말일쯤에 산림 기능사 시험을 앞두고 있어. 벌레, 곤충, 엄청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러브버그는 책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라고 하셨죠? 원래 이름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합니다. 읽는 게 맞나?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예, 이렇게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50님과 3418님 두 분은요, 샵 0951번 50원이 더 필요하겠죠? 이것으로 성함과 주소,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겠다. 어떤 선물이 갈까? 선물은 우리 강세희 작가 마음입니다. 어떤 선물이 갈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좋은 선물 갔으면 좋겠네요. 7794님께서 늘 편안한 목소리와 전음악 늘 기다려지고 들으면 마음이 좋아요. 그런가요? 저는 2시간 행복하거든요. 시인과 춘장 너무 좋아해요. 같이 좋아하는 장필순님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신청해 봅니다. 춘호형님, 늘 힘내십시오. 예, 늘 힘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한 10일 정도가 지나면 TBS의 방향이 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좀 약간은 정해질 것 같으니까요. 뭐? 그때까지 열심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작진들 모두 힘내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7794님이 신청해 주셨죠?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오늘은 특별히 함춘의 폭송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춘호, 장필순 함께합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함춘의 폭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춘 화장 필승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어서 권성현의 목소리로 난 아직도 널두곡 함께 들었습니다. 4636님께서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감자 크기가 작아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자 크기가 작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어떻게 하나? 요거 착 감자 그냥 싹 껍질째 닦아서 그대로 쪄서 젓가락에 콕 찍어서 소금에 팍 찍나? 아니 설탕에 찍나? 아니면은 장에 찍나? 아무튼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배고픈데 맛나게 먹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세희 작가 차가 없어서 저 버스 타고 가려면 큰일 났네. 엄청나게 큰 박스던데. 감사합니다. 4636님. 300엔젤님께서 여기는 남원인데요. 해가 쨍쨍이네요 하셨어요. 산소에서 풀 뽑고 있는데 어질어질하네요. 들으면서 열일하고 있어요. 더위 날리는 신나는 노래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라. 남원까지는 방송이 전파가 가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아앱 유튜브 둘 중에 하나를 보시나 보다. 그렇죠. 야 이때 뭔가 시원한 노래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면 라디오에서도 비가 떨어지고 이런 거 나올려나? 안 될까? 근데 TV에서 나중에 향이 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좀 화장실이나 이런 거할 때는 향을 좀 삭제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맛난 음식. 별 상상을 다 해요. 걱정이 많습니다. 상상을 한번 시작하죠? 그럼 끝을 모르고 달려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게 아니었거든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아주 아주 작은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참 상상하다 보면은 왕이 되는 꿈을 꾸기도 하거든요. 내 마음이죠. 2부 끝곡입니다. 모자이크 왕자와 병사들 이곡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다.
1: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지역에 따라 호우,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예상되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 접근 금지,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접근 금지, 우박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여 돌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도로에는 여전히 정체 구간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작업 구간도 부쩍 늘었으니까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영원한 포크의 거장 존 덴버의 대표곡이죠. Take Me Home Country Road 입니다. 이 곡은 도입부에서 찰랑거리며 흘러나오는 희비한 어쿠스틱 기타의 경쾌한 스트로크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 역시 첫 소절의 리듬 참 좋아해요. 마치 덜컹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숲속 터널을 지나 탁 트인 언덕으로 올라설 때 타이어에 와닿는 특길의 느낌이 소리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얹어지는 존 덴버의 목소리를 가만히 따라가 보세요. 그의 음색에는 그 흔한 기견한 멋부림이 전혀 없어요. 마치 시골 마을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담백하게 흘러가죠. 이 곡은 후반부로 갈수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베이스 리듬과 향수 가득한 크로스 화음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현대의 일렉트로닉 음악들과 달리 어쿠스틱 악기들의 소박한 화음만으로 이렇게 가슴 벅찬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언제 들어도 깊은 위안을 줍니다. 참고로 전주 부분에 나오는 기타의 그 멜로디 라인 따라 쳐보거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골길이여 나를 고향으로 데려다줘. 내가 속한 그곳 웨스트 버지니아로 말이야. 뭐 꼭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나만의 따뜻한 안식처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만큼은 바쁘게 흘러가는 시계바늘을 잠시 잊고 이 푸르른 멜로디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평화로운 그 시골길을 가만히 가만히 거닐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

0: 함춘호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함춘호가 궁금한 뮤지션을 만납니다. 존 라이브와 함께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함춘호의 초대. 자, 오늘 멋진 분 모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수염을 길러보는 게 소망인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그 멋진 모습을 담고 나오신 싱어송라이터 황포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황포아입니다.
0: 아니, 원래 성격이 이렇게 조용조용하세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자, 본인 소개 한번 제대로 한번 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크 음악 하고 있는 황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그게 다예요.
1: 네, 저 늘 이렇게
0: 포크 음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포크 음악이 갖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사실 저는 이게 뭐 처음부터 포크 음악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론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장르로 이렇게 엮어주신 것 같아요.
0: 황파님은 이쪽이세요? 이쪽인 네, 거지.
1: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0: 이쪽 넘어오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가세요. 맞습니다. 음악 아까 준비하실 때 잠깐 들어봤는데, 기타 하나로 그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황포아 씨는 이야기보다는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가사가 쫙 잘 전달이 되고, 특히 아까 밖에서 준비하시는 동안 들었는데, 오늘 비 소식이 있거든요. 비가 좀 이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가 날릴 때 듣는 황포의 예. 음악은 아주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1: 파전 같은 음악.
0: 파전? 예. 막걸리도 있나요? 자, 저희 제작진이 황포아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찾아봤고요. 엄청난 분이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저희가 한번

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 싱어송라이터 황푸하. 2010년부터 홍대 클럽 공연을 활동을 통해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온 뮤지션입니다. 2012년 EP 앨범 그렇게 하지 말아요로 공식 데뷔를 했고요. 데뷔 이후 또렷하고 단단한 메시지와 역동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사운드로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집 자화상 그리고 3집 두 얼굴은 각각 제16회 그리고 제2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폭 음반, 음반과 노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던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이자 노래하는 목소 황포합니다. 어떻게 소개 마음에 드시나요?
1: 아, 네. 조사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0: 그래서 아까 파전은 말씀하셨는데 막걸리는 말씀 안 하시길래 뭔가 사연 있나 했더니 막걸리 잘 모르시죠 목사님?
1: 막걸리 잘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자,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황포아 씨를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과 함께 지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와보시면 재밌는 거 맞습니다. 음악 활동을 그러면 하신 지가 16년이 되셨어요. 그렇게 되나요?
1: 네, 이게 언제를 시작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0: 아, 그렇긴 하다.
1: 예, 네, 아마.
0: 우리 언제로 할까요?
1: 그게 모르겠어요. 뭘로 보통 하나요, 이게?
0: 뭐 내가 시작한 데가 음악 시작이지, 뭐. 네,
1: 아마 그러면 클럽, 홍대 이제 이런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한 지는 2007년?
0: 2007년부터
1: 네, 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황파 씨는, 목회를 위한 사역자가 되겠다가 먼저예요? 아니면은 싱어송라이터가 먼저예요?
1: 아, 음악이 먼저입니다.
0: 아, 음악을 네. 먼저 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 목회를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나중에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네, 그렇죠.
0: 오.
1: 전공은 원래 신학이었고요.
0: 네. 네.
1: 신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0: 학부 때 신학하시고 네. 네.
1: 근데 공부하니까 재밌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에 그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0: 그 이상한 분이네.
1: 근데 저희 선생님이 너네 집 그 돈 많냐고 해서 아, 저희 집 가난한데요. 그러면 목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0: 아. 아닌데. 요즘 뭐 아니잖아요.
1: 아마 이제 공부를 이제 전공 두 개가 있는데 네. 신학자 과정이 있고 목회자 과정이 있는데 신학자 과정은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네. 신학자가 되려면은 그래도 집안에 어느 정도 곳간에 네, 넉넉한 뭐 좀, 양식이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 네. 목회자는 스스로 곳간에 쌀을 채우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1: 그렇죠.
0: 그 목회자를
1: 네.
0: 해라.
1: 네.
0: 음악으로는 어떻게 곡간에 쌀을 채우기가 좀 힘들었나요?
1: 아, 그때는,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 힘들었죠.
0: 음악을 하시면서, 2007년부터 하셨으니까, 지금 그럼 몇 장 정도의 앨범이 나오게 된 거예요?
1: 제가 솔로로 이게 한 지는 2016년에 1집 앨범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3집 앨범이, 2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세 장 정규 앨범이
0: 정규 앨범 세 장. 네. 음반 만드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 뭐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 해왔던 것 같고 뭐. 네. 괜찮았습니다.
0: 그래요? 앱과 톡사님께서 목소리는 젊은데 수염이 멋지시다고요 하셨어요.
1: 아유.
0: 수염이 부럽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처음엔 수염만 보여서 저분이 좀 연배가 있구나 했는데 들어오시는데 눈가가 너무 선해요.
1: 아유.
0: 오, 그랬고.

0: 4723님께서 자, 지금 700-2번 버스 차량 번호 1408님 차량 번호 탔는데 함디 목소리가 기사님께서 한포성 애청자 애청하신대요. 황포아님 소개 버스 승객들이 다 같이 듣고 있다고. 우와, 지금
1: 부럽습니다.
0: 우리 목소리가 버스를 타고 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네요.
1: 네,
0: 이야,
1: 안전 운전하세요.
0: 자, 1408 기사님, 안전 운행하시라고 우리 황포아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702번. 행복한 버스네요. 푸른도님께서, 포크는 민중의 노래, 민중은 어린 양. 어린 양의 목자, 푸아님, 반갑습니다. 이야, 저희 프로그램에 이 평론가세요. 아, 비평가이시다고.
1: 저도 이제 이렇게 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0: 포크는 민중의 노래, 민중은 어린 양, 어린 양의 목자 푸아. 좋습니다.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아, 자기 국가는 텅 비어도 남의 빈 국가를 생각해주는 푸아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국가이 비었는지 찼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어있나요, 국가이 지금?
1: 어느 정도가 비어 있는가 지금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수식어에 노래하는 목사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죠. 어떠세요?
1: 원래 저는 이렇게 분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0: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 예, 그걸 좀 분리, 제 음악을 좀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그런 활동하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다 보니까 뭐
0: 네.
1: 그냥 내려놨습니다.
0: 그 본인의 음악적인 색깔을 좀 표현할 때그 노래하는 목사라는 수식어가 조금 불편하긴 할 텐데.
1: 네, 이게 뭐 CCM 장르로 이제 오해되기도 하고,
0: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가 음악을 먼저 들어보고 어떤 분인지 먼저 음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0: 그렇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끝날 수 있기
1: 아,
0: 때문에
1: 네.
0: 자, 여기서 싱어송라이터냐 목사님이시냐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길을 한번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으로 저희가 난 말을 못해요라는 곡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곡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듣는데 이해가 될것 같거든요.
1: 아, 네, 이게 지난 그 3집 앨범의 2번 트랙에 수록됐던 곡인데요. 이게
0: 어떤
1: 좀,
0: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1: 이게 사실은 이따가 뭐 이런 설명하는 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앨범이,
0: 없어요.
1: 아,
0: 설명할 시간 없어요.
1: 그럼요. 네.
0: 지금 하셔야 돼요.
1: 앨범이 이제 그 사실 되게 좀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할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인데 이상하게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어떤 뭐 조금 그런 신에 대해 신을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기 내는 과정에 대해서 뭐 노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0: 그래요. 본인의 이야기인 거네요.
1: 그렇기도 하죠.
0: 사실은 저도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저도 좀
1: 저도
0: 새겨서 좀좀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도 버스기사님한테 그 지나치면 내려달라고 말 못합니다.
0: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기차 타고 가는데 세워달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익산에서 내려야 되는데 광주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기타 소리가 나는지 한번 잘 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혹시 소리가 작으면요,
1: 네.
0: 그 볼륨을 올리시면은 본인
1: 아,
0: 목소리 전반적으로
1: 좋습니다.
0: 소리가 좀 올라가니까요. 자, 황포화의 3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난 말을 못해요. 듣고 어떤 분인지 저희가 좀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말을 아껴야겠어요. 아, 전달력이 최고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6934님께서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딸이 듣도록 볼륨 높였습니다. 저도 말 잘 못하는데 공감이 되네요 하셨고요. 앱과톡사님께서 목소리, 이 노래하시는 목소리 참 너무 잘 어울리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좋아서 목사님, 가수 다 잘 어울리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야, 노래하는 목사라고 수식어 따라 붙으면은 목회를 직접 하신다는 이야기겠죠?
1: 아, 예. 아니,
0: 보통은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어떤 안수만 받고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잖아요.
1: 아, 네. 그러나 저는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러면 목회하실 때도 요 톤으로 하세요?
1: 말할 때요?
0: 네, 말할 때. 아, 설교로 하는지.
1: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어디서 하세요?
1: 저는 망원동에 있는 네. 네, 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작은 교회? 네. 아니, 가려면 어디 가야지? 어디 가야

0: 우리 황파 싱어송라이터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1: 네. 그 망원동의 새민족교회라는 예,
0: 작은 교회로 가면
1: 예,
0: 거기서
1: 있습니다.
0: 보통 지금 우리 황파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본인이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해나가는데 여기도 그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1: 아, 아니요. 저는 여기 이제 청빙이라 그러죠. 이제 저희 교회가 올해 그 40주년이고요.
0: 예. 와, 40년이에요?
1: 네.
0: 몇 대째 그럼 거기서 지금 청빙을 받으신 거예요? 몇 대째 목사님?
1: 저는 이제 4대째니까 6년 됐습니다. 여기 일한 지는.
0: 예. 아니, 거기도 참 특별하네요.
1: 예.
0: 어떻게 황포원님을 그렇죠. 모실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매력이 있었다고 하나요?
1: 뭐, 일을 잘했나? 제가 안수를 그래서 그 여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원래는 그 부목사로 보통 이제 안수를 받고 네, 시작하는데 네, 네.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0: 네. 네. 아, 인연이 있었군요. 네,
1: 바로 담임이 돼서 굉장히
0: 그러면 네. 그 기타도 매시나요? 목회하시면서?
1: 아, 안 매려고 합니다.
0: 오, 좀. 아니, 많이 기다리지 않나요? 저기, 일반 사회에서 만난 분들이, 노래해주세요, 이러잖아요?
1: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분들은, 또 이제 뭐, 노래 들으러 오는 건 아니니까요.
0: 어렸을 때 홍대 씬에서 음악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어떤 계기로 그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제가 그 대학교 갔을 때, 네. 그, 과방에 기타가 좀 굴러다니고 있어서.
0: 기타는 꼭 굴러다니더라.
1: 네.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0: 왜 굴러다니는지 몰라. 좀 뛰어다니면 안 되나 싶은데. 네. 그래서.
1: 근데 제가 그때 기타를 잘 못 쳐서 코드를 한 두세 개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노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0: 두 개로?
1: 예. 네.
0: 아, 두 개로 되는 노래? 네.
1: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저희 과 선배가 좀 인디밴드 이제 출신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음 다시 잡고 홍대를 떠나서 좀 이제 공부에 매진을 하자 이러면서 왔는데.
0: 이거 쉽지 않은데.
1: 예. 네. 그래서 저 데리고 다시 가가지고. 다시 가서 지금 오디션 보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아, 그러면 그때도 신학 공부하실 때고.
1: 네.
0: 신학에 우리 신이 계신데 홍대에는 인디 신이 계셨나?
1: 아, 락의 신이.
0: 글이 써 있어요. 이거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읽어버렸네. 아이고 참. 앱과 톡사님께서 두 분 다 말씀 잘하십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인 거죠. 공감하시죠?
1: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0: 와. 폭은 네. 민중의 노래, 민중은 어린 양. 아, 그렇죠. 노래의 감성 충만함과 전달력과 호소력이 짙게 묻어납니다. 좋은 가수로 인정한다고. 가수라기보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같아요. 황포 씨는.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1: 네, 원래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 이게 원래 수줍냐.
0: 네.
1: 그,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한 성격.
0: 네네.
1: 저 원래 이제 공연할 때 좀 이렇게 웃기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0: 아, 네.
1: 그때 클럽 사장님한테 뭐 혼나고,
0: 예.
1: 너 진지한 음악 하는데 자꾸 웃기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화가 나가지고. 다음 공연 때 멘트를 하나도 안 했어요.
0: 그랬더니
1: 너무 말 좋다고 그래서
0: 클럽 사장님이
1: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그냥 음악하는 노래로 그냥 말하면 되는구나.
0: 그렇군요. 보통 그 공연 때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 의미는 준비한 곡이 별로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푸아 씨는 그 준비된 곡이 많았나 봐요.
1: 네 그냥 뭐 많았. 그냥 어저께 소스가 있으니까 총알들이 있으니까
0: 아, 그래요?
1: 예, 그냥 쭉 그냥 나열해 봤는데
0: 혹시 시인과 춘장이라는 아주 오래된 화석 시대에 살았던 그 팀 아세요?
1: 저 너무 팬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저도 그 팀 팬인데 네. 그 팀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팀인지.
1: 아 사실 그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셨던 선배 음악.

0: 분들이 네. 몇 분 계시죠.
1: 네. 네.
0: 거기에 꼭 들어가는 빠질 수 없는 네. 저희 선배님들입니다.
1: 아유, 정말 말도 잘해. 네. 그 말에 거짓말도 있네요.
0: 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몇 분 뽑습니다. 아,
1: 고맙습니다. 푸른도님께서 진실보다는 거짓을, 혁명보다는 굴종을 말해야 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0: 아,
1: 오늘 글들이 참 그러네.
0: 저 푸른도 네, 좋아하는데.
1: 아, 참. 안 되겠어요, 오늘. 음악을 또 듣죠.
0: 네.
1: 음악 다음 곡은 저희가 말씀 주신 곡 중에 사랑을 한다는 건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곡도 조금 설명이 있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방금 그 푸른도님이 네. 혁명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이게 노래 가사에 혁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근데 그 이 집에 수록된 러브송인데요.
1: 네.
0: 예, 그 보통 러브송 하면은 사랑
1: 네.
0: 예, 노래는 넌 내 거야 이렇게 보통 말하는 노래들이 많은데
1: 넣게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네. 얘기하든지 네.
0: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넌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러브송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예, 만들었습니다.
1: 야, 그래요? 이게 사랑 노래가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는 듣고 나서 평을 하면 될까요?
0: 아, 네. 아,
1: 좋습니다. 아, 글이 너무 좋아요. 글이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좋은 분들 몇 분 알거든요. 우리 황포아님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지향하는 바가 CCM 아티스트를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 폭싱어를 지향하는 건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두 개의 어떤 길이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0: 아, 네.
1: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음악을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0: 네.
1: 네, 황포하이의 음악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0: 고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뭐 휘파람도 하시랴. 기타 코드 두세 개 정도 알던 실력에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구사하십니다.
2: 아, 네. 많이 배웠습니다.
1: 자, 암진의 초대 황포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대중음악상 부분에서 노미네이터가 몇 번 됐어요? 두 번 정도.
2: 아, 네.
1: 수상은
2: 못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음악 평론가 서정갑 씨가 황포하 씨를 한국 음악의 포그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영광스럽고
1: 네.
2: 근데 이제
1: 지금은 당연하다.
2: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익숙해지는 거.
2: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평론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좀 뮤지션들 그렇죠. 좋은 음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충분히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특히 내 포그 음악이라는 것이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 네.
1: 그렇다면 황포의 음악은 그렇게 메시지 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디 음악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2: 제가 어렸을 때 좀 서태지를 좋아했었고요.
1: 좋아하셨어요. 네. 서태지요?
2: 네. 그리고 뭐 중학교 때부터 막 그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데일리 스파이스나.
1: 집에서 그런 거 듣게 하셨어요?
2: 네. 뭐 사실 뭐 듣게 허락을 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들은 거죠.
1: 아. 부모님께서 뭘 듣고 있는지 아셨으면은 어떻게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까?
2: 네, 모르겠습니다.
1: 혹시 그쪽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목회자를?
2: 아, 네, 저희 아버지가.
1: 몰래 들으셨겠구나.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었군요.
2: 네, 사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뭐 신앙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1: 다 그래요.
2: 네.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전공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1: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꼭 종교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뭔가 이 스토리적으로 뭔가 좀 궁금하고 재미나고 이런 요소들이 많지 않나요?
2: 아, 너무 많습니다.
1: 그렇죠. 네. 그 예전에 그 중국 무협지에 사람들이 심취했던 것처럼 네. 이 바이블에 또 한번 심취하면은 아, 네. 그런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2: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또 못 태어나셨군요. 어린 시절에 제주도에서 지내셨다는 정보가 있던데.
2: 네, 네, 맞습니다.
1: 제주도는 또
2: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기 목회 부목사로 가시면서 따라갔다가 한 5년 살았습니다.
1: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군 자녀들이 아버지 보직 따라 뭐 주지원들도 그렇고 다니는데 목회자 자녀도 그렇게 되는군요. 부임 받는 곳에 이제 따라가게 되네요. 자, 뭐 목회하시랴, 곡 쓰시랴, 뭐 정신 없을 텐데 음악 작업할 시간은 되세요?
2: 틈틈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타만 있으면 되니까. 늘 이제 굴러다니니까 기타가 집에.
1: 아니 왜 걔는 계속 굴러다녀요? 좀 세워놓지.
2: 그래서 그냥 틈틈이.
1: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2: 예, 네, 바쁘죠.
1: 목회도 하셔야 되고 네, 하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곡을 쓴다는 건 곡에 대한 사랑, 애정,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죠?
2: 네, 공부하면은 할 말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경험이나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앞에서 이렇게 바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노래로 만든다든지.
1: 아, 그러면은 본인의 음악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음악씬에 있는 많은 동료 뮤지션들, 선배 뮤지션들하고 같이 해본 경험들이 있나요?
2: 아, 네.
1: 말씀 좀 해주시죠.
2: 뭐 많은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2: 네. 뭐 여러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도 팬인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랑도 네, 같이 작업을 한번 해서

0: 있었고요.
1: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0: 그때 그 EP 앨범을 한 장 냈는데 네. 그때 연락을 주셔서 그 공연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정기적으로 브로콜리 넘어져가 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네. 그 해에 그 공연을 저 후배 뮤지션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공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좀
1: 그 배품을 당하셨군요.
0: 네네.
1: 아.
0: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또 서른 즈음에를 작곡한 태양계를 작곡한 강승원 씨와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뮤직비디오를 함께 했어요.
0: 아, 네. 이번 아마 다음 주에 발매되는 제 EP 앨범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때좀
1: 아, 강승원
0: 도와주겠습니다.
1: 씨가 어떤 역할로 나와요? 혹시 메인 배우?
0: 네.
1: 아이, 미안해요. 근데 깜짝 놀랬지, 지금. 난 놀랬지, 지금. 메인 배우로 나와요?
0: 네, 그 배우로 섭외했습니다.
1: 거기서 그럼 이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승원 씨가?
0: 그렇죠. 근데 사실 연기라기보다는 음악을 감상하는 그 사람을 찍어보자, 감독님이 그렇게 하셔서.
1: 대사 있어요?
0: 아, 대사 없습니다.
1: 아, 황포화 씨의 음악으로만 쭉 하고
0: 네.
1: 그 뮤직비디오에 본인 나와요, 출연해요?
0: 예, 저는 이제 노래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를 찍는 것보다는 이제 듣는 사람들을 좀 찍어보고 싶다.
1: 잘못 찍으면은 그 오디션 심사 평가하는 역할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강성원 씨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잘 사랑해 주시죠. 지금 현재 더 시즌즈의 음악 감독이기도 하고요. 근데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올해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예술상을 받았다고. 오. 그래도 서른즈음에를 작사 작곡했죠. 아, 멋진 분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또 뮤직비디오는 음반 하나 발표할 때마다 꼭 만드시나요?
0: 근데 음반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뮤직비디오도 많이 들기 때문에
1: 네.
0: 네, 다할 수는 없고 네, 뭐꼭 해야 되겠다
1: 아,
0: 이렇게
1: 그럼
0: 하는 것
1: 요번에
0: 같아요.
1: 뮤직비디오를 찍은 곡은 뭘로 찍으신 거예요?
0: 아, 그 난기류라는 노래로 네,
1: 난기류.
0: 앨범 이름이 난기류고요.
1: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0: 아, 네.
1: 아, 그래요?
0: 이제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
1: 그럼 곡이 많으니까 저희가 두 곡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 황포화 씨 음악은 저희가 라이브로 좀두 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라는 곡과 인테리어 두 곡인데요. 각각 곡을 한 번씩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언덕 너머에는 어떤 곡이에요?
0: 전동 너머에는 좀그 먼저 가신 분이 남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어쩌면 좀 슬플 수 있는데,
1: 아, 슬픈 거예요?
0: 예, 근데 좀 슬프지 않게 이겨내보자, 이런.
1: 아, 저도 먼저 나왔는데 학교에서 남아있는 사람 아, 슬프지 않은데 인테리어는
0: 인테리어는 좀 재밌는 신나는 곡을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또 이게 가사에 라디오가 나와가지고
1: 네,
0: 네, 좀
1: 가십시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준비되셨나요?
0: 네.
1: 또 카포를 예쁜 거 꼈습니다. 자, 황포하의 음악 두곡 듣겠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그리고 인테리어.

이야, 너무 멋지네요. 이어서 인테리어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준비되셨나요?

0: 아, 오늘 황포아 씨의 목소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이분을 방송에서 말고 또 공연장에서 만나면 좋겠다 싶은데, 공연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아,
0: 어떤 공연 준비하고 계세요?
1: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0: 네.
1: 그 발매되는 EP 앨범 난기류 발매 기념 공연이
0: 오늘이 16일이니까 다음 주 22일 날 발매되나요, 음원이?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27일에 발매 공연이 바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어디서 해요?
1: 그 연희동의 스튜디오 로그라고 저희가 앨범 만든 녹음실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0: 녹음실에서 공연할 수 있나요?
1: 예, 그 부스가 조그맣게 이게 있어서
0: 아.
1: 거기서 이제 몇분 정도를 조그맣게 모셔서
0: 어떻게
1: 진행을
0: 참,
1: 합니다.
0: 나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아마 제 인스타
0: 인스타.
1: 프로필에 예매 링크가 있습니다.
0: 인스타를, 우리 황포아 씨를 만나려면 인스타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1: 아마 황포화 치면은 나올 것 같아요.
0: 별방구나. 우리도 함춘우 치면 나오는데. 똑같네.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은 프로필에 링크 클릭이 있다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공연의 성격을 좀 알고 싶어요. 밴드로 나오나요? 혼자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1: 공연은 이번에 저희가 원래 EP 앨범을 보통은 이렇게 바이올린이랑 콘트라베이스랑 저랑 이렇게 해서 셋이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0: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기타 하나. 네.
1: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앨범에 피아노를 같이 한번 또 같이 해보자. 그래서 피아노까지 해서 네 분이서,
0: 아,
1: 콰르텟으로,
0: 쿼르텟이라는 거예요?
1: 연주할 예정입니다.
0: 재밌겠어요.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요즘 그런 거좀 유행하던데, 직접 스튜디오에서 청음회처럼
1: 네네.
0: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직접 공연을 감상하던데,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1: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헤드폰보다는 좀,
0: 라이브로.
1: 예.
0: 실황으로 공연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확성을 할수 있는 오디오도 좀 준비가 돼야 되고
1: 네.
0: 그래야 될 텐데. 아유, 돈 많이 들겠네. 얼마예요?
1: 아,
0: 이제
1: 티켓은 44,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0: 44,000원 전석 균일까지요?
1: 예.
0: 아, 매진되면은 안표 그런 거 없나요?
1: 아, 안표 제가 관리하고 있지
0: 아, 자, 아유, 어느덧 함춘의 초대 마칠 시간이에요. 어휴, 너무 아쉽네요.
1: 않아서. 아, 네.
0: 오늘
1: 너무
0: 어떻게
1: 감사합니다.
0: 본인의 음악 이야기,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음악을 잘 들어서. 어떠셨어요?
1: 저 너무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작가님이 정보력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인터뷰 없이 이렇게 잘 준비하신 거 보고 너무 감사했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아유, 귀한 분 모시는데 그 정도 해야죠. 자, 저희가 오늘 끝곡으로, 황포아 씨의 미발표곡, 이제 발매될 음원이라고 하셨죠?
1: 네네, 월요일.
0: 난기류. 이번 발매 기념, 난기류 발매 기념 공연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최초 공개예요? 아니면 어디 또?
1: 아, 음원은 정말 최초 공개죠. 네.
0: 그래요. 최초 공개예요.
1: 네.
0: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행복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멋진 음악 하시는 멋진 사회운동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 음악으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렇죠?
1: 좋은 영향이 갔으면
0: 선한 영향.
1: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나는 한정된 곳에서만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노래를 들고 매체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의미신 거잖아요.
1: 네.
0: 예,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자, 황포아 씨의 미발표곡 난기류 들으면서 저는 인사 나누고요. 정말 멋진 뮤지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시간 행복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황포아 씨였고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6: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7: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점심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전반적인 도로 위에 정체 길이는 줄었는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밀리는 가운데 곳곳에 작업하는 곳도 있고 또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호법분기점 부근 4차로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외곽 이정부 쪽으로 가는 길 녹천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월계 1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 더 가서 동호대교 부근 조금 못간 지점 4차로에서도 각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 잠실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도 4차로를 막고 작업하고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정원뉴스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청이 현재까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기준 96건,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와 개표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0건이 제기됐습니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60일 내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인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노인과 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구부총리는 비수도권 대상자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기업 어음 발행에 쓰이는 당좌 예금 회전율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당좌 예금 회전율은 750.3회로 2017년 3월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증시 호조의 기업들의 투자 소비 심리가 커지면서 당좌 예금을 묵혀두기보다는 인출이 잦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 KPS 기반에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 혜택을 결합한 통합교통카드 서비스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를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카드를 이용 중이라면 별도의 추가 발급 없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플러스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물 플러스 카드는 7월 1일부터 카드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7월 1일부터 발행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5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1% 증가한 2조 1,22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5월에 비해 쇼핑업이 77.8%, 운송업이 70.6%, 의료웰리스업이 65.8%, 식음료업이 64.9% 오르며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한숨을 돌린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프랑스 에비앵 레뱅에 모인 G7 정상은 현지 시간 1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 습도는 48%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송정희였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출수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있죠. 이걸 어쩌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 거지? 괜찮을까? 이렇게 복잡하고 머릿속이 엉켜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주문처럼 읊조리는 경구들이 저마다 하나둘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걱정 마, 사필귀정이야. 또는 소나기는 오래 내리지 않아. 또 어떨 땐 아닌 건 아닌 거지 뭐. 이런 말도 하죠. 이렇게 한마디로 된 명쾌한 정의가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말끔히 정리해주곤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Let it be, 흘러가게 놔두고 기다려, 이렇게 어느 걸 따라야 될지 헷갈릴 때도 있죠. 더운 날씨에 되는 일이 없을 때, 잘 안 풀릴 때, 암울한 마음이 들 때 이런 문구들을 한번 계속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 저요? 저는 이런 겁니다. 나는 결코 요리조리 머리 굴리지 않는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삶이 나에게 마구 퍼부어지도록 내버려둘 뿐이다. 6월 17일 수요일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매주 수요일 변상욱 쇼는 함께 대화를 나눠보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별로 없다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이번 주 금요일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한판 승부를 기다리면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소식 오늘 전해드리죠. 또 기다렸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도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박 인터뷰도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3 지방선거 결과로 재편된 서울시의회의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맨 추천. 오늘은 송정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송정혜입니다.
1: 아, 배가 출출하겠는데. 점심 대화 메뉴 뭡니까?
2: 예. 혹시 기자님은 드라마 좀 즐겨보시는 편이신가요?
1: 아, 예. 뭐 요새 있죠.
2: 예. 아, 보셨어요?
1: 아, 많이 있는데 예.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네,
2: 그, 아, 그럼 그, 뭐, 가장 최근에 뭐, 보신 드라마가?
1: 예를 들면 뭐, 신입사원 강회장부터 아, 시작해서.
2: 저도
1: 뭐,
2: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 예.
1: 그다음에 섬마을 의사선생님의 썸타는 섬보이, 닥터 아, 썸보이. 뭐
2: 웬만한
1: 거
2: 다 보시네요.
1: 아, 죄송합니다.
2: 예. 예. 그중에서 요즘 뭐 가장 또 뜨거운 드라마를 꼽으라면 단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1: 요거 아껴보려고 한꺼번에.
2: 한꺼번에.
1: 예, 한꺼번에 쫙 한번 훑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예. 예. 이 참교육에 요새 참자만 나와도 봤어? 봤어? 막 이러면서 오. 모이시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심지어 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 드라마를 보고 경기도교육청에 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오. 제안을 하기도 예, 했고요. 예. 어제는 학부모, 교원, 교육단체 11곳이 무너진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공동행동 출범을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 반향을 또 일으키고 있군요.
2: 네.

0: 아, 저같이 기다리는 사람한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면 참교육 일단 드라마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1: 그렇죠. 예, 참교육은 이제 동명의 웹툰이 있어요. 원작으로 한 OTT 드라마인데요.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상의 국가 기관인 교권보호국이 나섰는데 예. 이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에게 뭐 체벌을 포함한 사실상 무제한의 방법, 예, 참교육 방법을 허용한다는 설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0: 무제한으로
1: 어떤 걸 다 쓸 수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공개 직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재밌는. 건 공개 열흘 만에 예. 44개국에서 이제 정상을 차지를 했고요. 이렇게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반응을 얻고 있는데 사실 학폭이라든가 교권 상실을 비롯한 이렇게 무너진 공교육 이게 예.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 또 규칙을 어긴 사람을 누군가가 좀 시원하게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은 세계 공통이니까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0: 아, 44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한다고요? 아, 다들 고민이 많군요, 나라마다. 근데 그 반응 자체는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교육 현장의 참교육의 이야기, 여기에 이렇게 반응들이 셀까요?
1: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함의 해소라고 볼 수 있죠. 이 학교 폭력 문제나 교권 약화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고. 예. 근데 우리나라엔 또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 또 악성 민원들.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참교육은 그런 답답함을 대신 풀어준 어떤 판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현실에서는 아, 복잡하죠.
1: 어렵죠.
0: 그래, 어렵죠. 풀기 네. 어려운데 이런 불가능한 일. 그러나 속은 답답하니까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1: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즉각 책임을 지기도 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고 무너진 질서는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교권 침해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부럽다. 그런 반응들이 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꼽는 이 드라마의 최고의 명장면. 예. 스포일러가 되려나? 사실 뭐 이렇게 막 체벌 같은 그런 참교육 현장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에게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예, 예. 가장 그 감동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0: 어떤 나라는 우리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 최근에 갔는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왜 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애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면서 교육과 직접 관련된 거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요청할 수 있지만 뭐 우리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칭칭대고 징징대고 또는 뭐 학교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건 일체 없고 선생님한테 다 맡기게 돼 있다.
1: 네.
0: 그게 또 가능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너무 선악으로 분명하게 나뉘니까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교육에서 이제 교권을 침해하는 이들을 처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폭력인데요. 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이렇게 폭력으로 응징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올 만하죠. 폭력의 정당화도 문제고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해결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평론가는 그럼에도 이 드라마가 여전히 통쾌하다면 우리가 바라는 건 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체벌의 쾌감 아니냐. 그것도 거룩한 척을 하면서 예.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0: 통쾌함은 주지만 그게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일 리는 없지 않냐.
1: 네네네.
0: 아, 그런 거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참교육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은 저 방법이 맞는가 이 얘기보다는 왜 우리는 저런 해결사를 원하는가 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쌓여가니까 사람들은 더 강력한 해결사를 원하게 되지만 강력한 해결사가 언제나 지배하는 구조라면은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1: 보면 드라마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범죄가 늘어나면 강력히 형사가 인기를 얻고 예. 이렇게 부조리가 심해지면 정의로운 내불고발자가 막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참교육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참교육하면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의미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선생님들이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1: 이 단어가 요즘은 조금 의미가 예전엔 바른 교육이라는 뜻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잘못한 사람을 좀 통쾌하게 응징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있고 응징은 이제 처벌에 초점이 있는 건데 왠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점점 응징의

0: 언어에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그거인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왜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가, 왜 상식이 통하지 않는가라는 불만과 함께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드라마를 연출한 감독이 이제 홍종찬 감독이라고 예. 이전에도 이제 소년심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소년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보여줬었거든요. 홍 감독은 이 작품도 어떤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는 작품 되기를 바랐다면서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네.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이렇게 심경 박혔습니다.
1: 네. 좋은 어른 뜨끔하네요. 네. 참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0: 숙제죠. 네. 저한테도 이 어른이라는 말은 항상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데 몇 년 전에 방영했던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어른 김장하.
1: 아, 예, 예.
0: 예, 그리고 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면서 좋은 어른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강한 영웅이 아니라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어른의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예. 항상 뭐 아이들은 앞서가는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뒷모습이 어떤지 사실 잘 몰라요. 바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라보는 내 뒷모습은 뭘까 어떨까 한번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참교육. 예.
0: 네.
1: 그래서 점심은 뭘로 점심. 먹습니까?
0: 쓰면서 어른이라는 단어가 예. 남더라고요.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좀 어울리는 메뉴, 좀 소박한 백반 같은 게 생각이 나서요.
1: 예.
0: 우리 초딩 입맛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나물 반찬 한 두세 가지 그리고 이렇게 생선구이 한 토막 정도 있는 된장국도 좀 슴슴하게 끓여놓은 예. 그런 백반 한 장에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여름이니까 좀 사치를 부리자면 갓김치
0: 한
1: 조개도.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송정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벌써 2주차 레이스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첫 경기부터 대박입니다.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월드컵 원정 첫 경기 승리라는 기록도 썼습니다. 자, 옆에는 차상엽 축구 해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잠 못 이루는 축구 팬들, 네. 또 축구 해설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졸립니다, 지금. 지금 새벽 중계 오늘 또 하셨죠?
1: 네, 맞습니다. 사실 개막 이후에 거의 쉬는 날 없이 중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월드컵 중계,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는 게 선수들한테 꿈의 무대잖아요. 예. 해설진에게는 월드컵이 역시 꿈의 무대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처음 월드컵 중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막연히 동경을 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제가 중계를 하지 않는 것도 꼭 챙겨봐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이 생겨서 굉장히 기분 좋지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0: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0: 골 들어가는 하이라이트만 그냥 나중에 보면 되는데
1: 네.
0: 차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니까 경기 전 장면을 보고 포메이션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고 이래야 되니까 졸립니다. 졸립니다.
1: 아우, 대단하십니다.
0: 근데 진짜 지난번에 차 의원께서 예언 딱 하셨는데 키플레이어 뭐 손흥민 등등등 빼고 누가 있을까요 하니까 오현규 선수요 딱 했는데
1: 네.
0: 교체에 들어가서 이야 뭐 그 승부를 점친다는 문어 파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 네. 이게 참 어쨌든 그래도 좀 맞춘 게 있어서
0: 아, 예.
1: 이게 그 못 맞추는 거에 대명사 펠레가 아니라 그래도 파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져서 일단 다행이고요.
0: 예.
1: 뭐 이제 와서 이제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지만 체코전은 사실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경기는 맞거든요.
0: 예, 예, 예.
1: 우리가 이제 32강, 16강을 가려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날 경기가 그랬습니다. 내용적으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을 단골로 출전을 하면서
0: 예.
1: 정말 내공이 대단하구나. 좀 편안하게 경기를 사실 본 부분도 있고요. 여튼 이길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네. 경기들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마치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뭔가 조금 답답한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1: 네. 네.
0: 그다음부터 보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줄을 맞춰서 척척척 행진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저게 빌드업 축구인가?
1: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내공이 정말 상당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0: 그런데 자, 홍명보 감독에게 총명도라는 새로운 또 별명도 생기고 뭔가 감독에 대해서 이기니까 평가가 또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1: 네, 이게 참
0: 얘기하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
1: 사실
0: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1: 맞습니다. 이게 4년 전 벤투 감독 때도 월드컵 선전하기 전까지는
0: 예.
1: 굉장히 좀 비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체코전 한 경기로 이전까지 모든 비판을 뒤집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좀 이르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체코가 과연 어마어마한 강팀이었는가?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를 32강, 16강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강팀들, 정말 체코 그 이상의 강팀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체코전을 보면서 놀란 것도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 커브, 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못하는 거 아니야?
0: 그래요?
1: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0: 예.
1: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정말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체코 수비에 이런 균열들을
0: 그렇죠.
1: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1대1 동점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빼거든요.
0: 나오쇼.
1: 네.
0: 야, 괜찮은 선수를 들어가 드림을 밀고.
1: 네. 근데 정말 부상도 아닌데 손흥민 선수를 뺀다?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0: 그래요?
1: 부분인데, 역전골이 안 나왔더라면 정말
0: 오휴.
1: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할 수 있었던 홍명보 감독, 그러니까 뭐 총명보 감독 뭐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용기와 실행력, 그러니까 이건 오롯이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걸 성공을 거뒀다라는 점에서 그런 용기에는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0: 사실 현장을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엄청 더위 때문에 사실은 안 보이지만
1: 네.
0: 손이 너무 지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점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1: 네. 저는 혹시 부상 아닌가 걱정을
0: 그렇죠.
1: 했습니다. 네.
0: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러나 또 다음 사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코는 그랬지만 뭐 앞으로 남은 팀들 이제 멕시코를 잡아야 되는데 뭐 잡으면 1위로 가는 겁니다. 저 1위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뭐, 산 넘어 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설악산 정상 찍고 왔더니 한라산 가,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조편성 봤을 때, 저는 이제 시종일관, 조 1위도 가능하다. 정말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긴 했는데, 멕시코는 일단 체코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체코가 힘과 높이로 대변되는 축구를 한다면, 멕시코는 힘이나 높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개가 훨씬 더 빠르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타면 이 밀어붙이는 힘, 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강점, 우리한테 좀 유리한 점은 그 상대 수비수죠. 세자르 몬테스가 지난 남아공전에서 퇴장당해서 못 나온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대표팀도 지난 체코전에서 김태현 선수 못 나왔는데 그 이기혁 선수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수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여튼 뭐 심리적으로는 좀 우위에 설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멕시코 관중들이 또 굉장히 또 열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넘겨주면 이게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어떻게 안 넘겨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0: 자, 분위기에서 그 엄청난 홈팬들의 환호와 막 열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체리조아님을 비롯해서 다들 세 골을 생각하시는데요. 손흥민 선수 두골 넣고 한 골은 다른 선수가 넣고 3대1로 이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도 복잡한 긴 아이디라 제가 다못 읽겠습니다만 아무튼 세 골을 넣어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이 많아요. 뭐 이렇게.
1: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틀리게 예측하고 나중에 가서 봐,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이런 분들 많아요. 아이고 뭐.
1: 맞습니다.
0: 근데 진짜 어떻게 아시아 팀들은 진 팀이 하나도 없어요?
1: 맞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 경기에서 한 경기 이제 패하기는 했는데 아시아 팀들 선전이 정말 대단한데 이게 이제 첫 테이프를 한국이 끊었잖아요.
0: 예.
1: 그것도 기분 좋은 승리로 끊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B조의 카타르도 스위스와 1대1로 비겼고요. D조의 호주가 튀르키예한테 2대0으로 승리했고, 사실 관심 모은 거 일본이잖아요.
0: 네.
1: 일본이 네덜란드 정말 강호죠.
0: 강팀하고 붙었으니까.
1: 네. 경기 거의 막판까지 2대1로 이기다가 한 골을 내주면서 2대2 동점을 내주긴 했는데, 경기력이 정말 대등했습니다. 뭐 슛 숫자도 비슷했고, 키패스, 그러니까 슛으로 이어지는 패스, 이것도 숫자가 거의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랐다. 이건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고, 뭐 사우디나 이란도 우루과이와 뉴질랜드 상대로 각각 무승부.
0: 네.
1: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이라크가 노르웨이에게 오전 7시 오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1대 4로 패했습니다. 요거 이제 아깝게 좀 패하기는 했는데 그럼 이제 아시아 팀첫 패배가 됐는데, 이제 잠시 후에 오후 1시부터 오스트리아하고 요르단 있습니다.
0: 요르단이.
1: 요르단 경기가 있고, 그리고 내일 우즈벡도 또 첫 경기 콜로

0: 콜롬비아랑 하니까 선전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축구는 공이 둥글어서 그렇게 뭐 어떤 원칙이나 전설대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예. 그런데 카포베르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스페인하고 비겼습니다. 또 카포베르데의 골키퍼는 뭐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셀럽이 돼버렸습니다.
0: 어우, 최고로 지금 핫한데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국가 명조차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제 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이제 군도인데요.
1: 예.
0: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0: 스타 군단 스페인과 0대0 무승부 만들었는데 예. 이날 전체적으로 스페인 패스 숫자가 804개였어요.
1: 스페인이 804.
0: 카보베르데가 304개. 오. 그러니까 거의 2.5배 정도인데 보통 한 500대 500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00개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엄청나게 경기를 주도한 경기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스페인 슛이 27개였는데 골문 안으로 갔던 건 7개.
1: 7개.
0: 일단 이건 다 막았고 수비수들이 몸을 던져서 블록을 해서 막아낸 게 6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골키퍼가 정말 주목을 받았는데 40세입니다. 보지니아 골키퍼였는데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고 예. 뭐 경기 후에 또 몇 년 전에 별세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마음을 굉장히 찡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SNS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데 원래 한 경기 전에 5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1: 예.
0: 제가 어제 셌을 때 200만 명이었거든요. 예. 지금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핫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1: 예. 저 베지니아 골키퍼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진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 보니까 정말 주름살이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0: 그래도
1: 가슴이
0: 사실...
1: 찡한 거예요. 아,
0: 네.
1: 야, 40세에 저렇게 몸을 던지면서 그리고 헐떡헐떡 하잖아요. 벌써 나이가 들어가지고.
0: 맞습니다. 프로 선수가 된 것도 25세 돼서야 겨우 됐다고 하니까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인 것 같아요.
1: 자, 파울 차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멕시코 경기 예상 스코어 키플레이어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났다.
0: 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요.
1: 예.
0: 뭐 브라질이나 프랑스 이런 팀이랑 경기해도 우리가 진다고 예상할 수는 당연히 없겠고요.
1: 5대0 잡아!
0: 네. 저는 겸손하게 1대0 하겠습니다.
1: 1대0.
0: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우리 대표팀이 32강, 16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더 높은 위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일각에서의 비판 이런 것도 잠재우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한 골을 만들어서 1대0 승리 그리고 저 1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 보는 사람 신나게 실컷 실컷 해갖고 3대2 정말 재미나겠죠?
0: 제가 그렇게 틀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네. 심장마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멋진 소식으로 또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상엽 축구 해설위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맛깔난 점심을 위한 수다. 네모난 식탁.

0: 펜사옥쇼 2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의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휴가 복장인데
1: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만
0: 휴가를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처지였고 옷만 저렇게 입은 불쌍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가고 싶습니다.
0: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 뮤지컬은 휴가와 관련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1: 휴가 시즌에 뭡니까? 보기 좋은 뮤지컬입니다. 이게 7월에 개막을 하는데요. 예. 뮤지컬 드라큘라입니다.
0: 아...
1: 드라큘라라는 이름은 너무 익숙하시죠?
0: 드라큘라는 익숙하고 요거는 7월에 드디어 이제 막을 연다고 그래갖고 주연 배우들이 네. 커플 샷 찍은 거
1: 봤습니다. 네, 올라온 거 네. 보셨군요. 네, 네, 네. 네, 지금 벌써 6번째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드라큘라라는 요 상징적인 문화적 아이콘이 네. 굉장히 많이 변주가 됐기 때문에 뭐가 오리지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드라큘라 말은 너무 많이 들었고 네. 그 뭔가 뾰족한 이빨과 뭔가 피를 빨고 뭐 낮에는 못 돌아다니고 되게 많은데 네. 진짜가 뭐냐 사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죠. 브램 스토커의 고전 소설이 원작이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만든 게 이 뮤지컬 드라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금 원류에 가까운 그러니까 드라큘라라는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뭔가 드라큘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드라큘라는 캐릭터 탄생 배경이라든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0: 조금 더 원작에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데 네. 동시에 뮤지컬이니까 상당히 보는 맛과 듣는 맛이 충분한 작품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뮤지컬도 있지만 영화도 계속 나왔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브램 스토커는 상당히 취재할 만큼 취재한 다음에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걸로 원작을 삼아서 뮤지컬을 만들었다면 아 뭔가 원작에 상당히 진짜 가까이 갔을 가능성이 있죠. 드라큘라가 근데 우리 관객들한테 먼 동유럽의 어떤 전설인데 저는 우리가 뭔가 구미호 때문에 네, 상당히 네, 네. 익숙한가 흡혈귀가 우리한테 상당히 친숙하고 다들 뭐 우리 관객들도 네. 호응을 보면은 사랑을 해요.
0: 이게 그 보면은 드라큘라라는 작품은 어느 관점에서 볼지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드라큘라 설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네네. 루마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거를 소설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더하고 빠졌는데 뮤지컬 드라큘라는 로맨스에 집중한 작품입니다.
1: 로맨스에.
0: 네, 그러니까 접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드라큘라 백작이 트란실베니아에서 그냥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가 영국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성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영국의 토지밑 관련해가지고 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변호사를 불렀는데 젊은 남자 그렇죠. 변호사를. 네. 이 남자 변호사가 왔는데 약혼녀랑 같이 왔네. 약혼녀를 보자마자 이거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여자의 환생이구나. 아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저 여자를 반드시 되찾아야겠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삶의 원동력이 생기고 갑자기 피를 빨고 젊어지게 되면서 영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다시 드라큘라를 추적하고 사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겹쳐가지고 스토리가 풀려가게 되는데요. 예. 말만 들어도 꽤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뮤지컬에서의 서사나 어떤 뭐 인과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작품이 아닌데 그런 흠결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게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그냥 보고 있으면 납득이 돼. 그냥 저 여자 주인공이 있으면 저렇게 이쁘면 그냥 한눈에 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드라큘라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나 싶은데 왠지 저렇게 잘생겼으면 여자 주인공도 약간 저렇게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맛이 있는 작품이다.
1: 비록 피를 빠는 드라큘라라 하더라도 저렇게 멋진 남자가 나만을 사랑한다고 덤벼들면
0: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약혼자가 있지만 왠지 나의 진정한 사랑은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의 매운맛에는 꽤 맞는 그런 취향에 맞는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1: 사람들이 추구하는 매운맛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이선스 작품인데 브로드웨이 버전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있는 걸까요?
0: 이게 사실 브로드웨이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인기가 좋은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벌써 이번이 여섯 번째 공연이고 2014년 초에 했으니까 10년이 벌써 넘었죠. 그럼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2, 3년마다 한 번씩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브로드웨이에서는 안 한 지 좀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일단 스토리 자체가 우리 관객 입맛에 맞는 것도 있고 프랭크 와일드온의 음악 세계가 워낙 또 우리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넌 레플리카 라이선스 뮤지컬입니다. 그 뭐냐면은 레플리카는 그대로 사오는 거예요.
1: 그대로.
0: 네, 그대로서 그거를 재현을 하는데 굉장히 방점을 둔 라이선스라고 한다면은 넌 레플리카는
1: 넌입니다. 네.
0: 변주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한국적인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변주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무대라든가 연출 안무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르고 특히나 이 턴테이블을 활용한 큰 이 네 개 기둥이 있어서 돌아가는 무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화려한 무대 장치도 한국의 무대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브로드웨이판에 없는 넘버가 두 개나 한국에는 추가되면서 뭔가 서사라든가 감정적인 부분도 강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라이선스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재창작과는 다름없다. 예를 들면은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중화 요리이긴 하지만 예. 사실 중국과는 큰 관련은 없잖아요.
1: 큰 관련 없어요. 네, 중국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0: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이 뮤지컬 드라큘라도 분명히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한 라이선스 뮤지컬이지만 상당히 한국적인 맛이 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드라큘라가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라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0: 물론 이제 뭐 단순하게 보면은 역시 사랑에 너무 눈이 멀면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 어쨌든 여자 주인공은 그 오랜 갈등과 혼란 끝에 드라큘라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나 인간의 삶을 버리고 나 저 드라큘라와 함께 영생으로 살겠어 하면서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돌아서게 돼요. 근데 정작 그녀를 끝까지 유혹하고 갈구했던 드라큘라는 마지막에

0: 마음이 바뀌어요.
1: 아...
0: 내가 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함께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이건 저주받은 삶인데 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를 이 영원히 햇빛도 못 본 저주받은 삶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어.
1: 사랑한다면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 아, 사랑이 아니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군요.
0: 그거를 막판에 깨닫는 겁니다. 그 전까지 계속 어떻게든 약혼자도 떼어내가지고 이 여자를 나와 함께 갖게 하겠다고 작품 내내 하다가 그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마지막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놓아줘야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게 그렇죠. 됩니다.
1: 통상 흡혈귀면은 피를 빨린 다음에 그 사람은 미이라처럼 돼갖고 죽는
0: 그렇죠.
1: 건데
0: 네네.
1: 이 드라큘라에서는 피를 빨린 다음에 그게 또 드라큘라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이제 고민이 되는군요.
0: 네. 실제로 그래서 작품 중에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대신 흡혈귀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이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흡혈귀가 됐다가 결국 퇴치돼서 사망하게 되는 과정이 또 그려지거든요. 좀 슬픈 작품인데 그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건 내가 지금 갈구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뭔가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약간의 반전도 있고, 이 작품을 결국 하고 싶은 건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소유는 아니구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욕망은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려준 작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짝사랑은 너무 어려워.
0: 어렵습니다.
1: 아, 네. 힘들어요. 예. 근데, 이걸 어떤 정치인한테 추천해 주겠다는 겁니까?
0: 아, 저는 우리 두 거대 양당의 당대표분들께.
1: 당대표님들한테?
0: 네, 우리 장도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고요. 당 일각에서. 그리고 두 분 다 굉장히 당을 사랑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곧 지키는 걸까요? 사랑이 곧 갈구만 하는 걸까요? 저는 사랑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의 양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사랑은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까지가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사랑이냐. 청취자들한테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실 겁니까?
0: 아, 네. 오늘 들려드릴 넘버는 Loving You Kiss Me Alive라는 넘버인데 일단 남주와 여주가 굉장히 아름답게 부르는 듀엣 넘버이고요. 이 사실 이 오늘 들려드릴 버전의 두 배우가 이번 시즌에 참여하지 않은 게 참 많이 아쉽기는 한데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고 특히나 이게 제목 그대로 당신을 사랑을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드라큘라는 이미 죽어있는
1: 사람이에요.
0: 그 죽어있는 존재가 내가 살아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노래하는 이거 장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면서 그것 자체의 반전적인 매력이 있는 훌륭한 넘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박은석, 임혜영 두 사람이 부르는 Loving You Keeps Me Alive.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것 같아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너 넘버 마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6.13 지방선거, 예.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관심을 모았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되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12대 서울시의회에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박 인터뷰는 오세훈 시장의 평가와 더불어 시정되어야 할 서울시 정책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시의원 당선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이승미 서울시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서대문구 이승미 시의원입니다. 네.
0: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1: 네. 아,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분들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예, 그렇게 큰 권한을 네.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0: 되게 이제 주민의 생활하고 밀착되어 있는 지방의원이니까 3선이 딱 되시면서 받는 어떤 압박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꼭 해놔야 돼. 뭐 이런 그런 게 있나요?
1: 아, 굉장히 많이 있고요.
0: 많아요.
1: 예, 어, 특히 이제 저희 서대문구 제 지역구는 서대문 사대문 안에 인접해 있지만 네. 굉장히 발달이 더딘. 그래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특히 강북행단선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의 굉장한 니즈가 있으심에도 네.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그 강북의 이 그 지하철 뭐 철도 사업의 균형 발전 때문에 재정 사업으로 박원순 시장 때 뭐 지정이 되었었다가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그것을 이제 뭐 민자 사업으로 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께서의 열망이 있으셔서 저는 제 임기 때 이것은 반드시 꼭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 네. 의지를 가지고 예. 임하고 있습니다.
0: 뭐 처가가 모래내 시장 쪽이어서
1: 아, 그러시구나.
0: 네, 지금은 이사를 막 갔습니다만 지금도 가끔 갑니다. 예. 가보면 진짜 개발이 늦은 곳이 있어요.
1: 예, 예. 예.
0: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나. 이렇게.
1: 맞습니다.
0: 예. 빨리빨리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1: 네.
0: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단 말이죠.
1: 예, 예.
0: 그 상 경력을 보면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이 의정대상까지 수상을 하시고 근데 거기에 이제 키워드라든가 눈에 띄는 대목은 중장년층의 생애의 전환기에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해서 생애 재설계 지원하는 조례안 네. 이걸 내놓으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 그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제 50 플러스 캠퍼스 또 50 플러스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중장년층들이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의 그 체감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같이 예. 설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고요. 그 조례 안에 보면 뭐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예. 그것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였어서 그것이 주민분들께 아니 시민분들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0: 제가 요즘은 뭐 지역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예. 그래서 가보면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시는 일을 보면 의자에 앉아있다가 사람 오면 왼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말이 다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일자리가 아니라 보람도 느끼면서 뭔가 조금 더 가치 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수익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게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일자리, 재교육, 사회 참여 기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저희도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그 초 고령층 분들께서 하시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냥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진짜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느냐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0: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강점들이 있어요. 그것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서울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과 기관들과 연계하는 그 노력에 있어서 서울시가 여태까지는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그냥 어떤 자리 하나 그리고 숫자적으로 이만큼의 우리가 수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1: 그렇죠.
0: 선심성의 그런 일자리 창출로 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갖고 계셔서 이제 교육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셨더니 이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업무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시너지 낼수 있는 것들이 저는 충분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그런 서울시의 대책도 마련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1: 뭐, 노인들은 노인들의 보람을 느끼셔야겠지만, 그걸 또 지켜보는,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도, 아, 정말 애쓰시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아니고, 뭐 하시는 거지?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느낀다면, 그런 것들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12대 서울시의회 지형.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5선에 성공은 했지만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엄청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 시의와 시의회의 관계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기억 잘 나십니까?
0: 아이,
1: 많이
0: 그럼요.
1: 싸우셨습니까?
0: 굉장히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그 민주당의 강성보다는 약간 중도적 입장이었었어요. 오자마자 이제 바로 조직 개편을 오세훈 시장이 했었고, 그때 저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고 방어했었던 상황에서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그래, 그러면 조직 개편 하게 하자.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하고 감시하고 그 역할을 의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이그 공무원 조직을 이렇게 딱 그립감 있게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가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예산의 시의원들이 예산의 심의와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견제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오세훈 시장 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몇만의 서울시 공무원들과 같이 싸우는 굉장히 그 진짜 큰그 바위에 예, 벼락,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계란으로,
1: 바위를 치는 것 같은
0: 바위치는,
1: 느낌?
0: 이런 느낌들로 의정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한테의 가장 큰 딜레마는 결국에는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나 큰 사업이든 어떠한 예산이든 이것이 같이 수반돼서 저희가 지역분들한테 직접적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시의원이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과 어느 정도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또 협상이 되어야 하는
1: 뭐 내고 갈때 내고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0: 그러다 보니 뭐 하나는 또 주고 또뭐 하나는 또 얻어오는 이 역할에 이 딜레마에서 저희가 굉장히 반항을 하고 갈등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뭐 어떨 때는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예전에는 뭐 선거 운동 기간만 해도 아, 뭐 그런 거는 뭐 경청하고 아무튼 이렇게 시정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노력해 보도록 하겠 이런 단어들을 쓰더니 요새는 상당히 뭐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 아예 뭐 빼버린다든가
0: 깜짝
1: 언론스크랩에서
0: 놀랐습니다.
1: 그다음에 철군 누락이 문제인 게 아니라 철군 누락을 누가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야가 더 문제가 되는
0: 맞습니다.
1: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지금은 제가 볼 때도 오만과 거만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 12세 또한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저도 굉장히 고민과 갈등의 상황에서 이제 뭐 이제 의장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제가 이제 몇몇의 우리 젊은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 그리고 자치구에서 어떤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오신 의원님들을 몇번 이렇게 몇 분을 뵀더니요. 야, 그분들의 이 전투력이 또 굉장히 상당히 또 뛰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그 의지가 강하신 그런 의원님들이 이번에 대거 등용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 정말 싸워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제가 느끼기엔 오세훈 시장이 뭐 아름다운 동행인지 약자와의 동행인지 뭐 내걸

0: 방송의 정상화는 사실은 민주당 서울시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1: 예.
0: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저희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일단 조례 제정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는
1: 예.
0: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막 집행부에서도 막 이거는 뭐 오세훈 시장의 뜻이 아닙니다.
2: 오.
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뜻이 아니면 그때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왜 설득을 못 하느냐. 그리고 저희는 그때 대안으로 그러면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니 한 프로그램만 그러면 빼고
1: 빼고.
0: 폐지를 하고 나머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1: 예.
0: 그런 대안도 같이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참 제가 그때 볼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이 생각은 저희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했었고 그때 그 방탄을 했었던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아직도 저한테는 예 많이 남아 있어서 TBS 방송에 대한 정상화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분이 의장이 되시고 어떤 의원님들이 그 같은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하신다더라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이제 3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어떤 좌장의 노릇을 이제 맡으셔야 될 가능성도 있을 건데, 이런 가치는 내가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꼭 실현시키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0: 우선 그 서울시 의원 그리고 지방 의회에 대한 서울 시민의 그 신뢰에 대해 회복에 대해서는
1: 신뢰 회복.
0: 예 지금 사실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11대에서도 몇몇 의원님들의 이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라든지 예 여러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아 이러니 지방 의원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배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참담함을 느끼죠. 그리고 특히 거대 도시인 이 서울시의 시의원의 역할은 아마 어떠한 국회의원보다 큰 예산의 규모와 그리고 큰 사업의 어떤 그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을 의원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어떻게 지역과 연계해서 잘할 것이냐 고민을 했을 때 지역이 많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서울 시민들께서의 조금씩의 신뢰가 좀 회복이 되고 신의가 회복이 된다면 정말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잘 만드는 서울시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그 역량을 좀 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신뢰 회복,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의원들, 우리 의회 이런 말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0: 네,
1: 아직은 그런
0: 그렇죠.
1: 거리감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7월에 개원할 텐데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서신다는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결심하신 거죠?
0: 네, 결심을 했고요.
1: 예.
0: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굉장히 막 하루하루가 분위기가 다르고 공기가 달라서 위축도 많이 되고
1: 네.
0: 다만 이제 뭐 저희 지역은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보여주신 저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에 있어서 제 선거는 그래도 수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 시장에 대한 선거, 그다음에 이제 뭐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이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저의 길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은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가끔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아 내가 과연 정말 잘 싸우고 잘 견제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 있는 이번에 새로 같이 의원 활동을 하실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또 같이 해주시는 권리 당원분들 무엇보다 서울시가 정말 이 거대 도시로서 전 세계에 잘 알려지고 이 자리매김하는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서울시를 만드는 데에 염원을 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힘으로
1: 예,
0: 예, 잘
1: 알겠습니다.
0: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깨를 걸고 함께 나가보죠. 예,
0: 네네.
1: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승미 시의원이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정오의 티어러즈 변상욱 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지역에 따라 호우와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예상되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 접근 금지,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접근 금지, 우박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해서 돌풍 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데는 청담대교 남단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쪽에도 고장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더위가 짙어지면 입맛도 없고 차가운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면 생각이 절로 나죠. 그런데 이 시원한 냉면이 원래는 겨울 제철 음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운 북쪽 지방인 함흥과 평양에서 겨울에 수확한 메밀과 감자로 갓 뽑아 먹던 별미였다고 합니다. 냉면 한 그릇 먹는 방법도 참 제각각이죠. 면을 가위로 싹둑 자를 것인가 아니면 길게 면치기를 할 것인가 겨자와 식초를 곁들일 것인가 본연의 육수 맛을 즐길 것인가 이 계란을 처음에 먹을 것인가 마지막에 먹을 것인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철학과 확고한 부심이 존재하지만 결국 내 방식대로 맛있게 즐기는 게 최고의 선택일 텐데요.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이 그럴 겁니다. 내 속도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시원하고 맛있는 경제 레시피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첫 곡은 명카드라이브의 냉면이었습니다. 여는 말에 냉면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완전히 직관적으로 냉면 전해드렸습니다. 시원하네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재무전문가 조민정, 양승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환입니다. 네,
0: 물냉파십니까? 비냉파십니까?
1: 저는 물냉파입니다.
2: 저는 비냉파입니다. 비냉에 양념 넣는, 물냉에 양념 넣는. 비냉에 물 넣는. 네. 네.
0: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네,
2: 문제 알죠, 문제 알죠. 예, 예, 예.
0: 그럼 두 분은 뭐 냉면 아니더라도 덥고 이렇게 막 입맛 없을 때 생각나는 음식 있으세요?
1: 아, 저는 그 평양냉면 좋아하거든요.
0: 연하게.
1: 네, 평양냉면 좋아해서 밍밍한 그 아이를. 네. 순수한 고기 육수, 오리지널. 네.
0: 요거를 안다는 건 나이가 약간 네. 익었다는 뜻인데.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아니,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양 팀장님은. 아,
2: 무조건 치맥이죠.
0: 아, 무조건 치맥. 치맥. 아, 소울푸드.
2: 밤의 치맥. 아, 네, 소울푸드입니다. 네.
0: 아, 치맥 좋네요.
2: 삼소 치맥. 네.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음식도 떠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방송은 저희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방송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면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 거고요. 상담 신청 문자는 저희가 방송을 본방은 이렇게 1시에 시작을 하고 있고 재방 시간이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방이든 재방 시간에든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며 이른바 B2 수요가 늘자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신용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고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요.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 역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K뱅크는 마이너스 통장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금융권의 자율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시중은행들도 대출 한도 축소와 우대금리 조정 등 대출관리 강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불완전 판매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는 지난 2월 신용등급 BBB 상태에서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는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불과 넉 달 전으로 당시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 바로 위 수준이었습니다. JTBC가 지난해 발행한 회사채와 단기채, 기업어음 규모도 2,500억 원을 넘었는데 당시 회사의 결손금은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주관사들이 JTBC의 재무상태와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또 투자자들에게 관련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되지 않은 공모회사채는 2,70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금감원은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식 검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발선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여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60, 70대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사기 일당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인 뒤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계약서를 쓰게 해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또 취업 알선을 내세워 화물차 구매 대출을 유도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대출까지 받게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면 계약이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절하고 지원 사업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강제경제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하고 있죠.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로 출동을 하네요.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지인 소개로 가입한 보험.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는 보험인가? 입니다. 오늘은요. 보험 가입 전 꼭 물어봐야 될 질문과 은퇴 전 보험 점검 포인트를 좀 알아보고요. 또 실손보험이 빠졌을 때 대처법. 그리고 줄인 보험료를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약간 노후 준비다 보니까 은퇴를 앞두셨거나 한 60대 이런 분들은 좀 귀를 기울여 보실 만한 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민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나름 규모 있게 지게차 부품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최근 들어 사업이 눈에 띄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올 8월이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가장으로서 어깨가 참 무겁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작년에 두 자녀 모두 제 짝을 찾아 출가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부부 둘만 어찌어찌 잘 살면 되는데 사실 제가 보험이라고 하면 칠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지인 소개를 알게 된 뿅뿅 생명 보험왕 때문이죠.
1: 사장님, 제가 제 친형님이라 생각하고 사장님 댁 보험 평생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 걱정은 하덜덜 마십시오.
0: 그렇게 가입 전에는 수시로 찾아와서 싹싹하게 상품 설명도 해주고 그 열정에 아 괜히 보험왕이 아니구나 믿었죠. 그런데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2: 여보, 그 설계사분 전화번호 바뀌었어? 건강검진 전에 뭐 좀 물어보려고 며칠째 연락하는데 통 안 받네. 가입 전후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야?
0: 에이,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당신은 그냥 툭하면 사람 의심하더라. 나도 봐, 내가 다시 해볼게. 그렇게 아내를 타박했건만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군요. 제 전화도 피하고 어쩌다 통화가 돼도 설명은 건성건성 정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보험 설계사 안 믿는다 굳게 다짐했었는데 머니특별시를 꾸준히 듣다 보니 여기 전문가님들은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저희 부부의 노후와 보험 상황 제대로 점검받고 싶어서 사연 남겨봅니다. 라고 사연을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보험왕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실망이 크셨나 봅니다.
1: 네, 실망이 매우 크셨던 것 같아요. 우선 보험왕은요, 고객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 보험회사가 뽑아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건 뭐 판매 성과일 수도 있고 고객의 목적에 맞는 설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추천 기준이 상품 중심이면 내 상황이 좀 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네. 지인이면 의심도 못 하잖아요. 야, 너 생각해서 해준 거야. 이 한마디면 끝이죠.
0: 할 말 없게 만드는.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1: 네, 맞아요.
0: 예. 근데 보험 가입할 때 그러면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게 있을까요?
2: 뭐, 제가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상품인지? 그리고 내가 몇 살부터 어떤 돈을 받을 건지? 그리고 중간에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보험료가 나중에 변동이 되는 거는 아닌지, 이런 해당 대답을 못 들으셨다면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좋고요. 아무리 지인분이 추천해준 보험이더라도 해당 내용은 꼭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이 상품의 사업비도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뭐 더 잘 굴러가고 뭐 그런 겁니까?
2: 저축

0: 상품의 경우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 때문에 소홀히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거절하기 미안해서 혹은 알아서 해주셨겠지 이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 경우가 많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뭐 사연 들으시고 나도 이런데? 하는 분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바로 정이잖아요.
0: 아유,
2: 네.
0: 그놈의 정
2: 그놈의 정 때문에.
0: 때문에. 예.
2: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의리로 들고 계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요. 대부분 그렇다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해지하면 지인이 상처받지 않을까. 남 생각하고
0: 내 상처가 더 큰데.
2: 그러니까요.
0: 예.
2: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미안함의 대가로 매달 피 같은 돈은 길바닥에 좀 버리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진짜 몸이 아프거나 노후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지인이 내 병원비나 뭐 생활비 대신 내줍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보험은 의리로 드는 멤버십이 아니라 내 생존이 걸린 계약입니다.
0: 네, 그 지인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서 잘못된 보험을 안고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안 좋지 않은 거는요. 이미 낸돈 아까워서 그냥 유지할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건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끊어내야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뭐 나갈 수 있는 수천만 원의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지인 얼굴 지우고, 네, 오직 내 지갑과 내 가족 미래만 바라보고 보험 증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아무리 친한 지인이고 뭐 보험 왕이어도 뭐 우리 집 왕입니까? 보험료를 대주진 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의 주인 의식을 꼭 가져가셔라.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님 보험 가입 내역은 어땠습니까?
2: 네, 현재 총 5건의 보험이 있었고요. 그중에 종신보험 2건, 또 3건의 건강보험, 1건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 중이었습니다. 종신보험 2건은 이게 사망 보장만 되는 상품이었고요. 3건의 건강보험은 다 전부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보장 문서를 돌려보니까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1: 뭔데요? 또 얼마나 놀라운 점이?
0: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 하나. 네, 한 달에 보험료가 70만 원 정도 넘게 내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가정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4천만이 가입을 했다는 실손보험이 없는 거예요.
1: 실손이요? 70만 원 내는 중에 실손이 하나도 없다고. 제일 먼저 듣는 게 실손 아닌가요? 기분이
0: 맞습니다.
1: 빠졌네요.
2: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집들이 정말 많아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책자가 정말 두꺼우니까 뭐 나는 완벽하게 준비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집이 정말 번지르르 한데 뭐 가구랑 뭐 가전제품 막 수천억, 막 수억 원의 돈을 막 이렇게 들여놨어요. 근데 막상 비바람 막아줄 지붕이랑 벽이 없는 그런 꼴인 거죠. 정작 감기 걸려서 병원 가고 도수치료 받고 뭐 MRI 찍을 때 이럴 때 바로바로 돈 나오는 실손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4천만에 가입한 거예요. 그죠?
2: 맞아요. 네.
1: 예. 그럼 지금이라도 뭐 실손보험 당장 가입해야 되나요?
0: 그러면 좋겠지만, 네,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부터인데요. 청취자님이 그동안 고혈압에 당뇨, 그리고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 이력 때문에, 즉, 병력이 잔뜩
1: 병력이 있어서.
0: 생겨버리셨어요.
1: 아우, 이제 보험은 건강할 때 들어야 하는 건데, 이미 이제 아프고 나니까 실손보험 들기가 어려워졌더라. 다른 보험들도 조금 이렇게 뭐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0: 뭐 보험회사에 실비를 신청을 해볼 때는 이제 가입 거절 통보를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무릎 수술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비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1: 야, 그럼 진짜. 조금만 더몇 달만 서두르셨어도
0: 맞아요.
1: 하실 수
2: 네,
1: 있었는데
2: 맞아요.
1: 그러면은 가입이 안 되면은 기존 보험을 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또 우리 팀장님들 전문이시잖아요.
2: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실손보험은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가입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2년은 지나야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제외한 청취자님께 좀 필요한 보험들도 있었잖아요.
1: 네. 아, 그러니까 실손 보험이 아주 막힌 건 아니고 2년 정도 수술하고 나서 2년은 그 뭐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다 2년 정도인가요?
2: 아니요. 그런 건 이제 회사마다 면책사항들이 있어요.
1: 아, 그게 다른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술 후 보통 2년이 지나야 보험은 가입하다 실손에 가입은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청취장님 입장에서는 그 이제 공백기 2년 동안 어떻게 보장을 채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점검을 해드렸어요?
2: 맞습니다. 우선 청취자님께 정말 필요한 담보들을 보면요. 뭐 3대 진단비, 암, 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야, 각종 수술비, 또 3대 질환 관련 치료비, 간병비까지 실손을 제외한 다른 보장들은 심사를 거쳐 준비가 가능했거든요. 이 병력사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좀 불필요한 종신보험과 갱신형 보험들은 정리를 하고요. 부족한 보장을 새롭게 준비를 하게 되면 기존 보험료 7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매월 49만 원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이제 2년 되는 시점에서 그때 따로 이제 실손보험은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1: 예. 그러니까 일단 보험 조정을 통해서 한 달에 무려 49만, 50만 원 가까운 돈을 아끼셨어요. 이게 이제 1년이면 6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인데 이 돈을 또 놔둘 리가 없잖아요.
0: 네. 나이에 따라서 재테크의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65세인 사연자님께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건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만 65세 이상의 어른들을 위한 최고의 재테크 복지 혜택은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이자를 받을 때에 만기가 돼서 찾을 때에는 나라의 15.4%라고 하는 이자 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죠.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떼고 84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면
1: 네.
0: 이 15.4%의 세금이 0원, 0원 전액 면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1: 예.
0: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그대로 내 통장에 꽂히는 꿀 혜택입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까?
2: 그렇진 않죠. 좋은 건데.
1: 좋은 네. 거니까.
2: 우선 가입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기준임이에요.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961년생 생일이 지난 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1: 네, 어르신께 양보해야 되는 그런
2: 네,
1: 상품이네요.
2: 양보 좀 해야 됩니다.
1: 예. 그러면은 이건 예금 적금 다 되나요?
2: 예금 적금 다 됩니다.
1: 다 되고요.
2: 네. 예.
1: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금액 제한 없이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냥 문제만 들어도 금방 예. 이 좋은 것을 그럴 리가 예. 무제한 일리가 없어요. 저는 X.
2: 네, 정답은 X입니다. 저축하는 금액이 전액 다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어요. 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 총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 네.
2: 주의할 사항은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예금 적금 가입할 때 저 만 65세 넘었으니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해서 가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별도의 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2: 네,
1: 이제 은행에서 이제 통장 만드실 때 저 65세 이상이잖아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2: 네,
1: 말씀을
2: 맞습니다.
1: 하면 된다는
2: 네.
1: 꼭 챙기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요.
2: 안 해줘요.
1: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그러면 이제 매월 납입하던 보장성 보험료를 이제 한 49만 원가량 절감을 하고서도 보장은 좀 확대를 하셨고 이 보험료 줄여든 걸 가지고 노후 생활비 저축을 하시게 되셨군요. 예.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인가 정말 내게 필요한 보장인가 나중에 아플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험인가 이 세 가지는 꼭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사례자분은 종신보험하고 갱신형 보험들을 이제 해지를 하시고 가져가신 건데요. 혼자서 체크해 보기는 힘들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카다시아님이 그 유명한 카다시아님이세요? 미국에 사는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프로일까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국적이 이제 한국 대한민국 국적이면 이 보험 미국에 살아도 한국 보험 보장을 받을 수
0: 있습니다.
1: 네. 네. 된대요, 카다시아님. 뭐 더 붙이실 말 없고 그냥 된다만.
0: 아, 네, 뭐 가능하시고 다른, 이제 네. 한국에 실비넷 의료보험이 있으신 분들만 맞습니다.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정액 보장 우리가 뭐 암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 계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실제로 제 지인들의 경우는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큰 병에 걸리시니까 다 한국에 와서 맞아요.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1: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네, 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값 내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0: 그래서 네.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시는데 또 이게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암 걸리신 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와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한 거야.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건강보험이 이제 개시가 됐어. 네.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실 때 수술비가 꽤 로봇 수술하셔서 꽤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비용부터 나머지 이후의 치료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도 다 건보 적용을 받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실비 건강보험 적용이 될 때만 실비가 효력이 있고 나머지의 경우는 그 질병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KCD라고 네. 하는 것들을 쓰는데 네. 세계적인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코드와 뭐 세부 결과지가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1: 해외에서 받은 치료도 네. 가능하다.
2: 네, 그러니까 진단금 같은 경우는 다 보장이 되고요. 일부는 한국에 있다가 일부러 보험을 가입을 하고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 해외는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모르겠는데 비싸다고
1: 네, 네.
2: 해가지고 국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뭐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 계신 분들도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한국 국적이라고 하셨어요, 카다시아님. 예, 축하드립니다. 잘 이용하시면 훨씬 더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사연자님 지인이 보험왕이라고 해서 믿고 가입했는데 막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답답하셨잖아요. 그 보험왕 분에게 한 말씀 띄우면서 이 노래를 전합니다. 미나의 전화 받아.
3: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667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 후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쉬고 있는 70살의 주부입니다. 현재 제 유일한 수입은 남편이 남겨준 유족연금뿐입니다. 다른 소득은 단 한 푼도 없는데 얼마 전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건보료가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제가 사는 이 아파트 한 채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통장 잔고는 바닥인데 턱없이 높은 건보료 때문에 매달 피가 마릅니다. 시원한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어르신 중에 또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정말 많죠.
0: 예, 소득이 지금 뭐 유족연금밖에 없는데 대체 건보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2: 네, 그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겪는 게 이 지역가입자 지역 건강보험료의 덫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 때에는 오직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1: 네, 네 맞아요. 청취자님은 소득이 국민연금뿐이라고 또 하셨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 공시가격이 재산으로 잡히면서 건보료 점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분이 계실 때는 피부양자로 올려서 건보료를 좀 안 낼 수도 있었는데 사별 후에는 이제 유족연금을 받으시면서 자녀분들의 피부양자 자격마저 박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로 독립되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 때문에 폭탄을 맞으셨다. 그러면은 이 6677번님 이 무서운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뭐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치트키가 바로 자녀분들의 뭐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는 건데요. 청취자님은 이제 현재 자녀분 밑으로 못 들어가고 혼자 건보료를 다 내고 계신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실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그리고 둘째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0: 우리 6677번님은 현재 오직 유족연금만 받으신다는데 그러면 그 연간 2천만 원 이상 소득 기준에 걸리신 걸까요?
1: 네, 좀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0: 그러니까는 그냥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이제 이게 계산이 되는 건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시면 0이 된다, 안 들어간다.
1: 네, 맞습니다. 공단에서 보는 소득 기준액에는 0원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님은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신 게 아니라 오직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한 채의 재산세 과표 때문에 탈락하셨을 확률이 100%인 것 같아요. 네. 현재 법상 재산세 과표는 5억 4천만 원. 그거 넘어가면요. 자녀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실거주하는 주택 딱 한 채인데도 집값이 너무 오르면 이렇게 건보료 폭탄이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근데 뭐 절망하시기는 좀 이르고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혼자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남으시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기본 재산공제 제도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에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에 재산금액의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은 공단에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해서 재산 점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를 마련하실 때에 잡혀있는 대출이 있다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공단에서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0: 자동이
2: 때문에
0: 자동이 아니라.
2: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떼셔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건보료 폭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재산 점수를 낮추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 재산 공제 제도라는 게 5천만 원은

0: 기봉제를 해주고 대출이 있으면은 또 깎아주는데 이거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1: 맞아요.
0: 된다는
1: 신청 꼭
0: 점.
1: 하셔야 되는
0: 네,
1: 거죠.
0: 별표 하시고요. 아, 나도 은퇴 후에 건보료 폭탄 맞으면 어쩌지? 하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뭐 예방주사 같은 게 있을까요?
2: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방주사. 직장인 분들 뭐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은요,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가 받는 연금마다 건보료가 꼬박꼬박 부과됩니다. 아, 이거 은퇴해서 수입도 적은데요. 연금에서 또 건보료를 좀 떼어간다는 뜻이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직장인일 때는 당장 좀 비과세 사적연금 주머니를 좀 만들어 두셔야 돼요. 대한민국 건강보험법상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준비한 개인연금은 아무리 매달 수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단 1원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개인연금은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건보료 점수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1: 네,
0: 말씀이시죠.
1: 정확합니다. 완전히 건보료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일정 요건을 채운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이자 소득세 15.4%도 안 내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소득에도 100% 제외가 됩니다. 세금도 제로, 건강보험료도 제로. 이런 마법 통장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직장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가 공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퇴 후에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고
0: 네.
1: 비과세 사적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아서 총 25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단에서는 사적연금 150만 원이 아예 없는 돈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내 연금 소득은 오직 국민연금 100만 원, 연 1200만 원으로만 잡히게 되는 겁니다.
2: 네, 맞습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잡히니까,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낼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고요. 반대로 똑같이 월 250만 원을 벌어도 공적연금으로만 채운 사람은 당연히 건보료 폭탄을 또
0: 폭탄을
2: 맞고요.
0: 맞겠죠.
2: 사적연금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짠 사람은 건보료를 또한 푼도 안 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0: 와, 이건 진짜
2: 네,
0: 전략적으로
2: 전략적으로 하셔야
0: 접근을
2: 됩니다.
0: 하셔야 될것 같은데,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을 이용하시면 된다. 여기는 안전자산인데, 일정 요건을 채우면 그 이자소득세도 안 내고, 어쨌든 뭐 건보료 산정소득에도 100%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정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2: 우선적으로 일정 요건이라는 거는 아무나 다 수많은 금액 한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뭐
0: 네.
2: 강남에 뭐땅 부자이신 분들은 솔직히 여유 되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고 싶을 건데 그게 한도가
0: 네.
2: 월 100만 원,
0: 월
2: 150만 원까지
0: 150만 원. 월
2: 월 150만 원까지만
0: 150만 원까지.
2: 가능하고요.
0: 네.
2: 그리고 일시납은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한도로 잡아줍니다.
1: 네, 이 한도는 이제
0: 네.
1: 저축성 보험 상품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는 이제 5년 동안은 불입을 하셔야 되는, 월납의 경우는 5년간은 불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0: 네.
1: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과세 조건은 10년이 지나셔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은 내고 그리고 10년
0: 이따가.
1: 이후에는 네,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0: 네.
1: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건 뭐라고요? 저축성 보험 상품에만 적용이 되는 조건이고요.
0: 네.
1: 보장성.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받는 그런 보장성 보험 상품에는 이런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요. 한도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단기납 종신보험, 뭐, 많이들 가입도 하시고, 뭐, 저축성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들이 그런 한도 없이, 그런 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무튼, 몸에 대한 보장성의 보험료는 한도가 없다.
0: 한도가
1: 네,
0: 없다.
1: 저축성 상품은 월납 150만 원. 그리고 월납의 경우는 5년간 납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년이 돼야지 비과세가 된다.
0: 예. 그러니까 그
2: 정리 안 되신다.
0: 아니 그냥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 소득세도 건보료 산정성에서 빠지는 것도 다 10년 이상은 갖고 계셔야 된다.
1: 맞습니다.
0: 그런
1: 맞습니다. 네.
0: 거죠. 그러면 이제 65세가 보통 은퇴라고 하시면은 좀 55세 이전부터는 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그때 가서,
1: 그렇죠.
0: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50원의 이름 문자 메시지, 샵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가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신현희의 해피입니다.

0: 신현이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8654번님이 최근에 제 남동생이 대뇌 동맥류라는 뇌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분명 암뇌, 심장 진단비 보험을 다 들어놨다고 했는데 막상 청구를 해보니까 실비 말고는 진단금을 단한 푼도 못 받았어요. 뇌질환에 걸렸는데 왜 준비해둔 뇌 진단을 못 받은 건지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무슨 일인가요, 이게?
1: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0: 그러니까
1: 네,
0: 왜? 나는 지금 뇌 이건데.
1: 이 보험금 지급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권과 보험 약관이 될 텐데요. 수많은 질병 중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과 약관에 나와 있는 질병 상에 해당될 때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거기에 없었다. 내 질병이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2: 예를 들어서 뭐 입원 시 하루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0: 예.
2: 근데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뭐 보통 입원실이 아니라
0: 예.
2: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10만 원을 받는 보험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0: 이걸 놓치셨구나.
2: 네.
0: 중자를 못 보셨구나.
2: 중환자.
0: 아, 이렇게 아플 때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무 억울하겠어요.
1: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원실 10만 원을 지급해야겠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도 입원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보험 가입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사 말이 아니라 증권을 확인하시는

0: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막상 아프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보험 증권을 점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1: 네.
0: 확인을 먼저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글자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8654번님 동생분은 뭐가 문제였어요?
2: 우선 동생분께서 진단받으신 대뇌동맥류 진단비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뇌질환 보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선 동생분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살펴봤는데요. 뇌질환 보장을 확인한 결과 뇌출혈 진단비가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동생분이 진단받은 뇌질환은요. 대뇌동류인데 증권에서 보장하는 뇌질환은 뇌출혈이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프고 나면 너무 늦어버리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보장을 못 받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1: 보장 범위가
2: 네.
1: 참 중요하다.
2: 맞습니다.
1: 그러면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가 뇌혈관 진단비인가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에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한 번의 발생으로도 마비나 언어 장애가 장애와 같은 그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는 거는 결국 온몸에 흐르는 피의 길이인 순환계 전체에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은 진단비만 몇천만 원 받아두면 안심하시는데 이 뇌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순환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장 트렌드에는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환계 질환 치료비가 있습니다.
1: 또 체크가 왔어요. 순환계 질환 치료비. 이게 뭔지 좀더 설명해
2: 네, 뭐
1: 주세요.
2: 쉽게 말해서요. 진단비는 처음 딱한 번, 뭐 1회 한, 이렇게
1: 1회 한,
2: 진단받아,
1: 최초 1회 한.
2: 최초 1회 한, 이렇게 써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진단받았을 때 목돈을 주고 끝납니다. 하지만 순환계 질환 치료비는 뭐 뇌나 심장 같은 순환계 질환으로 뭐 이런, 매년 병원에 가서 수술, 뭐 입원 혹은 약물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치료비를 좀 지원해 주는 특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2: 우리의 몸의 혈관은요, 고속도로 같거든요. 뇌혈관 하나가 막혔다라는 건, 뭐, 심장 혈관이나 다리 혈관 등 다른 쪽 혈관도 언제든 막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뇌졸중 환자 4명 중에 한 명은요, 5년 이내에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 재발률이 그렇게
2: 그게 높습니다.
1: 높아요.
2: 네.
1: 그러면은, 진단비는 이제 한번 받으시는 거니까 벌써 이제 다 쓰고 없을 텐데 두 번째 아플 때부터는 그냥 쌩 내돈 쓰고 내고 가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 바로 그럴 때이 순환계 질환 치료비가 효자 노릇을 하는 건데요.
1: 치료비.
0: 재발해서 또 수술을 하거나 후유증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년 연간 1회 한도로 치료비를 계속해서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일회성의 한계가 완벽하게 보완되는 평생 혈관 관리비인 셈이죠. 게다가 보장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거든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물론이고요.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든지 동맥경화와 같이 나이가 들면은 흔히 오는 정맥류까지도 피가 도는 순환계통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처음 아플 때는 이제 진단비, 좀 목돈이죠. 큰 돈을 받아서 급한 불 끄시고 이후에 생기는 후유증이나 재발 관리는 이제 순환계 질환 치료비. 로 매년 타서 쓴다. 이두 개가 합쳐져야 좀 빈틈없는 보장 준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요 순환계 질환 치료비라는 특약도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0314번님이 궁금해서 보내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표적 항암은 다 비갱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2: 아니요.
0: 표적 항암이 비갱신이요?
1: 다 비갱신이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설계는요,
1: 네.
2: 하기 나름인데요. 당연히 뭐 비갱신형 특약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보험사 보면 표적 항암 치료비나 갱신형으로 상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1: 예.
2: 그래서 갖고 계신 증서에 갱신형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원하시는 게뭐 갱신이면 갱신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2: 맞아요, 네.
1: 비갱신이면 비갱신으로 될수 있는 건데 이제 뭐에 0314번님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무조건 비갱신 무조건 갱신은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0: 비갱신의 그 비급여 아니었을까요? 비급여? 네. 왜냐하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표적항암 치료는 다 비급여 치료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암진단을 받으시고.

0: 하는데 98만 원이에요. 원래 그 약값은 1,500만 원 정도 하는 약이거든요. 와, 네. 그런데 급여가 되는데 그 돈이 얼마라고요? 98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급여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1,500만 원을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내셔야 하는 거죠.
1: 어지럽네요. 네. 예. 아무튼 이게 궁금하셨던 게 갱신 여부인지 아니면 급여 여부인지 다시 한번 뭐 말씀을 해 주셔도 아, 이미 이제 답변 드렸으니까 예,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647번 님이 예, 지난주에 방송 듣다 보니까 비과세 연금 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아까 좀 저희가 얘기했던 네. 그 내용이네요.
2: 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1: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한도가 월 150만 원까지.
2: 네, 월납 150만 원까지.
1: 월납 예, 네. 낼 때 150만 원까지만 아, 네. 낼 수 있고.
2: 월납입니다. 뭐 3월납, 네. 1년납 아니고요. 월 150만 원까지고요. 네. 그리고 최소 5년은 납입을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일시납 1억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가능합니다.
0: 네. 하지만 이 네. 모든 것이 10년이 지나야지 된다.
2: 10년이 지나야 된다.
1: 10년 후에 찾을 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뭐 다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요거 짧게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셔라. 원 포인트 하나씩 꼭 짚어주신다면
0: 저는 우리 얘기했던 방금 이야기한 비과세. 비과세 한도 내가 만들 수 있을 때에 왜냐하면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노후 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저는 보험 가입할 때 지인 찬스는요. 인생의 위기 찬스도 될 수 있다. 아.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1: 예. 그 왕이 나의 왕은 아니다. 예. 주인의식 가지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양승환, 조민정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원모어 찬스에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어제 오후부터 서울 성북구 기름역 6번 출구 앞에서 하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길과 오늘 출근길의 정체가 상당했는데요. 지금도 4개 차로 중에 3개 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 맨 끝 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근 정체가 상당하고요. 특히 차로 변경할 때 버스들과 엉켜서 사고 위험이 커지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공사는 오늘 오후 3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 지하도로 초입 2차로에 차가 멈춰 있는데요. 높이 제한에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강변북로 13방면 마포대교 조금 못 가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구입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뜻이죠. 요즘은 어디나 이 영끌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영끌 대출, 영끌 육아, 영끌 야근, 영끌 투자.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얘기일 텐데요. 남아있는 에너지까지 다 쥐어차듯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졌을 때 몸에 힘주고 허

끄적거리면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힘을 빼야 비로소 물 위에 둥둥 떠오를 수 있죠.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충 살기, 과정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뭐 아님 말고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수요일입니다. 날도 없고 땀나고 영끌하다가 탈진하지 마시고 대충 힘도 좀 빼가면서 살아보자고요. 6월 17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수야 장재현입니다.

네,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갈수록 뜨끈뜨끈해지고 있죠. 자, 오늘 눈에 띄는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 대통령이 기념사진 찍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하면서요, 한 30초 대화를 나눴답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다. 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전쟁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화답했다고 강수석 대변인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오늘 그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해서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지금보다 북쪽으로 위로 2km 올린대요. 그렇게 되면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 규모의 제한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여의도 150배 규모. 야, 우리 국토의 면적이 넓어진다 느낌이 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일정이, 재판 일정이 변론을 종결을 하고요.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죠. 네. 보통 이런, 사람이 재판받고 결심 공판 구형량이 나오면 저 뉴스 전문 채널에 이제 빨갛게 자막으로 뜨니까 보통 한 3시쯤 뜨지 않습니까? 예.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하명수사다, 하명특검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 처리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월드컵 4경기가 쫙 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가 지금 오스트리아하고 요르단과의 경기가 있는데 1대0으로 오스트리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이라이트 경기는 역시 그래도 첫 번째 했었던 프랑스하고 세네갈 경기 역시 은바페였습니다. 은바페가 두 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저건 좀 7시부터 한 건데 저는 이거 봤는데 노르웨이하고 이라크가 붙었는데 노르웨이가 어디 4대1? 4대1로 이겼더라고요. 노르웨이의 그 특히 인상적인 거는 우리는 이제 파도타기 응원하잖아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근데 노르웨이가 이제 바이킹 후예 아닙니까? 노를 젓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갑자기 우! 이러면서 노 젓는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이거 무섭더라고요. 바이킹의 후예답게. 예, 정말 이 노르웨이하고 우리가 같은 대진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의 그 괴물 선수 있잖아요. 홀란이라고 맨체스터 시티에 있는 1m 95인데 홀란만 키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노르웨이 공격수가 아마 전부 키가 커가지고 보면은 이 선수들은 걸어가는데도 막 거인이 막 뛰어다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국이죠. 아르헨티나하고 알제리가 붙었는데 메시가 역시 해트트릭 했습니다. 3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겼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프랑스니 노르웨이니 아르헨티나 여기 시드 배정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다. 대진우는 좋다. 우리가 이제 19일 날 멕시코하고 하는 거죠. 오늘 17일이니까 모레네요. 모레. 네. 자, 여세를 몰아서 잘 좀 우리 선수들 해주길 바라고요. 자, 그 메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해트트릭을 해가지고 역대 월드컵 통산 개인 최다골 16골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뭐 오늘 같은 컨디션 뭐 보여주면은요. 이제 첫 경기 했는데 3골 넣었으니 20골은 막 무난히 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화가 허영만 씨 아시죠? 식객 작가 79이신데 건강 이상으로 대회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주식회사 허영만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최근 허영만 화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당분간 모든 대회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해야죠. 오늘 선곡은요. 어제 암 투병 중인 가수 홍주 씨 있습니다. 남편 백승일 천하장사죠. 부부인데 그 홍주 씨가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어제 백승일 씨하고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대요. 저는 축구 보느라고 못 봤는데 하여튼 모쪼록 우리 홍주 씨 쾌차하게 혹시 라디오 방송 듣고 있으면 일곱 오빠가 응원하니까 홍주 씨 힘내. 예. 자, 그러면 홍주의 노래 지금부터 청춘이다 듣고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자, 돈가스 퀴즈부터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에 세 가지 적어주시는 거 알죠?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고, 두 번째 받고 싶은 나눔 선물 적고, 세 번째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돈가스 PD가 오늘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 지금 막 올려놨습니다. 오늘 퀴즈인데요. 난센스 퀴즈 아니네요. 네, 월드컵 상식과 관련된 퀴즈를 올려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퀴즈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알제리전에서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해트트릭을 오늘 새벽에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이끈 이 선수가 이름이 뭐게요? 예. 이 선수 별명이 벼룩이랍니다. 벼룩. 자꾸 잘 뛰어다닌다. 예. 정말 맞아? 난 처음 듣는데? 돈가스 맞아? 벼룩이 그러면 스페인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어? 우리말로 메시 보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벼룩벼룩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라푸엘리? 라푸엘리야? 아니, 확실히 얘기해. 맞아, 틀려. 맞아? 아, 그만 따지래. 하여튼, 이 선수 별명이 벼룩이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득점으로 메시는 월드컵 통산 첫 해트트릭. 예. 그 다음에 역대 월드컵. 아니, 근데, 문제를 하다가 여기다 답을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어? 이번 득점으로 메시는 월드컵 첫 통산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이 선수의 이름이 뭐냐? 이게 퀴즈야? 야, 정말 미치겠다. 아, 거기다 메시를 했어 이 사람아. 아, 가스다 정말. 하여튼 역대 월드컵 통산 개인 최다골인 16골을 기록한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신 이 선수 이름이 뭡니까? 자,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메시, 2번 펠레. 펠레는 이 사람아 브라질 선수야.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아우, 쟤 왜 저러냐 정말. 아, 그 펠레가 언제적 펠레인데. 예.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신이라며 왜 펠레가 왜 나와요 정말. 자, 모르시면 여러분들 그냥 알죠. 1번이에요 1번. 네, 자, 여기까지 하고 퀴즈 정답 적어주시고요. 25개 나눔 선물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3곳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타합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4개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 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통통치킨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2인분, 사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김수 피부과의 선크림. 네, 25가지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신 청취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선물을 누구하고 받게 되면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지금부터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만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제리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3-0으로 이겼어요. 예, 한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축구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 선수 이름이 뭐냐? 예, 1번 메시냐? 2번 펠레냐? 네.
자,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는 거 알죠? 근데 오늘 아까 조금 퀴즈 내드렸더니 문자들을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5145님이 퀴즈가 문전철이 미숙으로 골도 못 넣고 머리를 부여잡는 것 같아요. 9288님, 190님, 돈가스 PD 자꾸 말로 팰래? 아닌데 저도 조금 전에 이 나는 선물 25가지 쫙 소개해드리다가 아우 그냥 웃음 나오는 걸 간신히 찾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자, 다 아시죠? 네, 자, 샵 연구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신나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합니다. 클론이 부릅니다. 발로 차, 발로 차. 아, 그럼 손으로 차? 응?

0: 클론의 발로차 듣고 왔습니다. 요즘 하여튼 월드컵 경기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좋아요. 예. 답답하고 날도 덥긴 한데. 자,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들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은 메시죠. 1번 메시. 오늘 해트트릭. 와, 정말. 제가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야, 근데 되게 그렇게 축구를 말이죠. 슬슬 하는데도, 예. 턱턱 들어가는 거 보면 대단한 선수예요. 하여튼. 첫 번째 당첨자는 8506번님. 정답 1번 메시입니다. 오란다 강정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항상 듣고 있는데 중간중간 뉴스도 들려주고 최일구 씨 입담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BS의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8506번님. 무궁한 발전은 떠나가지고. 당장. 당장 어떻게 좀 풀칠해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궁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청취자님들의 깊은 뜻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8506번님한테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고맙게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1745번님 정답 1번입니다. 공간에 곰탕이 먹고 싶은데 한 그릇은 일구형 드시고 한 그릇은 돈가스 PD하고 나눠 먹고 싶습니다. 저는 하남시에서 운송하는 64살입니다. 아, 제가 맨날 죽는 소리 했더니 1745님이 또 이렇게 나눔 선물을 저희하고 나누시겠다고. 자, 그냥 6개 가니까 다 드세요.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릴 거예요. 택배로 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요 여러분께 참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찐 애청자 4636님 예, 이 청취자분께서 6월 감자 수확을 해가지고요. 예,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제작진 앞으로 그 감자 핵감자를 무려 10상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저, 빠블 PD가 저한테, 아, 형님, 저, 그 청취자님이 이번에도 지난번에 서리태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분인데, 생감자, 핵감자를 10박스를 보내줘가지고, 아침부터 저, 돈가스 PD하고 둘이, 예, 사무실을 옮기느라고 고생 엄청 했다고. 한 박스도 아니고, 10박스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세 상자는 오전에 그 함춘호 팀 거쪽에 나눠주고 두 박스는 환경미화 하시는 분한테도 나눠주고 네. 아 그분 아이디가 고덕동 순대님인데 오늘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순대님 고마워요. 아 이렇게 그 많은 특히 많게 보내셨어. 조금만 보내주시지. 예. 하지 감자라고 그러죠. 예. 그래 저도 바블로가 한 박스 줘서 집에 가져가서 어제 밤에 좀 쪄 먹었습니다. 예, 감자 아주 맛있더라고요. 고덕동 순대님, 복 받을 거요. 예, 고마워요, 하여튼. 예. 들으셨으면 들었다고 좀 문자 표시 좀 해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새싹 문자 6217번님 당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은 1번 메시고요. 텔레비전 시청하면서 처음 보냅니다. 아, 텔레비전 보고 계시구나. 네. 1구형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TV에서 화이팅. 예. 자. 6217번님, 예, 전화로 연결했대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아, 저는 느낌상, 문자 느낌상 여성 청취자인 줄 알았더니 남성 청취자시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기, 수학이 입에 좀, 좀 밀착시켜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약간 떠.
1: 아, 예, 예, 예.
0: 예, 예, 예.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계신 거죠?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통화로 하고 있습니다.
0: 통화로 한다는 게 뭐예요? 스피커폰?
1: 아, 스피커폰 말고 그냥 예.
0: 일반 전화?
1: 일반 전화로.
0: 무선 전화?
1: 예.
0: 어.
1: 예, 예.
0: 그런데 더 상태가 이렇게 뜨지. 어쨌든 이 정도면 됐고 어디세요 지금?
1: 아, 저는 저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0: 아, 평택에 계시구나. 평택 어디 직장이세요? 댁이세요?
1: 아, 예, 예. 건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0: 아, 현장에 계신 거고요?
1: 예, 예, 예.
0: 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TV로 이 허리케인 라디오를 보고 계세요?
1: 아, 제가 오늘은 그 햇빛이
0: 네.
1: 그 조금 그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햇빛? 그 소나기 온다는 얘기 때문에.
0: 네네네.
1: 오전만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0: 아, 댁으로 들어오셨다고요?
1: 아, 예, 예.
0: 아, 예, 예. 알겠어요. 오전에 현장 계시다가 오후에 소나기 올 것 같으니까 일을 그냥 파하고 댁에 들어오셔서 TV를 보고 계신다?
1: 아, 예, 예.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까지 땀나요.
1: 아니, 너무 이런 건 처음이다 보니까요.
0: 제 얼굴 보이세요, 이렇게?
1: 예, 예. 예, 예. 손 흔든 것까지 다 보이는데.
0: 아이, 그래. 고맙습니다. 되게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면?
1: 예, 예. 예.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0: 예.
1: 밥 먹고, 이제, 회의를 보면서 이제.
0: 점심 드셨고?
1: 예, 2시, 예, 예. 2시에 그, 어제 그 214번?
0: 예.
1: KT 테레비를 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0: 예, 그랬죠, 제가.
1: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청취하고 있습니다.
0: 아, 214번이시구나. KT 가입자시구나.
1: 예, 예. 예.
0: 그래요. 예. 그, 처음으로 그러면 오늘 TV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1: 아, 예, 예.
0: 이거 어때요?
1: 라디오만 듣다가?
0: 예, 라디오만 듣고 계시다가 TV로 이렇게 라디오 진행하는 걸 보니까 약간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1: 예, 이게 또 저거 뭐야 보는 느낌은 또 다르네요.
0: 그죠?
1: 듣는 것보다.
0: 보통 뭐 TV 전문 프로그램이야 뭐 출연자들도 나오고 분장도 하고 어? 그렇죠? 아주 섬세하게 하는데 저희는 그냥 거칠게 그냥 하는 거예요. 워낙 라디오만 나가는 건데 TV도 이제 같이 하는 거거든요.
1: 아, 예, 예. 처음 봐갖고요. 예, 예.
0: 아니, 어떻게,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1: 아, 54살인데요.
0: 아, 그러면 72년생?
1: 예, 예.
0: GT시네, GT.
1: 예, GT입니다.
0: 저하고 저, 갑, GT, 저, 12살 차이시네.
1: 아, 예, 예.
0: 아, 제가 뭐라고 그 기름 한 번, 예, 예, 예만 하셔. 그, 요새 건설 일 좀 날도 무덥고라니까 힘들 것 같고요. 일거리는 많아요. 어때요?
1: 아, 지금 여기 평택 삼성이.
0: 그치, 참, 삼성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1: 예, 예, 5기를 짓고 있어서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지금 상태입니다.
0: 아, 그러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왔구나.
1: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쪽이 아니고요.
0: 네.
1: 저 외가 이제 바깥쪽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삼성 반도체 공장하고는 관계없는?
1: 예, 예, 예.
0: 그러시구나. 예. 이 허리케인 라디오는 그러면 평소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어요?
1: 예, 예. 네. 저기 최고.
0: 대화남 대신 화내주는
1: 예,
0: 남자.
1: 예. 예, 그 저기 남을 혼내주는 그런 그렇지. 얘기를.
0: 예.
1: 참 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0: 그 코너를 보통 청취자들 대부분이 뭐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그 대신 화내주는 남자 그 얘기를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예. 최국 씨가 그 요새 그 넷플릭스 드라마 히트 치는 거 있잖아요. 참교육이라고 예? 못 보셨구나.
1: 아, 뭐,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대신 화내드리면서 참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똑바로 하라고. 아, 예, 예.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한번 해봐요.
1: 예, 예.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0: 아이, 좀 더 크게 해봐요. 시작.
1: 제가 지금 목이 좀 작아요.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0: 아이, 좋아, 좋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예.
1: 아이, 감사합니다.
0: 잘하시면서 괜히 떠는 척하고 계셔. 예. 알았어요. 나눔 선물을 뭘 보내드릴까요?
1: 예? 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0: 아, 그러면 저 바블로 PD가 오란다 세트 보낸대. 파주 샹과 아, 예.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
1: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아,
0: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1: 김경호의 와인이요.
0: 예?
1: 김경호의?
0: 김경호의 와인.
1: 와인.
0: 포도주?
1: 아, 예.
0: 포도주. 포도주 좋아하셔?
1: 와인이요, 와인.
0: 아, 그러니까 와인이 포도주 아니에요? 아, 그러면 김경호의 와인. 네. 그러면 이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자, 고맙습니다. 평택의 청취자님, 고맙습니다. 김경호의 네. 와인 듣겠습니다.

0: 네, 마지막에 피아노가 띠르랭 하면서 끝나고 그러는데, 야, 보통 노래가 아니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불러요? 그리고 제목이 와인이라서 저는 W-I-N-E. 예? 영어 와인. 포도주 그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와째, 한자예요, 이게 한자. 와자가 밖에 파블로 PD가 훈을 찾았는데 하늘의 뜻을 어길 와자랍니다. 예, 처음 보네요. 송자, 보낼 송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늘 천자 밑에 책반 칩면이 붙어가지고, 하늘 뜻을 어긴다. 그 다음에 사람 인자니까, 하늘 뜻을 어기는 사람.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대단합니다. 자, 평택의 청취자님의 신청곡으로 아주 신박한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로 갈 건데, 9707님께서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어딜 갔다 오셨나? 어제 배우자하고요, 배감 순댓국 다녀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사장님이 또 부담감도 없고 너무 친절하게 공깃밥 값도 더 주셨어요. 깔끔하고 맛있고 더 이상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 또 190 고맙습니다. 아이고, 두 분이서 엄지척하고 사진을 찍으셨네. 자, 앞치마를 걸치신 분은 당연히 9707, 여기 저 청취자님이시겠죠? 예. 왼쪽에 계신 분이 사장님인가 봐요. 두 분이 아주 꼭 형제처럼 생겼네. 야, 진짜 이거 뭐, 2인분 순대 쫙 왔는데, 칼국수에다가, 칼국수라네. 자, 파란 고추에다가 부추 쓸어 넣어가지고, 아, 순대국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내부도 깔끔하고요. 예,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7359번님 당첨입니다. 정답은 1번 메시입니다. 월곡역 부근에 6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병원 다녀오느라 오전 근무를 빠지고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미안해서 떡볶이를 같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보내드립니다. 7359님께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에 가시면 3, 4인분, 네, 떡볶이, 그 다음에 어묵, 이런 거 아마 여기 김만희 사장께서 챙겨주실 거예요. 잘 다녀오십시오. 새싹 문자 5667번님 당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대구예요. 아, 대구에서 뭘 유튜브나 앱으로 듣고 계시겠죠? 항상 허리케인 라디오 잘 듣고 있고요. 우리 남편이 애청자입니다. 날씨가 대구인데 너무 더워요. 정답 1번이고요. 맞습니다. 56667번님, 네, 아내분이시겠죠? 이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구에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1: 네, 날씨 너무 덥죠?
0: 네, 덥죠? 딱 나오네요. 대구 사투리. 예. 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지금 어디 대기신 거죠, 그러면?
1: 아니, 밖에 돼지찌개 먹으러 왔어요. 경산에, 맛집에.
0: 경산,
1: 네네.
0: 뭐 드시러 갔다고요?
1: 돼지찌개요.
0: 돼지찌개?
1: 네네.
0: 돼지찌개는 뭐예요?
1: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0: 알아요.
1: 네.
0: 저기.

0: 예, 그냥 대구 사투리 친구들하고 쓰듯이 쓰세요. 괜찮아요. 억지로 표준말 하실 필요 없고.
1: 네.
0: 예, 돼지찌개 먹으러 경산을 가셨구나.
1: 네네.
0: 어느 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1: 아, 남편이랑 둘이 왔어요.
0: 아, 참. 아, 두 분이. 아,
1: 네.
0: 남편하고 같이 가셨구나.
1: 네.
0: 그차 끌고 이제 식당에 도착하셨어요?
1: 예, 식당에서 요 차, 요 주차 끊는다 해가지고 도로에
0: 네.
1: 대놨더니
0: 네.
1: 저 다시 빼로 나왔어요.
0: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하셨구나. 예.
1: 네.
0: 자, 돼지찌개, 그게, 1인분에 어느 정도예요? 자, 유명한 집인가 봐요?
1: 네, 유명한 집이에요.
0: 그, 짜글이 같이 돼지찌개 김치 넣고 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김치 막
0: 얼마쯤에요?
1: 들어가는데, 이번에 김치 들어가면은 김치찌개잖아요.
0: 그러면요.
1: 무도 넣고, 뭐, 차도
0: 아,
1: 넣고.
0: 여러 가지 다양한 양념이 총망라됐다.
1: 네네.
0: 그 경산에 그 돼지찌개 집 이름, 가게 이름은 뭐예요? 가게 이름, 음식점 이름.
1: 불다리 식당.
0: 굴다리 식당?
1: 네네.
0: 굴다리 식당 가셨구나. 손님, 지금 뭐 2시 40분, 3시 다 돼가지고 손님은 많이 빠졌겠네요.
1: 아니, 점심시간 끝나고 2시 반부터
0: 예. 네.
1: 다시 사람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0: 2시 반부터요?
1: 네네.
0: 왜요?
1: 2시 반부터 시작하던데도요?
0: 12시부터 점심 먹는 게 아니고요.
1: 아, 드시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또제차또 2시 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많이 오시던데 지금.
0: 아주 유명한 집인가 보다. 오,
1: 예, 다음에 대구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0: 그러니까 점심 때 1차로 하고, 그,
1: 네네.
0: 점심 손님이 나가면 2차로 이제 오후 2시 반부터 또 새로운 손님을 받는다? 아,
1: 네. 네네.
0: 그렇구나. 저기, 남편분이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1: 하물이에요, 하물.
0: 하물
1: 예,
0: 하시고,
1: 하물 하는데, 저 전기차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송을 해서 듣나 봐요.
0: 아니,
1: 그래서 너무
0: 근데,
1: 웃기고.
0: 대구에서 이 TBS를 뭘로 들으세요? 차 안에서?
1: 블루투스에 저거 뭐지?
0: 유튜브?
1: 인터넷으로.
0: 앱.
1: 예.
0: 스마트폰 앱.
1: 예. 뭐 앱으로 들어요.
0: TBS 앱으로 듣고 계시는구나.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가게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가게 이름. 굴다리 식당. 여기
1: 네네.
0: 저 파블로 PD가 그걸 찾았네.
1: 아,
0: 경산에.
1: 맞아요. 나오죠?
0: 예, 뭐 블로그 같은 데
1: 사람도.
0: 나오는데 당면
1: 네네.
0: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1: 맞아요.
0: 있네. 두부 넣고 하는 그 돼지찌개도 있고. 네, 이거 다 보이네, 뭐. 네?
1: 맞아요. 나는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0: 근데 이제 먹으러 들어가실 거죠?
1: 네네, 먹으러
0: 아,
1: 가야죠.
0: 아, 요거 맛있겠네. 짜글이처럼 생긴 거.
1: 대구 오시면요, 한번 드셔보세요.
0: 알겠어요. 이거 아마 돼지 뒷다리살로 지금 김치찌개 하는 것 같은데. 아, 맛있겠네.
1: 네.
0: 예.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 네네.
0: 예. 저기 뭐 선물을 뭐 보내드릴까요?
1: 뭐 있어요?
0: 뭐 있냐고요?
1: 선물이요?
0: 25개
1: 네네.
0: 있는데 이거 읽으려면 10분 걸리거든요. 저기, 아, 파블로 PD가 저거 보내드린대. 화장품.
1: 화장품이요?
0: 예,
1: 아,
0: 화장품.
1: 네,
0: 이브스
1: 감사합니다.
0: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보내드릴게요.
1: 네,
0: 아이고,
1: 감사합니다.
0: 예, 식사 잘 하시고요.
1: 네네,
0: 네,
1: 날씨 좋은데
0: 고맙습니다. 아, 대구의
1: 고맙습니다.
0: 청취자분하고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힘든 싱어 나왔던 가수죠. 정현아입니다. 봄날이야.

네, 지금부터 봄날이다 듣고 왔습니다. 아, 아까 저희 제작진한테 하지감자 10박스 보내주신 고덕동 순댕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학교 5분기가 고장이라서 기사님 수리하러 와서 방송하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네, 대신 전해드렸는데 제가 보내드린 감자는 뭐 크기가 가물어가지고 작아요. 어우, 작지 않던데요. 예. 우리 맛있게 드셔주면 됩니다. 늘 감사히 듣고 있고요. 감자 요리가요. 감자 된장국, 수제비국, 감자 크림스프, 옹심이국, 쇠고기 감자찌개. 야, 할 게 많네요. 예. 들깨 감자국, 황태 감자국 등등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순대님. 네. 이 순대님이 아마 평택에 온 중학교의 영양사라고 하셨는데 댁에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 저희한테 작년 가을에는 서리태에다가 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고맙게 보내셨네요. TBS 직원들하고 네, 환경미화하신 분들하고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당첨자 5861번님이에요. 정답 1번 메시고요. TBS 정상화 원하고요. 왕십리에 먹어봐 뒷고기 가고 싶어요. 요즘에 일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가서 지인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일이 없어가지고 그쵸,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예. 자, 일단 왕십리 먹어봐 뒷고기 보내드릴 테니까요.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식사권 보내드리니까 가서 지인분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앞날을 또 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8032번님 당첨입니다. 일구님 반갑습니다. 정답은 1번 메시고요. 목이버섯 받고 싶어요. 왜냐? 어머니와 함께 맛있게 요리해서 먹겠습니다. 8032번님한테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채에서 드시면 아주 좋다고 그래요. 다른 청취자분들 받으신 분들이. 1248번님 당첨입니다. 정답은 1번 메시고요. 어제요 시골 형님네 콩심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형님과 귀농한 조카가 함께 먹을 수 있게 왕

피터펀이 나옵니다. 네, 풍금 씨가 오늘 행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피터펀 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상담을 대신 해드릴 거예요. 네, 웃고 삽시다의 행사 대통령이죠. 근데 말만 대통령이지 행사가 별로 없대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 피터펀이라고 웃고 삽시다 예, 이 노래 예, 아주 신나게 합니다. 예, 잘하는 가수니까 예, 회사에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피터펀입니다. 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분들 상담 문자 지금부터 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부 끝곡 아까 청취자 신청곡입니다. 홍세민, 흙에 살리라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현재 서울 기온이 31.7도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날이 흐립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와 고장차 소식도 잇따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은 연희램프 조금 지나 3차로에서 사고 나서 홍은램프 지나면서부터 속도 줄이기 시작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 한강대교 조금 못가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한편 어제 낮부터 서울 성북구 기름역 6번 출구 앞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4개 차로 중에 3개 차로를 막고 공사 중이어서 맨 끝 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오페라 한 곡을 듣는 거 같지 않습니까? 태진아 씨의 가시오이나. 아, 좋습니다. 8831님의 긴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뭔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허리케인 라디오 PD들한테. 어제 말입니다. 대신 화내달라는 코너에서 방송은 해줬는데 선물은 없다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 아주머니가 엄청 서운해하고 있어요. 어제 무슨 사연을 보냈냐면 마을 버스가 천천히 가서 불편했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선물은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오란다 좀 받고 싶은데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보내드렸어야지. 아유 일단 뭐 진행자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빠블로하고 저 돈가스 PD 얼차려 좀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8831님께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잠시 후에 통증 클리닉 합니다. 웃고 삽시다의 가수 피터펀, 또 마취 통증의학 전문의 김용건 원장이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분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문자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보내드리죠. 네. 나눔 선물 보내드린다는 것도 저 돈가스 PD 잊으면 안 돼요. 채택되신 분한테는 이런 걸 보내드려야 돼요. 말로만 이렇게 하면 청취자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 네. 자, 노래 한곡 듣고 시작합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이죠. 이세미 씨가 부릅니다. 울산 스캔들.

0: 미치겠다 어깨 통증
1: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0: 죽지 못해 다닌다 관절 통증
1: 한마디 아파서 잠설 친다 신경 통증
0: 호한마마보다 무서운 대상 포진 등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1: 제대로
0: 상담해 드립니다
1: 웃고 삽사 저 피터팬과
2: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의 통증 클리닉
1: 아프다고요 안돼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0: 아, 정신 하나 뒀습니다. 오늘 풍금 씨 대신해서 웃고 삽시다. 행사 대통령 피터펀 씨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4: 네, 반갑습니다.
0: 자, 만성이든 급성이든 세상 모든 통증을 상담하는 정다운 동네 의사입니다. 김영건 전문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는 저 오킴스 피부과 원장이 나왔는데, 예, 네,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아. 2주 만에 우리 김영건 원장하고 보는 거네.
2: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제가 듣자니 그 오킴스 피부과 일산 마디역하고 김용건 원장님 그 병원하고 어디 가깝다며요?
2: 네, 아주 오. 가깝습니다.
0: 그 김용건 원장 병원도 그 마디역 거기 있나 보죠?
2: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킴스 피부과 원장님한테 이제 피부과 네. 피부 환자들 네. 봐주는 피부과가 별로 없고 이제 좀 잘 봐주시는 병원도 흔치가 않은데 오킴스 원장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0: 아, 예. 네. 알겠습니다.
2: 힘든 환자분들 열심히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0: 네. 네. 자, 피터프 씨는 저 오늘 풍금 씨 네. 대신해서 나왔는데 네. 어디 급한 일이 없었나 봐요? 아, 네. 풍금 씨는 오늘 행사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고. 네?
4: 아니, 제가 여기 고정하기로 했는데 고정이 밀렸나 봐요.
1: 어떻게 된 거예요?
0: 뭐 어디 행사 네. 갔다 왔다며 근데.
4: 중국의 그 전주 민방하고요 네. 같이 공개 방송을 백두산에서 예, 그 여행도 할 겸 행사도 할 겸 막 그 선배 가수님들 네. 소명 선배님 뭐 강민주 선배님 같이 다녀왔습니다.
0: 아, 옷가락지 강민주 씨도 같이 갔구나.
4: 네네 한강 씨도 다녀오고 민수현 씨도 다녀오고.
0: 예. 그러면 백두산 그 앞에 어디 거기서 공연을 한 거예요?
4: 아니 앞에 이제 호텔이 있어요. 네. 이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네.

0: 예, 그 시를 넘나들면서 단둥이나 이런 쪽에 돌아다니면서. 아, 근데 이번에 천지를 네. 그 여행을 뭐 세 번, 네 번을 가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많대요. 실시간으로 이제 그 날씨가 바뀌더라고요. 오. 근데 저희 앞 팀도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천지를 못 봤어요. 오. 저희는 갔더니 비가 바로 개는 거예요. 오. 천지가 쫙 열리면서 우와 그 순간에 예. 제 웃고 삽시다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딱 내려왔더니 그 다음 팀이 또 비가 막 내려가지고 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만 그
1: 천지라는 데가 워낙 3대가 예. 덕을 쌓아야지 볼 수 있다고 그러는 데인데
0: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아, 예. 아주 좋은 경험.
0: 최일구 선배님께서 밀어주신 덕분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인사드렸고 본격적으로 상담 문자 시작 전에 피터버 씨 그 참여 안내 뒷페이지.
0: 네. 네.
1: 여기
0: 알겠습니다.
1: 읽어주세요.
0: 여기 있습니다. 네네. 네.
1: 50원이고.
0: 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아픈 곳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 있으시면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51입니다.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받아 가세요.
1: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터버 씨가 청취자들 문자 소개해주고 상담 좀 해주기 바랍니다.
0: 네. 759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손 등뼈가 부러져서 4주 깁스를 하고 현재는 2주째 깁스를 풀고 생활하는데 주먹도 안 쥐어지고 손바닥 뼈마디가 아프다고 합니다. 붓기도 안 빠진대요. 언제쯤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라고.
2: 네. 손등뼈가 어째서 부러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단순히 뭐 어디 뭐 주먹으로 쳐가지고 손등뼈가 그 두 조각으로 부러진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이제 깔려가지고 산산조각 나가지고 부러지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3개월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수술한 병원 다니시면서 3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손가락 주먹도 안 지워지고 뼈마디 아프니까 손을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목이라든가 손가락에 구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힘줘서 구부리지 마시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살살 이제 마사지 해주면서 구부리시는 거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완근 쪽으로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팔 아래 팔 근육을 좀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사지를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2: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도 이제 그 신경통이 이제 말초 신경통이 생기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마사지해서 근막도 이완시키고 그리고 혈류도 늘려주는 방법을 그 스스로 좀 하신 걸 거예요.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자, 7598님께 나눔 선물로 자 보내드립니다.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다음 사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3님께서 저희 엄마가 올해 81살이시래요. 두 달 전에 엉덩방아를 찧으셔서 아이고 못 일어나셔가지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을 가셨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퇴원을 하셨답니다. 근데 두 달 넘는 지금까지 못 일어나시고 누워만 계시다고 합니다. 근육이 불뚝 일어나고 꽉 쪼이는 듯이 너무 아프고 아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좀 낫는 것 같다가 다시 아픈 게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일단 뼈에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네. 압박골절이 생겼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는 MRI 촬영까지는 아마 못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척추 협착이 척추관 협착이 진행되는 분들이 이제 넘어지고 나서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아프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신경외과 진료 정형외과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게 자꾸 반복되는 게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 좋겠어요.
0: 네. 병원만 너무 믿고 있다가 이게 이제 그 MRI라 그런가요?
2: 네.
0: 요거를 늦게 찍어가지고 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 아, 네네. 엑스레이만 찍어서 네. 이제 그 응급실에서는 아주 지금 당장 잘못될 환자 진료만 하니까 네. 급하게 엑스레이만 찍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엑스레이상에서 문제 없다는 게

0: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
1: 아, 이 피터팬 씨가 의학에 대한 그 예. 지식이 풍부한 것 같아.
2: 아니, 그, 입학을 했는데 바로 풍금 씨한테 밀려가지고.
1: 아니, 근데 예지 아빠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 피터팬님, 의학 정보라니요? 의학 정보가 뭐예요?
2: 아, 의학 정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1: 의학을 해야 되는데 아, 발음을 예. 전라도 사투리로 의학을 했다는 거야.
2: 아, 아, 예, 그렇군요. 아, 저 발음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밌어. 네. 자, 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아, 네. 그러면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가수의 피사님. 네. 저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1: 그렇죠.
2: 예. 정다운 네. 연구원 원장님.
1: 피터 번 씨가 잠깐. 피터 번 씨가 네. 한국 가수협회 지금 이사잖아요.
2: 네.
1: 그래 그래가지고 피 이사님 그래요.
2: 피터펀 이사님, 정다운 연구원 원장님, 통증 주사가 효과 좋은 건 저도 김영권 원장님께 시술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통증 주사를 자주 맞으면 면역이 생겨서 효과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주 맞으면 효과가 떨어질까요? 김영권 원장님 육아를 응원합니다.
3: 육아를 응원한다고요?
0: 아, 감사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예, 예. 예, 예. 예. 아이가 이제 18개월 돼가지고 이제, 이제 점점 걸어 다니고 아빠 아빠 하면서
2: 가장
1: 아니 근데 3983님이 어떻게 알고
0: 지금 보니까 저한테 시술 받으셨다고 얘기를 예, 하시는 거 보면은 예. 이제 아마 저한테 치료받으신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1: 네. 아, 예.
0: 통증 주사를 자주 맞으면 면역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거에 주사에 의존하게 되는지 혹은 내성이 생기는지 두 가지를 걱정하시는데 의존하게 되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독되어 가지고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통증 치료는 보통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요즘에는 소염약제를 잘 안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통증 클리닉이나 정형외과에서는 소염약제를 좀 씁니다. 그런 것에는 그 중독되는 그런 성분은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내성이 생기는 것도 그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적응하게 되는 게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맞을 정도로 용량이 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사 치료를 할 때는 먹는 약으로 먹을 때보다 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그 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맞을수록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끼신다거나 혹은 이제 자꾸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제 병원의 진료를 보면서 이런 게 걱정이 된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조금씩 몸의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약제들을 좀 줄이고 주사하는 경우에 효과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2: 뭐 중간에 한 번쯤 원장님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0: 아, 네. 뭐
2: 시술을 직접 하셨다 그러니까.
0: 아, 네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좀 그 소염약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잘 쓰지 않고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다른 병원에서 낫지 않는 통증은 제가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2: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435님께서
1: 피터폰 씨가 진행을 잘하네.
2: 아, 네.
1: 1435님?
2: 네네네.
1: 내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
2: 아, 죄송합니다.
1: 잘해, 잘해.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이고요. 배송을 하고 있어요. 차에서 내리면 허리가 아프고 펼 수가 없어요. 엉덩이 뼈도 운전할 때 아프고 왼쪽 엄지 발가락도 아파요. 한참 걸으면 허리는 좀 나아요. 근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0: 네. 지금 아프신 거는 허리 아래쪽에서 디스크가 눌리는 상황. 아마도 그게 가장 이제 직접적이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내렸을 때 허리가 아프고 펼 수 없는 게 이제 고관절 전면부 앞쪽의 문제와 이제 복부의 문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펴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조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이제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펴는 게 좀 어려워지고 허리 통증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0: 이제 평소에 자꾸 펴려고 스트레칭 하려고 좀 노력하시는 게 좋고, 이제 아무래도 일하시는 것 때문에 차에 오래 앉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중간중간 이제 스트레칭 쭉쭉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관절을 펴는, 다리를 뒤로 젖히는 이런 스트레칭 수시로 하시고,
1: 네.
0: 그리고 왼쪽 엄지발가락 아픈 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고관절이 보통 이런 분들이 좀안 좋아서 왼발로 지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은 엄지발가락, 오른쪽으로는 다리저림이라든가 무릎 통증, 이런 거를 좀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계속 하시면서 왼발로 지금 다리를 짝다리 짚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방문 하셔서 진료 보셔도 좋겠어요.
2: 일단은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먼저겠네요.
0: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병원 갈 시간이 조금
2: 그쵸.
0: 없으시거나
2: 맞아요,
0: 이제
2: 맞아요.
0: 불안하시고 이제 가이드를 한번 받고 싶어서 연락 주신 거니까.
2: 바쁘시더라도 꼭 병원에 한번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아,
3: 좋아.
2: 네.
3: 야, 진짜 번지가 안 나.
2: 네.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1: 아, 계속해서.
2: 네. 2161 쓰시는 번호. 네. 피터팬 가수님 요즘 솔찬히 바쁘게 정액무진 해봅니다. 중국 공연 이후에 대한민국 최고 허리케인 방송 출연 해볼면 떠불었네요. 부산 달인 김종호. 부산 달인 이 김종호 선생님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가수분들한테 유명하신 분이에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 부산에서 그 횟집을 하시는 분인데 뭐 상호는 밝힐 수는 없지만 김정은 선생님 그 횟집에서 협찬을 좀 하세요.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서 그 대한민국 최고 허리케인 방송이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면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수분들이 되게 자주 가는 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좋습니다. 자, 피터팬 씨에 대한 팬들이 많네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우리 피터팬 씨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웃고 삽시다. 듣겠습니다.

0: 예, 아, 피터팬에 웃고 삽시다. 9629님이, 아따, 노래 좋네. 아이고, 예.
1: 감사합니다. 예.
0: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상담해 주세요.
1: 네. 아, 최일구 선배님, 그, 혹시, 저, 나이가 60대 저 되시죠?
0: 그래서 뭐 매기려고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라고 하면.
0: 나? 예. 아, 할아버지 맞지, 뭐.
1: 아, 그래요?
0: 그러면.
1: 아, 저는 60대 청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이 7262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후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청춘이세요.
0: 아, 그 얘기하려고? 예, 예, 예.
1: 무릎이 통증은 없는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질 못한대요. 근데 아기들이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데, 왜 그러는지, 근데 통증은 없대요.
2: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막 개념으로 보면은 표면 전면부에 있는 근육 단위들 이제 가슴부터 복부 그리고 골반 앞쪽으로 이제 그 근막 경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라인을 따라서 통증 유발하는 포인트가 생기면 통증이 없는데 이제 앉았다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바닥에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무릎 짚고 일어나시거나 아. 못 일어나세요. 아. 보통 요런 분들은 이제 그 앞쪽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라서 자꾸 스트레칭을 쭉쭉 해 주셔야 됩니다. 가슴 그리고 복부 골반 앞쪽 요런 쪽을 자꾸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너무 힘드시다면 그 병원 집 앞에 있는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한번 진료 보시면 좋겠어요.
0: 네. 예,
2: 요게 그 뭔가 나이 먹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그 불편감들인데 요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아, 뭔가요?
2: 그냥 두지 마시고, 아, 그 주사 치료를 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도수 치료해서 전체적으로 근막 이완을 해서 그 치료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아, 예. 네. 그거 한번 진료. 네. 근데 환자분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인이 네. 제가 보통 이렇게 오시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요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근데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발목이라든지 아니면 목 뒤쪽에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진료를 직접 이제 받아보셔야 아마 그 해결이 될 겁니다.
1: 그러면 가능하시면 이 7262님께서는 생활하시는데 예, 그, 앉았다 일어나시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2: 그러니까 네.
1: 집에는 그, 기본적으로 의자에서 앉아서 그 생활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여기 고관절이 이렇게 찝히고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계시는 그런 네.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펴려고 노력하시고 이 고관절이 너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약간은 그, 이런 바닥에 앉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그 의자
0: 자신 의자
2: 예, 의자에 앉으시는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미끄러지지 않는 의자.
2: 네. 예.
1: 그 요즘은 뭐 보니까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자꾸 일어나는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벽에다가 그것도 설치해서 그 생활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아, 그거 중요한 장치죠. 네.
1: 생활 습관도 그렇게 바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1: 예.
0: 제가 그런 말씀하니까 제 지인분 중에 이제 모친상이 있어가지고 네. 가서 아는 어떡하다 이렇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그 병원 침대 한의원이라든가 어딘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디 침대에서 그 침을 맞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보호 장치가 없어가지고 난간 같은 거
1: 맞습니다.
0: 그래가지고 너무 떨어지셨다는 거 그래가지고 고관절을 뭐 다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전장치가.
1: 예, 옆에 그 벽에다 놓는 안전장치 있습니다. 네. 그것만 네. 설치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잘 모르는데.
2: 아,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0: 그 노인분들 그 돌아가시는 이후 3대 원인 중에 하나가 낙상입니다. 아. 네. 저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1: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6999님께서 왼쪽 엄지손가락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손톱이 이그러지고 잘라지고 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지 치료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예.
0: 지금 사진을 보내주신 걸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손톱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류마티스 때문에 손톱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이제 잘 못 움직이시면서 손가락 손톱에 어떤 변형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류마티스 때문인지 혹은 어떤 손발톱 무좀 그런 것 때문인지 피부과에서 진료 보시고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이 손톱도 피부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약을 바른다든지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꼭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진료 보시고요. 2613님 계속 사연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 오라버니 원장님. 저는 60대입니다. 네. 최근 자고 일어나니까 오금이 심하게 아프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조금 덜하고 내려올 때는 더 심하게 아파서 한 발 한 발 내려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DNA 주사 5번 맞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맞았는데 아직까지 아프답니다. 일할 때 제자리에서 8시간을 서서 일을 하신대요. 간간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엄청 아프고 어느 날은 조금 괜찮고 다리를 접으면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연골 재생 수술한 다리라고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도 있나요?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TBS 항상 화이팅입니다. 부산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0: 그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 굉장히 생동감이 있네요.
1: 아, 그런가요?
0: 실제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1: 칭찬받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0: 예. 일단 사연 주신 2613님, 그 무릎이 아픈 기간에는 저는 운동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 괜찮은 날에는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하시면 좋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허벅지에 힘줘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정도의 그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조금 많이 괜찮다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는 그 운동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외에 다른 운동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뭐 DNA 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강내 주사로 아마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맞아서 효과가 별로 없다면 그 지금 관절강내 상황이 심하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수술을 이전에 했던 연골 재생 수술 말고, 무릎 관절 치환술을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공관절이죠? 해야 되는 상황 아닌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0: 그 지금 있는 병원에서 좀 진료하시면서 계속 아프다, 상급병원에서 진료 보면 어떻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2: 네. 자 여기까지 듣고 오늘 저 상담이 상당히 예, 힘들게 네. 지금 가고 있어. 그죠?
1: 아, 그렇죠.
2: 네.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네. 노래. 네. 예. 자 여러분 잠깐 쉴 겸 네. 노래 뭐 들을까? 예? 네. 청이가 부릅니다.
1: 좋겠다.
2: 청이의 노래 네.
1: 좋겠다.
2: 듣고 가겠습니다.
1: 안 아프면 좋겠다.

0: 네, 노래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아, 근데 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2: 아, 네네.
1: 어, 저 그 아는 회장님이신데요.
2: 네.
1: 어, 그 철봉을 하다가 네. 네, 이제 복싱을 젊었을 때 하셨던 분이에요.
2: 네.
1: 체력 굉장히 관리도 잘 하시고 뭐 운동도 잘 하시는 분인데 철봉을 하다가 좀 무리가 왔었나 봐요.
2: 네.
1: 예. 네. 어, 60대까지만 하더라도 19개, 20개까지 막 했어요.
0: 철봉을?
1: 예, 철봉을. 그러다가 왔는데 좀 뻐근하더래요.
2: 네.
1: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일들을 하다가
0: 어디가 뻐근해? 어깨?
1: 어깨가 양쪽 어깨가 양쪽 어깨가 너무 뻐근해가지고 이제 그 뭐 이게 대체 의학이라나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침도 맞고 피도 뽑고 그랬어요. 그러다 더 아프니까 저기 간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고.
2: 오.
1: 그걸 찍어보니까 이쪽이 너무 이게 그 벌어져가지고
2: 네.
1: 수술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수술을 어렵게 했어요.
2: 예.
1: 그러니까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완치가 되면 오른쪽도 해야 된다고 지금 왼쪽 수술을 한 거죠. 그런데 넘어지셨어요. 하고 아. 이게 끊어져가지고 다시 MRI를 찍으러 갔어요.
2: 예, 예.
1: 갔더니 수술이 안 된대요.
0: 어이구 저런.
1: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픈데 이 아픈 거를 이제 방법을 인공 관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2: 네네.
1: 근데 인공 관절을 넣으면 또 뭐 한 10년 있다 다시 해야 된다고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2: 네네. 네네.
1: 겁이 나니까 이제 못 하고 그냥 생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네. 해야 되는 겁니까?
2: 어, 저라면은
1: 네.
2: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습니다.
1: 아.
2: 왜냐하면은. 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시고요.
0: 그래요?
2: 그러니까 예, 예. 저도 이제 웬만큼 어려운 환자분들, 힘든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 아픈 상황에서 수술하고 바로 또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인공관절을 넣어야 되시는 상황이면은 사실은 거의 이제 어깨 관절로 치면 말기까지로 조금 많이 안 좋은 편이신 아이고. 거예요.
1: 예.
2: 병원에서도 사실은 아주 아픈 환자를 이제 치료를 했을 때 100% 좋아진다라고 확신을 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도 그게 이제 100% 낫는 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서 고민해 환자한테 충분히 고민하도록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2: 근데 병원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치료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병원에서 그냥 수술 결정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시면 집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급 에서 진료 조금 그 대기
1: 아.
2: 했다가 같이 예, 진료
1: 아, 그 방법도 있네요.
2: 예예 예. 그렇게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 아유.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도 있는 게 아니고
1: 네네 네. 어쨌든 김창문 회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팬클럽 회장님이시라. 자 예지 아빠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허리에서 아,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에 도수 치료가 효과가 있나요? 라고. 7월부터 도수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 네. 효과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 아. 거의 대부분.

0: 네, 아주 심하게 디스크가 파열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도움되니까 네. 도수치료
1: 좀 방사통이라는 게 뭐죠?
0: 방사통이라는 게 이제 퍼지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엉치, 허벅지, 다리 쪽으로 이렇게
1: 밑으로 그냥 예, 쫙
0: 네, 절인다거나 당긴다거나 혹은 쿡쿡 쑤시는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 아, 저도 작년인가요? 어디 일본 다녀오는데 도수치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보험이 안 돼가지고요.
0: 그렇죠.
2: 보험을 하니까 또 보험을 들기를 못하더라고요. 비슷한 거를. 도수치료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네. 잘 됐네요.
0: 네. 10월부터. 네.
2: 계속해서 8호 이사님. 저는 71세 남성입니다. 앞으로 넘어졌 오메 앞으로 넘어지셨대요. 무릎 연골이 파괴된 것 같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3주 만에 퇴원을 해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무릎이 부어서 물이 찬다고 하는데 아이고 괜찮을까요? 걱정이네요. 지금도 붓기가 반대편 무릎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0: 네, 지금 퇴원하고 3주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이 맞다면 아까 수술하고 3개월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정도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무릎 그 운동 같은 것도 이제 굳지 않도록 이제 스트레칭 혹은 관절 운동 이런 거 살살 하시고 아직은 너무 무리해서 운동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0: 이제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가 아프면은 일단락 해결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뭔가 이제 좀 내가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 그러고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네. 근데 아픈 기간, 통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운동을 해서 더 이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2: 아. 네.
0: 그래서 조금 좀 릴렉스하시고 쉬시면서 관절 운동 정도만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2: 네, 가벼운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아, 그 선물 있다고 하시는데요.
1: 네. 네. 자, 그러면 예, 커큐민 골드, 네, 다미레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축하드립니다. 0529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원장님, 저는 66년생입니다. 50대 초반에 2년 정도 손신경이 너무 아팠었다가 또 몇 년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갔대요. 요 며칠 전부터 다시 그때와 똑같이 손가락이 찌릿찌릿 아프다고 합니다. 주로 택배 포장도 하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때는 병원, 한의원 엄청 다녔는데 다시 그래야 될까요?
0: 아마 그 손가락 뭔가 꽉 쥔다거나 무거운 물건 드는 동작을 하시면서 손가락 힘줄과 이제 전완근을 쓸 일이 많으실 거예요. 고 병원과 한의원 이전에 도움 되셨던 치료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그냥 두면은 신경 이제 찌릿찌릿한 통증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통증이거든요. 신경 통증은 가만 그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진행되고 그 퇴행성 변화를 점점 유발해서 신경 변성을 일으켜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막 흔히 어르신들 골병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골병 들게 하는 원인이 돼요. 꼭 그 병원 한의원 도움 되셨던 그런 치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계속해서 6501님 안녕하세요. 올해 74살인 남성입니다. 74살인 남성입니다. 네. 74살인. 네. 아, 죄송합니다. 작년 9월 3일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고 통증 완화약을 올해 1월까지 복용하고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5개월째 신경통약을 복용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 속이 쓰려서 며칠간 이 복용하지 않으면 골반 허리 쪽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신경통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증상으로 골반 허리가 아픈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예.
0: 이 병원 처방 약을 처방받은 병원에서 한번 진료하면서 얘기를 해서 약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속이 덜 쓰린 그런 약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 이제 제가 아까

0: 말씀드린 근막 경선이라든지 고관절 자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이제 마일드해서 아마 그쪽을 치료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혹시나 해결하면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 그꼭 진료하면서 그 담당 의사 그 선생님께 좀 상담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약을 드시다가 약을 끊으면은 이게 아프다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0: 그러니까요. 예.
1: 와, 아이고.
0: 엄청 아프십니다.
1: 힘내시기 바랍니다. 232 하나 번 쓰시는 분께서 50견 집에서 치료 방법 좀 간단하게 50견에 좋은 스트레칭
0: 네.
1: 좀, 예.
0: 어깨가 아프신 분은요, 기본적으로 이 경추신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만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 아, 거만한 자세.
0: 예, 거만한 자세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를 좀 풀어주는 그 운동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 네.
0: 책상 앞에
1: 예.
0: 한쪽 팔을 이렇게 걸치고 반대쪽 팔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힘뺀
1: 이렇게.
0: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1: 이렇게.
0: 힘을 조금 완전히 많이 빼고 그냥 빙글빙글
1: 아,
0: 돌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아, 다리는
2: 여보세요.
1: 다리는
2: 술 취한 것 같아요.
1: 아니, 저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지금
0: 어깨를 많이 쓰시는데 어깨에 완전히 힘을 빼시고 밑에서
1: 이렇게.
0: 슬렁슬렁 돌리는 겁니다. 예.
1: 아,
0: 이렇게.
1: 건드레 만드레. 건드레 만드레 치료. 예, 이렇게 하시는 게.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회전근개를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1: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40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호두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호두나무 꽃이 정신을 잃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긴급히 병원에 갔는데, 머리만 꿰매시고 근육 이완제를 주셨대요. 근데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척 아파요. CT 검사도 괜찮다는데,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어떡해요? 너무 아파요! 라고, 예.
0: 아, 네. 지금 또 살아있는 그런, 예, 음성을
1: 죄송합니다.
0: 전달받아가지고,
1: 웃으면 안 되는데, 호두나무에서 떨어지셨다고 이렇게
0: 예.
1: 상상이 돼가지고, 이거 큰일
0: 그렇죠.
1: 났네.
0: 일단, 외상, 이런 거는 이제 외상이라고 의사들이 이제 처음부터 판단을 하는데, 외상에 의한 통증은요, 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근육이한제, 소염제 먹으면서, 일주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원칙이에요. 예, CT 검사, 그러니까 뼈 검사에서 큰 문제 없었고, 그리고 아마도 적어도 뇌출혈 이런 가능성은 지금 배제한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실 텐데,
1: 네.
0: 일단은 일주일까지는 조금 기다려보고,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집 주변에 있는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방문해서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응급실 긴급히 병원에 갔으면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응급실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치료만 가능합니다. 사실 조금 더 의료 이것도 결국엔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통증에 대해서 경감을 지켜줄 수 있는 병원은 집 주변에 있는 의원급 병원일 거예요. 진료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1: 아, 그리고 요즘에 파크골프가 대세잖아요.
2: 네.
1: 그 파크골프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주변에, 뭐, 언니 누나야들 뭐다 시작을 하고, 형님 뭐, 동생 다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한번 가면 가격도 저렴하고 무료인데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치고 오신 분도 계세요.
0: 네네.
1: 그런 경우는 어떤 뭐 이렇게 이 신경 통증이나 이런 게 이렇게 뭐 무리하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이라든가.
2: 지금 피트버시트 뭐 파크골프 옆에 회장님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2: 아니,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1: 아니,
2: 적당히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물어봐?
1: 아니, 제가
0: 아니, 뭐 물어보실 수 있는
1: 파크골프
0: 거니까.
1: 채를 여기다 또 협찬을 한번 해볼까 또 언제 가 볼까 좀. 예. 예.
0: 네. 그 파크 골프도 결국에는 이제 골프 동작을 하기 때문에
1: 네.
0: 결국에는 몸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목이라든가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디스크성 이제 통증을 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자분도 실제 많이 오세요. 네. 중간중간에 자꾸 펴는 동작 스트레칭 해주시고 재밌다고 계속 치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잠깐잠깐씩 앉아서 쉬면서 살살 치시면 좋겠습니다.
1: 야, 중간중간 쉬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마지막, 예,
2: 예.
1: 사연, 예, 선배님.

0: 디스크성 통증인 경우에 이렇게 붓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붓는 게 정확히 뭔지 이것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집 가까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진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아,
1: 좋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건 원장님 수고했고요. 피터폰 씨도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입니다. 최영철, 내가 이러려고 들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0: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무더운 낮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과 하천 근처에는 가지 마시고 산사태 같은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말고 비닐하우스,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해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동서문로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기름역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어제 낮부터 성북구 기름역 6번 출구 앞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차로 중에 맨 끝 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한 상태인데 이 공사 오늘 저녁 8시까지 계속될 예정에서 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Up and for on pardon me, take off the yard. Okay, to the speak to the happy of the best piece of art.
2: 가끔 휴대폰 사진첩을 쭉 내려보다가 예상치 못한 사진 한 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 때문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우르르 따라 나오죠. 그날의 날씨, 함께 있던 사람, 어디선가 들리던 음악까지요.
3: 찍을 때는 별 의미 없던 사진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해지기도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찍은 메뉴판, 길 가다가 하늘이 예뻐서 찍은 한 장, 친구의 찡그린 얼굴이 귀여워서 한 장, 그리고 실수로 찍힌 바닥 사진까지.
2: 정작 여행 명소보다 숙소 창밖 풍경이 더 기억나고, 근사한 음식 사진보다 음식을 먹고 깜짝 놀라던 친구 모습이 더 보고 싶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3: 사진첩은 어쩌면 기억을 보관하는 장소라기보단 잊고 있던 시간을 다시 불러내는 장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사진 한 장을 보다 보면 아 맞다 저날 비 왔었지 저 셔츠 참 좋아했었는데 아, 저 사람이랑은 저때 진짜 자주 만났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줄줄줄 따라 나오니까요.
2: 네, 오늘은 사진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랍 속 오래된 앨범도 좋고요. 휴대폰 갤러리도 좋고요.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사진, 차마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사진, 설명은 어렵지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사진까지.
3: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사진 속에 담겨있던 시간들을 함께 꺼내볼게요. 여기는 우리 자연사하자, 저희는
2: 미미시스터즈입니다.

0: 첫 곡 데이브레이크의 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큰미미.
1: 저는 작은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0: 잘 지내셨죠 여러분?
1: 드디어 큰미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0: 고맙어요.
1: 제가 웰컴백. 아, 큰미미 보고 싶었던 분들 진짜 많이 계셨을 텐데요.
0: 네.
1: 아, 큰미미 도대체 5주 동안 우리를 놔두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오셨나요?
0: 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긴 휴가를 다녀오는 동안에 유럽을 떠돌다가 그제 돌아왔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요.
1: 너무 좋았겠다.
0: 아,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고요. 근데 사실 여행 중에도 수요일만 되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1: 아, 진짜?
0: 네, 딱 지금 서머타임이라 방송 시간이 그 유럽에서는 아침 9시였어요. 9시만 되면 아, 지금 방송할 시간이네. 아, 작은 이미 또 9시 고생하고 또 버벅대고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 시간이 딱 급히 외출 준비하거나 도시 이동하는 기차 이런 데서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뚝뚝 끊기는 거예요. 한국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 같지 않아.
0: 이게 사연을 남기거나 좀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듣기도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그 시간에는 여러분 생각을 무조건 하고 있었다는 거.
1: 당연하죠. 저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0: 네.
1: 지켜보고 있구나.
0: 네. 텔레파시로 느끼고 계셨죠, 여러분?
1: 네. 그럼요. 네,
0: 지금 오프닝 하고 있겠구나.
1: 그렇지.
0: 지금쯤 또 점에 취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드리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1: 큰미미가 없어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실망시켜드렸습니다.
0: 아, 믿었습니다. 아, 저희가 없는 동안에 게스트 DJ로 여러분이 나와주셨는데 편집자 홍근철님 그리고 젬베콜라의 시디키님
1: 그렇죠.
0: 야생마을 자유부인의 김도현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건 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다는 걸 한번 다시 느꼈어요.
1: 약간 지금 시상식 멘트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이 모든 수상소감을
0: 자르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신 많이 고생해준 작은 미미 그리고 PD님 엔지니어님 이렇게
1: 어머나.
0: 시상식처럼 계속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안심되고 안정이 되네요.
1: 아, 저희 큰미미가 철이 돌아와서 돌아왔어요. 진짜 너무 건강하고 즐겁게 다녀온 것 같아서 참 대견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0: 아, 여러분 덕분입니다.
1: 큰미미가 없어도 5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0: 그렇더라고요.
1: 하지만 또 순식간에 휙 지나간 것도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참 이렇게 신기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몇 주 몇 달도 금방 한 장면처럼 접혀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1: 제가.
0: 지금 그 저희 오프닝 하자마자 여러분의 사진 첩속 소중한 사진첩 속에 사진들이 막 오고 있는데 이게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사진이 그 순간을 붙잡아 두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나중에 사진첩 열어보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시간들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진첩입니다. 큰미미가 5주 동안 다녀온 시간들, 여행의 장면들 속 이야기도 천천히 펼쳐볼 예정이고요.
0: 네.
1: 여러분들의 사진첩 이야기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나를 그때 그 순간으로 데려가주는 유독 특별한 사진 이야기도 좋고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은 나를 빵 터지게 해주는 사진 이야기도 좋습니다.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0: 이번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요. 정말 몇천 장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다시 들여다보니까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시장 풍경,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뭐 모퉁이 사진 이런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행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딜 갔느냐보다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률의 여행 듣고 올게요.

0: 김동률의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어요.
1: 와, 이렇게 또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뜨겁다,
1: 여러분.
0: 소연이 아빠님, 금미미다!
1: 금미미 왔습니다. 소연이 아빠님 잘 지내셨죠?
0: 아, 반갑다, 반갑다, 그쵸?
1: 반가워요. 진짜 그리웠어요.
0: 진짜. 5주가 생각보다 길었어요.
1: 아, 길더라고요, 정말.
0: 예지 아빠님, 마냥 예쁜 다이너마이트 걸즈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너무 덥고 습해서 일하는데 힘들어요.
1: 아, 예지 아빠님 잘 지내셨죠? 너무 덥고 습해졌어요.
0: 바람은 부는데 아주 습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렇죠?
1: 네,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살짝 서늘했는데 벌써 덥고 습한 계절이 왔네요.
0: 아, 초여름. 자, 여러분 오늘도 초여름 맞이하는 음식 배틀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1: 네, 저희와 함께 덥고 습한 네. 이 날씨를 한번 이겨봅시다.
0: 그럽시다.
1: 5145님께서 큰미미 이제 어디 가지 마요. 스페셜 DJ에게서 야망이 느껴졌어요.
0: 스페셜 DJ 시디키님이 네. 말하시는 것 같아요.
1: 누구라고 그쵸? 말은 안 하겠지만 야망이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5145님. 반려견과 놀러가서 찍었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0: 너무 귀여워.
1: 진짜 너무 귀엽다. 정말 아이들이 주인을 닮는데요, 표정은.
0: 진짜.
1: 항상 웃으시나 봐요, 오일사원님.
0: 빵긋빵긋, 너무 웃상이시다.
1: 아이들이 다 우상이야. 네, 주인의 표정을 꼭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일사원님 항상 웃고 계신가 봐요.
0: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세요.
1: 네.
0: 3983님, 미미즈 안녕하세요. 제 사진 접속 가장 소중한 사진이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또, 따님 사진을 올려줬어요.
1: 엄지공주.
0: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 이른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운 우리 딸 하트.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진짜.
1: 합성 사진인 것 같아요.
0: 아, 너무 귀여우시다.
1: 너무 귀엽다, 진짜.
0: 이른둥이들이 원래 똑똑하고 건강하대요.
1: 맞아요.
0: 항상 행복하세요.
1: 항상 건강하십시오.
0: 네.
1: 소연이 아빠님께서 가족 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0: 네.
1: 사진사님께서 아내와 깍지 낀 손 포즈를 요구하시더라고요.
0: 깍지 손.
1: 그러자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부부는 손 안 잡아요.
0: 소연이 아빠님 아내분도 굉장히 쿨하시잖아요.
1: 아, 진짜 부부라는 게 있는 거군요.
0: 그치. 진짜 부부는 손 안 잡는다.
1: 가짜 부부는 잡는다.
0: 찐부부 인증하셨습니다. 네.
1: 그래서 깍지 낀 손 안 하시고 어떤 포즈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0: 그러게요. 네. 사진 또 한번 올려주시면
1: 좋을 것 같아요.
0: 좋을 것 같아요.
1: 얼굴을 살짝 가리고 네. 올려주셔도 됩니다.
0: 네. 어떤 포즈인지. 네. 예지 아빠님 유럽에 있던 큰미미와 연결되어 있던 걸 느꼈습니다.
1: 역시 예지 아빠님 느끼고 계셨군요.
0: 역시 텔레파시를 통했어요.
1: 제가 텔레파시 열심히 보낸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0: 텔레파시 좋았습니다. 1453님 할머니의 손주 사랑 이라고 하시면서
1: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네요.
0: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1: 너무 정감 있다.
0: 아기
1: 뭔가.
0: 이렇게 어부바하고 계신
1: 뭔가 숲속 시골 숲을
0: 그러게요.
1: 배경으로
0: 너무 평화로운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부바하고 있는 아이가 한 두세 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 아이가 지금 40살이 됐어요.
1: 1454님 본인 사진이시겠죠?
0: 와
1: 본인 사진이실 것 같은데 적어도 40년 전 사진이란 얘기네요.
0: 진짜.
1: 네, 30몇 년 전.
0: 할머니의 사랑이 진짜 느껴진 사랑이 사진입니다.
1: 네, 보실 때마다 할머니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0: 뭉클하네요, 진짜. 오이선님.
1: 네. 예전에는 동네마다 사진관이 있었으나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네요. 세월이 지났어도 사진관의 풍경은 대부분 비슷하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전면 유리창 너머로 동네 누군가의 사진이 있었죠.
0: 그쵸.
1: 크고 작은 많은 사진들 중에 늘 눈에 가는 것은 가족 사진이었죠.
0: 맞아요.
1: 황금빛 액자와는 다르게
0: 볕 얼어있는 쭈뼛쭈뼛
1: 얼어있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0: 맞아요.
1: 약간 어색하잖아요.
0: 맞아요.
1: 가족들이 평소에 사진 많이 안 찍게 되니까 그 당시엔 더 그랬을 것 같고 어머니께서 팔순 생신날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셔서 사진관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0: 그러시군요.
1: 요즘에는 정말 다양해졌죠.
0: 그렇죠.
1: 사진 작가님들도 활동을 많이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그리고 셀프로 찍는 사진관도 생겼잖아요.
0: 맞아요.
1: 리모컨으로 스스로 찍는 그런 사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꼭 그런 가족 사진 보면 아이들은 울고 있어. 근데 또 그 사진, 그런 사진들이 또 기억에
1: 재밌죠,
0: 남는
1: 재밌지.
0: 것 같아요.
1: 네.
0: 맞아요. 다들 이렇게 빵빵긋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쭈뼛쭈뼛 얼어있는 모습이.
1: 네.

0: 더 정겨운 그런 것 같아요.
1: 아,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미미 시스터즈도 벌써 뭐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저희도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친한 사람이 찍어주면 잘 나옵니다.
0: 아, 맞아요. 네,
1: 그래서 뭐 친한 누군가가 스냅 사진으로 찍어주는 것도 충분히 기념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우니까.
0: 맞아요. 찍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1: 맞아요.
0: 생각하는지에 따라
1: 맞습니다.
0: 사진의 또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1: 네, 이렇게 각 잡고 찍는 것보다 또 맞아요. 스냅도 좋고 요즘에는 맞아요. 또 핸드폰 그 타이머도 너무, 다 되니까
0: 맞아, 또 너무 화질도 잘 나오니까
1: 스탠드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렵겠지만 아 근데 어머니께서 또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닐 수도
0: 그렇죠.
1: 있겠다.
0: 그렇죠. 또 그 딱 제대로 각 제대로 된 잡고. 그런 가족 사진을 찍고 싶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어쨌든 좋은 사진 많이 남기시고 네. 또 나중에 소식 전해주세요, 울서우님.
0: 네, 예지 아빠빠님, 미미 시스터즈 하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예지의 초음파 사진부터 6살인 지금까지 와. 모든 사진을 날짜별로 다 정리해서 계속 만들고 간직하고 있답니다.
1: 어머나.
0: 와, 이 정리를 진짜 하기 어려우실 텐데.
1: 와, 우리 예지가 네. 커서 아빠한테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0: 아, 정말 아버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 정리하는 맞아요. 게 진짜 어려운데.
1: 예, 꼭 클라우드로 2중 3중 저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아빠님.
0: 오,
1: 우와.
0: 깍지선 안 하고 찍으신 사진 올려줬어. 아, 인증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더 좋다. 너무, 저 사진이.
0: 너무 정감. 아, 세 가족이시군요. 아, 여섯 가족 6.
1: 여섯 가족.
0: 강아지 세 마리까지 해서 여섯 가족이시군요.
1: 너무 잘 어울리고
0: 너무 자연스럽게 예쁜, 잘 찍으신 것
1: 네,
0: 같아요.
1: 너무 좋은데요. 깍지했으면 오히려
0: 어색했을 것 같아. 표정이 굳었을 수도 있어.
1: 아, 근데 그 요구하신 사진이 이 사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0: 아, 맞아.
1: 두 분이 찍은 사진인데 그냥 요 사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보기 좋은 가족들이네요.
0: 아, 진짜 네. 강아지 사진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1: 아, 저도 가족 사진이 딱 한 장, 기억나는 게 한 장? 두 장 정도 있는데, 가족 사진은 또 그렇게 각을 잡고 찍어도 맛인 것 같기도 하네,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0: 맞아요. 또 그렇게, 언제 또 그렇게 찍어보겠어요.
1: 그러게요. 그쵸?
0: 사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쿠미미님이 이번에 여행가서 사진을 진짜 수천 장, 수만 장 찍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찍은 것 같아요. 너무 역대급. 많아서 뭐 정리 손도 못 대고 있는데요. 아유. 거의 이제 가로 사진, 세로 사진, 가로 영상, 네. 세로 영상을 계속 찍는 게.
0: 영상까지.
1: 이게 이제 장면이 아니에요. 별 막 유명한 곳이 아니라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길이. 그럼 찍어야 되잖아요.
0: 근데 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또.
1: 왜냐면 내가
0: 찍어서.
1: 뭘 보고 싶을지 모르니까. 아. 다 찍어놓으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무슨 구글 지도 스트리트뷰 찍냐.
0: 일하러 왔냐.
1: 아니, 남들이 이거 보고 길 찾아야 되는 거냐,
0: 그러게.
1: 지금. 막 이럴 정도로 많이 찍었는데.
0: 이으면 진짜 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1: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그 정도로 사실 걷다가 멈추고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0: 거의 유럽의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드신 김정훈 선생님 아니십니까?
1: 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장면이 그리워질지 모르니까 계속 찍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이 가보셔서 알지만 사진 많이는 안 찍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이번에는 되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하면서 네. 숙소를 제가 한 15군데 정도 다녔거든요.
0: 아, 오래 머무르셨으니까 숙소도 네. 많았겠다.
1: 맞아요. 진짜 도시별로 여러 숙소를 경험했는데 체크아웃 전에 숙소 사진이랑 영상도 꼭 남겼습니다.
0: 아, 숙소 사진 너무 좋죠. 이게 오래 또 머물다 보면 그 숙소랑 정들어버려서
1: 맞아요.
0: 저도 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그런 방사진과 또 나올 때 제일 지저분한 사진 두 가지 이렇게 꼭 남기고 나오는
1: 네. 저는 네. 들어갈 때와 똑같이 깨끗하게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0: 그러시구나.
1: 왜냐면 저는 이렇게 후기나 뭔가 추후에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서 찍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0: 아, 저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왔는데 중간에 이제 엉망진창을 해놨을 때 또 있잖아요.
1: 아, 그때. 그런 사진도 네. 그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알죠. 아, 자금이라 여행을
0: 또 정감이 있는 사진이죠.
1: 맞아요. 그것도 네. 되게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이게 웃긴 건 근데 유명한 관광지 사진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갔던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관람을 했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1: 저도.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물론 찍기는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저는 그 진짜 현지인들 가는 로컬 시장이나 식당에서 이제 메뉴 사진이나 아니면 그냥 거리에서 막 찍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도 어색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길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행 갈 때 맛집에 진심이거든요, 저는.
0: 그렇죠.
1: 하루 두 끼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뉴

0: 판을 AI로 해석을 해야 돼서 그 메뉴판 찍은 사진이 진짜 많더라고요.
1: 여행 가기 전부터 여행 가기 전부터 쿤미 집에 가면은 컴퓨터 화면에 메뉴판 벌써 이미 다 해석이 돼 있어. 이미 다 끝나.
0: 어떤 음식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1: 너무 웃겼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성공했던 음식도 추천 좀 해주세요.
0: 아,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요. 이건 제가 나중에 뭐 따로 책을 내거나 나중에 온라인에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네. 시칠리아의 카타니아라는 도시에서 먹은
1: 카타니아.
0: 네, 아침 식사예요. 그쪽 시칠리아 사람들의 대중적인 아침 식사 메뉴가 거기 아침부터 찬 걸 먹어요. 피스타치오 그라니타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슬러시? 근데 피스타치오가 정말 진하게 들어가 있고 많이 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음 슬러시가 아니라 거의 이게 아이스크림인가 싶을 정도로 그 진한 피스타치오 그라니타를 레몬 향이 진하게 나는 부드러운 브리오슈 빵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 네. 빵에 이제 화산처럼 살짝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어요. 네, 네. 그걸 딱 떼가지고 피스타치오 그라니타를 한 숟가락 듬뿍 얹어서 먹는 거예요.
1: 와,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먹네.
0: 이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찬 걸 드시더라고요.
1: 아, 배가 되게 위장이 튼튼하신가 봐요.
0: 근데 이 맛과 향을 절대 잊을 수 없고 사실 시칠리아 여러 군데 다녔지만 제가 간 이 집 첫 번째 먹었던 그 집만큼 맛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사실 음식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1: 뭔가요?
0: 카페 풍경이었어요. 그 대부분 이제 노천 카페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정말 그 전 세대가 그 카페에 같은 시간에 있는 거예요.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라든지 학생들 이렇게 아니면 직장인들이 와서 빨리 사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중년 남성분들이 몇 시간씩 그냥 3, 4, 5 커피 마시면서 아침부터 막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이 역시.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해장국 하시면서 이제 한 그릇 하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수다 떠시는 것처럼 그런 풍경이 카페 아침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할머니들끼리 뭐 할아버지들끼리 아니면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1: 역시 네. 카페 문화가 진짜 발달을 한 것 같아요.
0: 네, 아이들도 이제 엄마랑 같이 와서 아침 먹거나
1: 맞아요. 그러니까
0: 모든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아침 카페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고 부럽기도
1: 그,
0: 하더라고요.
1: 그 동네에 또 여는 아침을 해주는 또 그 전용 카페들이 또 있잖아요.
0: 많죠. 그런 카페들에 그냥 매일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아, 눈 뜨면 그냥 가시는 거지.
0: 그래서 이제 인사가 내일 또 올게 이러면서 가시고 이름도 다 알고.
1: 그 다 서로 이제 동네 주민들끼리 만나는 그런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이죠.
0: 맞아요. 너무 그 풍경들이 기억에 남아요.
1: 여기까지 커피향이 막 솔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진첩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보이잖아요. 쿤미미 있는 유명한 장소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랑요.
0: 맞아요. 좀 네. 시장 구경하고 네. 동네 간판 찍고 또 갔던 데 또 가고
1: 아 너무 좋지.
0: 이러면서 하도 그런 것만 찍으니까 제가 프랑스 보르도에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아니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인데 너는 왜 동네 간판만 찍고 있냐 이러면서 제발 유네스코 좀 가자고 등을 떠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진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인도에 살 때 인도에까지 놀러 온 친구가 이제 몇 명 있었는데 네. 한 명은 저희 집에만 일주일 내도록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제발 여기 유네스코 문화
0: 왜 간 거야 그럼
1: 저기 가 보러 가러 이제 등 떠밀어서 간 꼭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쿤미미는
0: 동네 막
1: 맞아요.
0: 아무것도
1: 동네,
0: 아닌 곳
1: 동네 그냥 KFC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래도
0: KFC 맛집.
1: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이번 여행 계획 짤 때부터 유명한 곳에는 정말 피해서 가시는 것 같더라고 일부러
0: 아니, 유명한 곳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벤치나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1: 어우러져서
0: 네 그냥 처음 본 사람이랑도 수다 떨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뭔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같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힘든 풍경이라 아 이분들이 정말 시민답게 즐기고 있구나 이 도시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인사로 먼저 시작을 해요. 항상 인사.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이제 뭘 사러 가거나 하면 인사 생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인사가 다 다르잖아요. 스페인에서는 올라,
1: 올라.
0: 이탈리아에서는 본조르노,
1: 본조르노.
0: 프랑스에서는 봉주하고 짧게라도 인사를 꼭 하는데 이게 처음엔 조금 낯설었어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인사가 단순히 습관이 아니고 내가 당신의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신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말인데 조금 그런 인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구나.
1: 맞아요. 내 마음을 먼저 이렇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마도 자감미미가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명 관광지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걸 보러 간 것 같아요.
1: 정말 쿠미미 사진첩이 너무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0: 네,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1: 정리되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근데 아이러니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1: 어떤 순간?
0: 제가 여행 내내 엄청 수천 장의 사진 찍었지만 오히려 기억에 제일 남는 순간이 사진을 못 찍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라나다라는 도시에서 스페인에서 플라멩코 공연을 봤는데 이게 사진도 영상도 다 금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쉽다 했는데 한 시간 내내 무대에만 집중을 하니까 집중도 정말 잘 되고 그 감동이 막 수만 배로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1: 아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사진에
0: 온전히 집중을 하는 거죠.
1: 눈으로 마음으로 저장을 하셨군요.
0: 맞습니다.
1: 요즘 너무 기록하기 좋고 또 쉬운 시대라서 오히려 기록을 못하게 딱 막아놓으면 몸으로 더 깊이 인지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사진은 사진대로 좋고 사진이 없는 기억도 또 좋고
0: 맞아요. 눈으로 저장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1: 그렇죠?
0: 여러분의 사진첩에는 어떤 기억들이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나요? 아이의 활짝 웃는 사진인가요? 반려견이 왈왈 짖고 있는 사진일까요? 음식 사진 혹은 풍경 사진일까요?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진첩. 여러분의 사진첩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의 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도 바뀌고 몸이 원하는 음식도 달라집니다. 사진은 계절을 남기고 음식은 그 계절의 기분을 남기는 것 같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초여름 사진첩 페이지를 장식할 초여름 음식 배틀.
0: 시원함으로 여름을 맞이할 것이냐, 든든함으로 여름을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의 여름 스타트를 끊어줄 음식은 무엇일까요? 초여름 사진첩 배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시작.
0: 초여름 사진첩 배틀. 오늘 제가 자신있게 가져온 메뉴는요? 바로 장어 덮밥입니다. 사진첩으로 치면 장어 덮밥은 이런 음식입니다. 풍경 사진이 아닌 주인공 독사진. 얼굴 빡 크게 찍는 셀카 같은. 얼빡 셀피죠. 먹는 순간 오늘은 장어 먹은 날로 기록되는 날.
1: 아, 일기셔야 되는 날.
0: 조금 비싸긴 하니까요. 하지만 먹을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다 6월은 장어의 달이거든요. 예로부터 장어는 여름을 앞두고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특히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지나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이 좋아지는 시기. 장어가 가장 장어다운 계절인 거죠. 장어 덮밥은 등장부터 남다릅니다. 덮밥 뚜껑 열리는 순간 갓 구워낸 윤기 차르르한 장어 표면에는 달콤 짭짤한 양념이 얇게 코팅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양념 묻은 뜨거운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죠. 숯불 향이 먼저 코끝에 닿고 뒤이어 간장 양념의 달큰한 냄새가 따라옵니다.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요. 아, 이건 좋은 것이다.
1: 좋은 것이다.
0: 몸에 좋은 것이다. 첫 숟갈을 뜨면 부드럽게 익은 장어살이 혀위에서 스르르 풀어줍니다. 달큰하고 짭조름한 양념과 고소한 기름기가 입안에 침이 고여요.
1: 일단 침 삼키시고요.
0: 입안에 싹 번지는 거예요.
1: 아, 지금 또 쿠미미가 한식을 또 제대로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0: 맞아요.
1: 난이 났어.
0: 맛있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따끈한 흰쌀밥. 그 조합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 순간부터는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미쳤다.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소리만 남는 거죠. 장어 덮밥은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기름진데 느끼하지 않고요. 달콤한데 질리지 않고 부드러운데 존재감은 엄청나요. 흰밥 위에 장어 한 점 올리고 또 한 입 먹고 건축 설계하듯이 밥과 장어의 완벽한 배분을 설계하다 보면 어느새 빈 그릇이 바닥이 보입니다. 순간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지죠. 아, 자연이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장어 덮밥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체력을 정립하는 거예요. 아, 몰라. 그냥 누워있을래 하던 사람이 그래, 요것만 먹고 눕자. 이렇게 바뀌거든요. 왠지 혈색도 좋아진 것 같고 내일부터는 부지런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밀린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물론 대부분은 기분 탓이겠지만요.
1: 네.
0: 하지만 장어 덮밥의 진짜 효능은 바로 그 기분 탓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더위로부터 도망

0: 치실 겁니까? 아니면 장어 덮밥을 드시겠습니까?
1: 장어 덮밥도 6월에 또
0: 네.
1: 대표 메뉴를 갖고
0: 아, 제철 메뉴
1: 오셨네요.
0: 먹어야죠.
1: 저는 이 뜨끈뜨끈한 장어 덮밥에 아주 찬물을 끼얹을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초여름 사진첩 배틀, 저의 선택은요? 바로 초계국수. 장어덮밥 얘기하면서 체력이 차오른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혈색이 돌아온다, 별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0: 열심히 살래요. 누가 열심히 먹으라 그랬지.
1: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조개국수입니다. 조개국수는요, 등장하는 순간부터 주변 공기를 싹 바꾸는 음식입니다. 투명한 육수 위로 얼음이 반짝반짝, 잘게 찢은 닭고기가 소복하게 올라가 있고, 오이찬도 얼마나 싱그러운지요. 그릇 하나에 초여름이 담겨 나온 것 같아요. 가끔 음식이 아니라 풍경을 먹는 기분이 드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초계국수가 딱 그렇습니다. 마치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느낌,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싹 들어오는 느낌, 반팔을 처음 꺼내 입은 날 같은 느낌, 보기만 해도 괜히 숨이 한번 길게 쉬어집니다. 초계국수는 단아하고 조용하게 식탁 위에 오릅니다. 근데 한입 먹는 순간 존재감을 행사합니다. 새콤한 육수가 먼저 입안을 싹 정리하고, 쫄깃한 면발이 따라 들어오고, 부드러운 닭고기가 안녕 나야 닭고기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 조합이 얼마나 산뜻한지 입안에 창문을 연것 같아요. 며칠째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선풍기까지 켜놓은 느낌. 에어컨 아니고요, 선풍기.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맛있을 때 내는 감탄사가 아니라 시원할 때 내는 감탄사, 바로 그 아. 그리고 초계국수 육수, 이게 또 위험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면 먹으러 왔는데 나중엔 육수로 배가 아주 빵빵해집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또 한 모금 또 한 모금. 사진첩으로 치자면 장어덮밥이 스튜디오에서 정장 입고 찍은 프로필 사진이라면, 초계국수는 친구가 우연히 찍어준 자연스러운 스냅사진입니다. 자연광 아래에서 찍은 꾸민 건 아닌데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나중에 다시 봐도 그날의 공기가 느껴지는 기분 좋아지는 사진. 초여름 오후 살짝 더워진 공기 속에서 아 이제 여름이 오려나 보다 생각하게 만드는 한 그릇. 우리들의 선택은 초계국수입니다.
0: 아 초계국수 맛있죠.
1: 아, 근데 맛있어?
0: 솔직히 말하면 임팩트 좀 떨어집니다. 먹고
1: 그런가요?
0: 나서 장어덮밥만큼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1: 아~
0: 이게 분명히 먹을 때는 맛있어요. 뭐 새콤하고, 근데 한 시간 뒤면 바로 배가 꺼져가지고 기억 삭제되는 거예요. 장어덮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든든하고 먹는 날 자체가 기념이 되는 거죠.
1: 그 장어 덮밥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가격이죠. 카드 명세서가 기억해 주니까요.
0: 아 이게 여름 앞두고서는 좀 돈을 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돈값 하거든요. 장어 덮밥 먹고 나면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했다는 기분도 들고, 초계국수는 배가 너무 빨리 꺼져서 진짜 기억이 안 나요.
1: 초계국수 먹고
0: 배고파.
1: 나면 아 오늘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구나,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이런 게 또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장어덮밥은 너무 열심히 살려고 이제 막 열기가 막
0: 너무
1: 열이 오른다니까요.
0: 괴로워.
1: 어? 밥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을 받아 동기부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밥 먹고 나서 바로 PT 등록할 것 같아.
0: 아, 뭐 운동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1: 근데 그 다음 날 취소하실 거잖아요.
0: 오늘도 뜨거운 배틀이 예상되는데요. 든든함으로 여름을 맞이할 것이냐, 시원함으로 여름을 다스릴 것이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위장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TBS의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든든한 저녁 먹고 여름 공기 맞으면서 칵테일 한 잔 여러분 어떠세요? 윤석철과 세진의 칵테일 파라다이스.

0: 윤석철과 세진의 칵테일 파라다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도는 문자.
1: 군침이 너무 많이 돌았어.
0: 계속 돌아가지고 너무 발음이 안 되네. 군침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2: 소연이 아빠님, 장어덮밥이라고요. 크밈이 정말 실망입니다. 아,
0: 오랜만에 실망하시네요. 오랜만에 저에게. 실망.
2: 옐로카드를 건너뛰고 레드카드 꺼내야 정도네요. 아, 실망의
0: 나갈까요?
2: 정도가 아주 큽니다. 이제 거의 퇴장이에요. 이거 지금. 이열치열. 매콤한 오징어 덮밥이 아니라니 실망입니다.
0: 아, 오늘 좀 매운 거 땡기셨군요. 수연이 아빠님.
2: 아니 근데
0: 아, 제가 이제 뭐 독심술을 써야 될
2: 그러니까
0: 시간이에요.
2: 저희가 점을 점쟁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연이 아빠님 뭘 드시고 싶으신지 네,
0: 수연이 아빠님 그 매주 DM을 보내주실래요?
2: 그러니까
0: 저희에게
2: 미리 좀 선곡이 아니라 선 메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0: 예지 아빠님께서 장어덮밥 치트키스는 큰밈이 실망이에요.
2: 아, 실망 투표.
0: 장어라는 이름 하나로 더위 정복이죠. 그런데요 장어 먹어도 쓸데가 없어요. 아니 건강이 왜 쓸 데가 없습니까? 건강하게 좋은 거죠.
2: 많지요.
0: 그럼요.
2: 그럼요. 3983님 작은 미미 초계국수로 장어덮밥 이기기 힘들겠지만
0: 벌써 졌어.
2: 이미 패배를 하셨어. 패배를 시켜주셨어. 누들파인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여름 보양국수는 뼈칼국수입니다. 파주 오시면 맛보실 수 있어요. 오. 라고 하시면서 사진 올려줬어요.
0: 우와. 와. 살에 걸렸어요.
2: 살에 걸렸어. 어, 나 지금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뜨거운 거죠?
0: 약간 오. 제주도 고기국수 느낌도 좀 나고.
2: 아, 그러게요. 근데 이제 뼈채로 이제 고기가 오. 들어있는 뼈칼국수.
0: 아, 찾아봐야겠다.
2: 파주 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상급발사님.
0: 아, 시원하겠다. 6265님께서 장어 먹자니 주머니 사정이 좀 없고 국시 먹자니 장어 생각나고. 아. 그래, 이 돈이면 국시 배부르게 먹는다. 국시 먹자에 한 표. 아. 초계국시에 한 표. 던져주셨습니다.
2: 아, 또 장어도 단백질이고 우리 닭고기도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0: 그렇긴 합니다.
2: 그렇습니다.
0: 근데 초계국수는 너무 적게 들어가 있죠.
2: 그 꼬백이로 고기가. 시키자. 꼬백이로 시키자.
0: 고기 추가되나? 9778님.
2: 초계국수에 한 표. 장어덮밥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장어 싫어합니다. 초계국수 한 그릇 하면 몸도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의외로 초계국수가 좀 더 많은데요.
0: 제가 오랜만에 오늘? 왔는데 완패네요 오늘.
2: 아, 실망. 하지만 구체회사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실망입니다라고 약간 쐐기를 박아주셨어. 아. 초계국수라고요? 삼계탕을 먹어야죠. 화나셨어.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최고죠.
0: 아, 삼계탕 먹여야지.
2: 아, 근데 아직 초여름이잖아요. 그 우리
0: 맞아요.
2: 삼계탕은 또
0: 저희
2: 이제
0: 복날을 위해서 좀 아껴뒀거든요.
2: 한여름에 또 같이 먹어요.
0: 구체회사님 네. 복날 꼭 오셔야 돼요.
2: 그러니까 저희가 먹여드릴게요.
0: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2: 해주세요.
0: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나처럼 네. 우리의 혈류를 돌게 하는 장어덮밥도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초계국수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둘 다 우리의 초여름 사진첩을 짱짱하게 채워준다.
2: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2: 미미의 타임머신 신신신신신
0: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주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2: 오늘은 199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켠의 사진첩을 노래한 노래 고찬용의 거리 풍경 지금 출발합니다.
0: 고찬용 1991년 제2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이 곡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싱어송라이터죠. 이후에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낯선 사람들이라는 보컬 그룹을 결성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90년대 초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도시는 점점 더 바빠지고 사람들은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고찬용은 조금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2: 거대한 사건이나 화려한 성공담 대신 회색빛 구름, 초록색 나무, 새소리, 가로수, 밤거리, 고찬용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풍경들을 노래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한 목소리와 어쿠스틱 사운드, 그리고 시처럼 흐르는 가사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갔는데요. 특히 이 곡 거리 풍경은 포크 음악 특유의 소박한 정서와 리듬감이 잘 살아있는 곡이죠.
0: 사진첩이나 사진 갤러리를 뒤지다 보면 꼭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보다 집 앞 골목길, 매일 지나던 가로수, 친구를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 별 생각 없이 걷던 저녁 거리 사진이 더 오래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네. 거리 풍경도 그런 노래 같아요.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시절을 둘러싸고 있던 빛과 바람, 풍경을 기억하게 만드는 노래요.
2: 기타와 피아노 그리고 절제된 편곡위로 펼쳐지는 멜로디가 마치 한 장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빛나는 한 장의 사진처럼 남아있는 음악 같이 듣고 올게요. 고찬용의 거리 풍경.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찍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사진이 기억보다 먼저 남아서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불러내기도 합니다.
1: 휴대폰 사진첩을 쭉 내려보다가 문득 멈춰서게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표정, 그때의 나를 갑자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런 사진은 꼭 잘 나온 사진도 아니고 특별한 날에 찍은 사진도 아니에요. 흔들린 사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뒷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장의 사진이 그때의 나를 통째로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누구를 좋아했는지,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 말이죠.
1: 오늘 마음 체크의 문장은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은 차마 지우지 못하는 사진이 있나요?
0: 사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이 아까워서, 사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좋아서.
1: 그때 그 장소보다 그때 내 마음이 먼저 보이는 사진. 신나했던 날도 있고 조금 외로웠던 날도, 괜히 들떠있던 날도 있고요. 분명히 난 풍경을 찍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제 마음이 찍혀있더라고요.
0: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나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음식일 수도 있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나. 우리는 사진으로 그 시절의 나를 좀 더 곁에 두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 오늘은 잠시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시간 하나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차마 지우지 못하는 사진이 있나요?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0: 좋아서 하는 밴드의 천태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사진첩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요. 쿠미미님,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신지요?
1: 아, 사진첩을 보다 보면은 여행도 좋지만 결국 돌아올 일상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0: 그렇죠.
1: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함께 보내니까 진짜 돌아왔구나 하는 실감이 나요.
0: 저도 쿠미미가 돌아오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1: 네. 아우. 여러분, 저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네. 그 아까 3983님께서 예지 엄마와 신할 이탈리아 신행사진 네.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잘
0: 아,
1: 봤습니다.
0: 너무
1: 소렌토에서.
0: 행복해 보이십니다.
1: 그리고 네. 너무 오늘도 저 오자마자 이렇게 많이 반겨주셔서 정말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오신 분들 오늘 우리 자연사자 다시 보기는 니미 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1: 네, TBS FM과 니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1: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을

0: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동서문로 성신여대 입구역 이전부터 기름역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어제 낮부터 기름역 6번 출구 앞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보수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 4개 차로 중에 맨 끝 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한 상태고요. 당초 오늘 낮 3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저녁 8시까지로 공사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오늘 퇴근 정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봄문로나 종합로, 정릉로 쪽으로 우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 청담대교는 이제 양방향 모두 밀리고요. 한강대교 남단에서 상도터널 쪽이나 반포대교 중간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데도 정체인데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우리 몸이 피곤함을 느끼면 가장 먼저 아래로 늘어지는 곳이 있대요. 어딜까요? 네, 정답은 바로 입이랍니다. 네, 입꼬리가 나도 모르게 축 처진다네요. 눈이 뻐근함을 느끼면 얼굴의 근육들도 기운을 잃어서 턱 주변을 시작으로 피부가 늘어진다는 건데요. 그뿐일까요? 음치 감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이 말하길 입꼬리만 봐도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기있게 활력을 되찾는 법, 의외로 간단해서 내려간 곳을 다시 끌어올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매일 오후 5시 오늘도 살아내느라 애쓴 여러분의 입꼬리를 생기로 리프팅 해드리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거울을 바로 제가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 거울을 바로 보시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처져 있는지 확인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처져 있다 이런 분들은 씩 웃으시면서 네, 95.1을 고정하시고 잠시 후에 네, 한 10몇 초 뒤에 제가 퀴즈를 드리니까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 선물도 받으시면 입꼬리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자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비타민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영양소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즉 그 가운데 탄수화물.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공식과 함께 예부터 탄수화물 섭취를 강조해왔습니다.

0: 없지만 언젠가부터 탄수화물은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섭취 후에 소화되면 이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세포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어서 특히 뇌세포에는 이것이 부족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당류로 혈당이라고 불리는 이것. 이 물질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자,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포도당, 2번 불안당, 3번 근저당, 4번 위풍당당.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포도당, 2번 불안당, 3번 근저당, 4번 위풍당당.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또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0: 네. 업무의 노래를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0: 한국인에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무엇일까요? 거창한 치료보다 더 먼저 떠올려야 할 거 바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 영양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거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바로 비타민인데요.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을 지키고 때로는 질병 치료의 보조 역할까지 해주는 숨은 조력제라고 할 수 있겠죠. 따선홍의 닥터스 비타민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오늘은 그래서 비타민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는 법 비타민 완전 정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넘게 비타민C 연구에 매진해온 대한민국 대표 비타민 전문가 환자의 삶까지 함께 돌보는 비타민 동행 주치 암 환자를 위한 항암 전문병원 염창환 병원의 염창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0: 네. 네. 네. 제가 앞에 좀 소개가 길었습니까?
1: 네. 아니,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0: 아, 그래요?
1: 네. 정말 몸둘 바를 모르죠.
0: 아, 예,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마치 매일 나오시는 분처럼 친근함을 느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원장님. 네. 그 원장님 얼굴을 뵈면 네. 아, 우리 원장님은 참 비타민을 많이 드시나 보다. 얼굴이 왜 저렇게 항상 밝고 건강해 보일까 이런 생각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비타민C 하루에 보통 한 6g 정도 먹고요.
0: 6g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1: 보통 이제 6000 보통 알약으로 하면 한 알이 1g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6알이고 저는 이제 분말 형태로 먹어서요.
0: 아.
1: 2g짜리를 3번 정도 먹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그리고 또 비타민 주사도 맞고요.
0: 주사도 맞으시고요. 네. 주사는 뭐 며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 일주일에 한 번 정도.
0: 어, 그래요.
1: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다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서 정말 소모되는 에너지도 많고
0: 네.
1: 필요한 또 영양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통해서는 해결이 부족하니까 어쩔 네. 수 없이 먹고 가끔씩 주사도 맞고 그렇게
0: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네. 아, 박사님께 여쭤본 게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흡수한다고 해야 되나요?
1: 네.
0: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비타민을 따로 챙겨 먹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1: 네.
0: 네.
1: 기본은 음식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면은 별 문제는 없어요.
0: 네.
1: 근데 영양소를 음식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문제예요.
0: 아.
1: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래 살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 음식 먹는 거하고 나이 들어서 음식 먹는 거하고 흡수율의 차이가 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영양소가 필요해요.
0: 네.
1: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각각이 갖고 있는 질병들. 젊었을 때는 질병이 거의 안 생기죠.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질병이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음식 자체 내에 영양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졌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당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필요한 영양소들은 훨씬 더 떨어졌다고.
0: 옛날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1: 첫 번째는 토양이죠.
0: 토양이요?
1: 예, 토양적인 문제가 이제 그 관건하고 또 하나 네. 이제 똑같이 농작물의 햇빛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네. 그렇군요. 아, 원장님께서 이제 그 비타민 박사라는 아, 별명이 있을 정도 오랜 기간 비타민 연구를 하셨는데
1: 네.
0: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염창환 원장님은 왜 그 비타민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1: 네,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비타민은 비타민이었지
0: 네.
1: 이게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죠. 근데 제가 만났던 환자, 제 인생의 이제 터닝포인트였던 그 난소암 말기 환자를 5년 동안 제가 매주 가서 복수를 뽑으면서
0: 네.
1: 그 환자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래서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대체의학 중에서 자기는 비타민C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비타민을 공부해달라고 그래서 그 환자의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됐고요.
0: 네.
1: 또 하나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를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슈나이더 교수가 분이 오셨어요.
0: 네.
1: 그분은 폐섬유화증을 평생 연구한 분인데 은퇴하기 전에 본인이 30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하신 말이 폐섬유화증은 비타민C가 폐까지만 전달되면은 폐섬유화증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근데 그 거기까지가 자기의 연구 결과고 그다음 연구를 못 하니까
0: 아.
1: 그다음을 연구해 달라고
0: 네네.
1: 저한테가 그걸 알게 됐죠. 그게 바로 SVCT2라는 수정

0: SVCT2라는 거를 통해서 먹었을 때 세포 내로
1: 들어갔을 때 거기 가서 치료하는 역할을 그렇죠. 해주는군요.
0: 불이 나면은 불이 나는 데 가서 이제 불을 꺼주는 역할. 아.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야 되고 네네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1: 아, 이게 당장 표출은 안 돼도.
0: 입안에 막 피곤할 때
1: 물집 잡히고 물집 잡히고 뭐
0: 그분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 꽤 보는 것 중에 하나고.
1: 아, 그렇군요.
0: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나죠.
1: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염창환 원장님과 함께 비타민 완전 정보. 또 이게 그러면 이제 아까 숨어 있다가 뭔가 도움을 준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또 역으로 비타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0: 없는데 네. 지용성 비타민이 문제예요. 지용성이라는 건 우리 몸에 오랫동안 게 비타민 A. 비타민 A를 과다하게 먹으면 간독성이 생길 수. 비타민 A는 그 젊은 가임 여성이 먹으면은 네. 사실은 끊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임신하라고 그래요.
1: 아, 왜냐하면
0: 비타민 A가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1: 상당히 위험하네요.
0: 알고 먹으면 안 위험한데요.
1: 네네.
0: 모르고 먹을 때는 뭐든지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그렇죠. 비타민 D도 우리나라 국민의 91%라고 말하지만은
1: 네.
0: 너무 과하게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높아서 독성을 유발시켜요. 독성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칼슘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혈관에
1: 네.
0: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간을 이제 굳게 하고 막 이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네. 중요한 거는 적당하게 맞는 용량만큼 먹어야 됩니다.
1: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피검사를 한 후에 네.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비타민 D를 제가 날마다 먹고 있는데
0: 네.
1: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됩니까?
0: 그거는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1: 네.
0: 보통 우리가 그 천 아이면 혈중 농도 10 정도 올린다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제일 좋은 게 그 우리가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제일 좋은 건 4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만약 이제 결핍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30 미만이었을 거예요.
1: 네.
0: 그럼 한 2000 IU 정도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거 어느 정도 몇 달이나 먹어야 됩니까?
0: 평생 먹으셔야죠.
1: 아, 평생이요?
0: 네. 비타민 D는 그렇군요. 원래 이제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1: 네.
0: 우리가 이제 그 햇빛 노출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건물이 높아요.
1: 아하.
0: 그리고 낮 시간에 밖에 활동을 안 하게 되고 또 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선크림을 바르니까
1: 네.
0: 비타민 D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그런 비타민 D가
0: 그렇죠. 부족해요. 그런 네. 분들은 평생 먹고 나는 이런 햇빛을 충분히 노출한다.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되죠.
1: 아, 안 드셔도 되고요.
0: 네.
1: 네, 네.
0: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이제 그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1: 네. 좀 기본적인 이런 비타민 상식들은
0: 네.
1: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0: 네.
1: 우리 염창환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비타민 기본적인 상식
0: 네.
1: 뭐 공부도 되시고 또 아 그래? 그럼 나 이렇게 먹어봐야지. 얼마나 오늘 좋은 시간입니까? 그죠?
0: 그렇죠.
1: 네, 네.
0: 요새 영양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으세요.
1: 네.
0: 근데 문제는
1: 네.
0: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들이 있어. 몸 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끊으라고 그랬죠.
1: 네.
0: 끊고 나고 일주일 만에 왔는데 오히려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누가 이거 먹으면 좋다, 누가 저거 먹으면 좋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1: 네.
0: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걸 먹고 있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1: 그 언젠가 제 주변에 그 지인 한 분이 본인은 여러 가지를 먹는다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몇 개나 먹느냐 뭐를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 먹고 있다 그러니까 혀를 차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너무 무리하게 드시는 게 아닐까.
0: 그럴 수도 있죠.
1: 아, 그러니까
0: 목적이 내가 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합당한 영양제를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1: 네.
0: 이것저것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런 경우도 어떤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그럼요. 드셔야 되겠죠.
1: 네. 상담을 네. 통해서 먹고요. 그리고 또 왜 먹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0: 네.
1: 그런 이유도 없이 먹다 보면은 정말 너무 잡다한 게 먹는 게 많고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0: 네.
1: 그래서 기본적인 큰 거는 비타민이고 미네랄은 사실은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0: 충분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이 비타민을 먹는 타이밍. 이걸 식후에 먹어야 되나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 되나 자기 전에 먹어야 되나 네, 네. 궁금했습니다.
1: 비타민은 이제 크게 이제 수용성하고 지용성으로 나누잖아요. 네.

0: 이거 식전에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더 쓰리다. 이런 분들은 식사 중간에 먹든지 식사가 끝나고 바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0: 완전히 진짜 아예 미세한 게 있고 크리스탈형이 있고 그래서
1: 네.
0: 물에 녹으면 알아요. 물에 잘 녹는 비타민C가 가장 좋은 비타민C.
1: 아, 물에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보면
0: 네.
1: 이게 잘 녹았을 때 그게 좋은
0: 그렇죠.
1: 비타민C이다.
0: 네.
1: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참 엄청난 네, 비타민 우리가 정보를 또
0: 네.
1: 알게 됩니다. 자, 20년 넘게 비타민C 연구에 매진해온 비타민 박사 염창환 원장님과 함께 떠도는 비타민과 함께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0: 네.
1: 자, 비타민 상식 오해와 진실 OX 시간. 자, 원장님 앞에 그 OX 팻말이 있죠?
0: 네.
1: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일단은 OX로 답을 해 주시고요. O도 아니고 X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세모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0: 네.
1: 네. 두 번째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면 추가로 먹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옵니다.
1: 오, 네. 세 번째입니다. 종합 비타민 하나만 꾸준히 먹으면 대부분의 영양 문제는 해결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세모입니다.
1: 세모.
0: 네.
1: 자, 네 번째입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타민을 동시에 먹어도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1: X군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식. 오해와 진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타민 C는 물에 녹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된다.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는군요.
0: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먹어서 흡수가 된 다음에 작용을 하고 나서
1: 네.
0: 6시간 후에 소변으로 배출돼요.
1: 6시간 후에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먹고 바로 소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필요한 데 가서 작용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1: 네.
0: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거죠.
1: 아, 이 소변 색깔이 누렇게 되잖아요.
0: 아니에요.
1: 맞습니까?
0: 노란색은 비타민 B군 중에 비타민 리보플라빈.
1: 만약에 비타민 B, 아까
0: 네.
1: B, B군.
0: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변 색깔을 노랗게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어떤 분이 지금 그 비타민 냄새도 난다고요? 소변에서? 그럴 수도
0: 그거는
1: 있나?
0: 비타민 B군 때문에 그래요.
1: 네네. 잘못 드신 것
0: 네,
1: 같습니다.
0: 비타민 C는 냄새 안 나요.
1: 네. 자, 그리고, 그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피로가 더 풀리고 면역력도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뭐 인터넷에 이렇게 떠드는 걸 보면요. 하루에 몇천 밀리그램씩 먹는 분들도 많이
0: 네.
1: 계시던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0: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g이 맞기 때문에 6g을 먹는데 제가 뭐 감기에 걸렸더니 몸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때는 이제 10g 이상 넘어가요. 더 많이
1: 아,
0: 필요하기 때문에.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각자마다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10g 먹으냐 따라 10g 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1: 네.
0: 나는 그냥 3g만 먹어도 된다. 그럼 3g 먹으시면 되고
1: 아.
0: 먹어보고 본인이 제일 최적의 용량을 찾아야 돼요.
1: 네.
0: 그리고 그걸 먹다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몸이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원장님은 6g 정도. 네, 그렇군요. 예외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0: 네. 이 비타민 C는 소변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그 비타민 C 먹는 거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요.
1: 아.
0: 두 번째는 결석이에요. 신장결석.
1: 신장결석.
0: 네, 신장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C가 이 혈액 속에 있는
1: 네.
0: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1: 아.
0: 원래 이제 칼슘은 뼈에 가야 돼요.
1: 네.
0: 근데 일부인 분들이 그 혈액 속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1: 네.
0: 왜 그러냐면 동맥경화증 때문에 그래요. 동맥경화증에 이제 그 아세로마

0: 라고 하는데 걔가 칼슘하고 콜레스테롤이 붙어 있어서 혈관벽을 막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비타민C가 거기를 가면서 그 칼슘을 끄집어내갖고 그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1: 네네.
0: 근데 이게 많아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그 칼슘하고 비타민C가 결합해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신장의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는
1: 거죠. 아, 신장 결석의 주 원인이 그 옥살산이라는 네,
0: 여러
1: 그
0: 가지
1: 성분이군요.
0: 이유 중에 비타민 C와 관련된 게 옥살산이에요.
1: 아, 그럼 이 비타민 C도 우리가 그냥 쉽게 인터넷 몰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먹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것도 전문의는 상당히 꼭 필요하겠네요.
0: 그 비타민 C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뭐 어떤 걸 먹느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네. 꼭 전문의 상담은 필요는 없어요.
1: 네.
0: 그렇지만은 내가 이거를 먹을 때 어떤 그 혜택, 이득을 얻을지는 먼저 상담을 해보고 네. 먹는 게 더 좋긴 하죠.
1: 아, 그렇죠.
0: 네. 네.
1: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문자 들어온 겁니까? 조금 있다가. 네. 아, 두 번째 질문.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면 추가로 먹지 않아도 된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이게 어. 그 낮 시간 동안에 네. 보통 열샷볕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1: 야, 여기서
0: 그러면 생성이 안 돼요. 햇빛에 아, 노출돼도.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예. 네. 네. 근데 저희가 역시 네. 건강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노출하는 걸 더 추천하죠.
1: 아, 그렇다면 이 10시부터 4시까지 햇빛을 매일 쬐야 됩니까? 아니면
0: 낮에도. 근데 이제 보통 하루에 10분 정도만 쬐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10분을 주말로 몰면은 네. 1시간 정도는 쬐야죠.
1: 아, 1시간 정도는. 네. 그 서양에 많은 그 비치 해변가에 비키니를 입고 다 누워 있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처럼 옷을 입고 얼굴만 이렇게 해를 맞아도 충분히 흡수가
0: 얼굴만 됩니다.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더 좋은 거는 비키니가 더 좋긴 하겠죠.
1: 아,
0: 사실
1: 그래요?
0: 더 많이 노출되니까 표면적으로.
1: 아, 그래요.
0: 근데 얼굴만 노출돼도 충분하긴 해요.
1: 아. 그런데 이제 요즘 사회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회 뭐 빌딩 문화
0: 네.
1: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층 빌딩들이 많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학원 또 네. 학교 교실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네.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가장 기본 중요한 건 비타민 D는 꼭 먹으라고 하죠.
1: 네, 네.
0: 코로나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비타민 아, D는 꼭 먹어야 된다.
1: 그렇군요. 네. 원장님도 꼭 챙겨 드시나요?
0: 어, 그럼요.
1: 아, 네. 네. 원장님은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를 보시거나
0: 보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많이 먹고요.
1: 네.
0: 주사도 가끔씩 맞으면서
1: 아, 그러시군요.
0: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보호하는 거죠.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대로만 저는 따라하면 되겠죠.
0: 어, 그러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합 비타민 하나만 꾸준히 먹으면 대부분 영양 문제는 해결된다. 세모. 네,
0: 세모입니다.
1: 그러셨어요.
0: 그건 왜냐하면은 사람에 네. 따라 달라요.
1: 네.
0: 음식 속에 충분한 영양소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영양제를 안 먹어도 돼요.
1: 네, 네.
0: 음식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하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분들은 영양제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단순히 종합 비타민 갖고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인 질병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1: 네.
0: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보통 이제 40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큐텐이 있어요. 이게 아. 보통 이제 코큐텐이라고 하고요.
1: 아, 코큐텐.
0: 네. 비타민 이제 Q라고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1: 네.
0: 얘 기능이 뭐냐 하면은
1: 네.
0: 심장을 뛰게 해요. 심장 근육.
1: 심장을.
0: 네. 심장 근육에 꼭 필요하고
1: 아, 그래요?
0: 이 근육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1: 아,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까?
0: 네.
1: 아.
0: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가 ATP라는 거잖아요.
1: 네네.
0: 우리가 그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36 ATP로 갈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1: 아하, 그렇군요.
0: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이 제일 많은 음식이 뭐냐? 그 보통 소고기, 고기들이
1: 소고기.
0: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소고기를 하루에 100g씩 먹을 수 있는 분들은
1: 네.
0: 굳이 코엔자임 큐텐 안 먹어도 돼요. 근데 하루에 100g을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1: 네.
0: 매일같이.
1: 100g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0: 이 정도 된다고
1: 한 주먹 정도.
0: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뭔가를 보충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똑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흡수율이 떨어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양제로 먹어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젊을 때는 안 먹어도 나이가 들게 되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영양제입니다.
1: 네.
0: 영양

0: 먹어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주사를 맞는 거죠.
1: 주사를 맞고요.
0: 실제로.
1: 예. 이 코큐텐도 주사가 있습니까?
0: 코큐텐은 주사는 없어요.
1: 아, 주사는 없고. 예, 먹는
0: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1: 50대 이후 되면은 우리가 예. 이제 근력이 점점 이.
0: 그렇죠.
1: 네. 줄어들잖아요. 예.
0: 그러니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지.
1: 네.
0: 그걸 안 하고 그냥 운동만 하면 오히려 살이 빠져요.
1: 아. 네. 요즘에 제가 그러는 것 같은데.
0: 계속 네. 나오잖아요.
1: 네네.
0: 위거비 마운자로부터 하고 뭐 싹산다 좋은 약이 나오는데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잖아요. 근육이 빠지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
1: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0: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인 질병이 있어요.
1: 네.
0: 보통 약한 부위. 어떤 분은 관절이 안 좋잖아요. 그 관절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이제 MSM을 먹으라고 그래요.
1: 네.
0: 거기에 필요. 눈이 안 좋은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은 루테인을 먹으라고 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이 약점인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 줘야지 그게 괜찮은 사람만큼 따라갈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1: 네.
0: 그러지 않고 그거를 안 먹었을 때 보충 안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질병으로 가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세모를 드신 이유는 종합 비타민제 하나로는 그게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에, 내가 필요한 예를 들어 루테인이 필요하다면 루테인에 네. 대한 또 뭐 무릎 관절이

0: 약국에 이제 약을 저게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기다리면 뒤에 벽을 이렇게 쓱 한번 보면은 어린이형 그 젤리형 비타민이 쫙 있더라고요.
1: 그럴 바에는 그냥 사실은 이제 음식이 좋은 음식 속에 영양소
0: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름이 네. 애들이 먹는 게 귀찮은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어린이용으로 젤리 형태로 이렇게 만든데
0: 네.
1: 실제는 그런 것보다는 어린 형태에 비해서 작은 알약에 있는 어린이용을 먹는 게 맞죠.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형태를 뭔가 당분이 들어가거나 뭔가로 해서 애들이 먹기 편하게 하는 거는 좋은 네. 방법은 아니에요.
0: 네.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엄마가 알약을 조그만 거 주더라도 이게 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1: 네.
0: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야, 우리 애가 비타민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젤리라도 해서 이렇게 먹여야 되겠다. 이런 또 어머님.
1: 맞아요.
0: 그죠?
1: 네.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 결국은 애가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0: 아,
1: 과자 같은 개념이니까.
0: 네, 그렇군요.
1: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그 발포 비타민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물에 딱 넣으면은 이게
0: 네,
1: 발포식으로 해서 먹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비타민 보충하는 식으로 먹었던 사람들이
0: 네.
1: 나중에 고혈압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0: 아.
1: 왜 그러냐면은 나트륨 때문에 그래요.
0: 나트륨 때문에.
1: 발포를 네. 만들 때는 나트륨. 근데 그분들이 얘기는 거기 나트륨은 별로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나트륨을 먹어요.
0: 그렇죠.
1: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0: 아, 초과해서 우리가 나트륨을 흡수하게 되니까
1: 네.
0: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시간이 예, 잠시 예,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오늘은 비타민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는 주제로 네, 염창환 병원의 비타민 박사 염창환 원장님 모시고 비타민 완전 정복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다섯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못 여쭤봤는데 비타민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타민을 동시에 먹어도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 X 그러셨어요.
2: 네. 네. 그 일부 비타민은 이제 다른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해주는데 네. 궁합이 안 맞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철분제예요.
1: 철분제요?
2: 네. 철분제는 비타민C랑 먹을 때는 흡수율이 좋아지는데 네.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으면 다른 것에 흡수를 막아버려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철분제는 가급적이면 단일 제품 시간 간격 한 2시간 정도 띄고 먹으라고 그래요. 네네. 다른 영양제.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2: 네, 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에너지 대사, 특히 이제 느린 대사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네. 대사율이 늦어갖고 우리 몸이 이제 축적돼 있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비타민 B만 줘도 몸이 활기가 확 좋아져요.
1: 아~ 네. 이게 아까 그 소변 색깔 누렇게 된다는
2: 네,
1: 그거
2: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종합 그 비타민 B군이 많은 비타민을 먹는 게 좋고 네. 만약 피로의 원인이 그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활성산

0: 산소 네. 과로로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는 항산화제를 먹는 게 좋아요.
1: 항산화제.
0: 네, 비타민 C를 포함해서 네. 항산화라고 하는 여러분 코엔자임 Q10도 항산제주고 글루타제모 여러 가지들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먹어야지 그분들은 좋아져요.
1: 아, 그런데
0: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거는 비타민 B군이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경우. 이런 점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염창원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신 문자를 위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체 그 활성산소와 항산화는 무언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숨을 쉬어도 결국은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갔고요. 네. 그게 이제 노화를 유발시키고 질병을 유발시켜요. 근데 활성산소가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네.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거든요.
1: 과하게 있어도. 네,
0: 그럼 우리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때 그 항산화제가 들어가서 얘를 없애주면서 우리 몸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1: 네네.
0: 그 대표적인 게 비타민C인 거죠.
1: 비타민C. 네. 아, 그래서 비타민C, 비타민C 그러는 거죠.
0: 그렇죠.
1: 거군요.
0: 운동을 네. 하게 되면 또 활성산소가 생겨요.
1: 활성산소가.
0: 네. 그렇지만은 적절한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1: 네.
0: 근데 과하면 문제가 되죠.
1: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산소 운동 얘기하잖아요. 네.
0: 그렇죠.
1: 유산소 운동도 뭐 주 7일이 있으면 보통 이제 나오신 분들이 주 3회 정도 유산소 운동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0: 뭐든지 똑같습니다. 네. 너무 계속 하다 보면은 활성산소가 계속 축적이 되어 내 몸에 이제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한 박자 쉬라고 그래요.
1: 네네.
0: 하고 쉬고 하고 쉬고 이렇게 네. 하면은 오히려 체력들이 점점적으로 네. 올라가는 거죠.
1: 일주일에 뭐 월수금 아니면 그렇죠. 뭐 화목도 이런 식으로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4617번님이 10년 전에 통풍 진단을 받아서 매일 아침 요산제를 복용 중입니다. 통풍 환자는 비타민C 복용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복용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복용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복용이 적정할까요?
0: 예, 그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얘기 나온 것 중 하나예요.
1: 네.
0: 통풍 환자가 비타민C를 먹으면 오히려 통풍이 더 악화되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1: 아, 근거 없는 얘기다.
0: 네, 그냥 약이랑 비타민C 시간 간격만 두고 드시면 됩니다.
1: 네네. 시간 간격 네. 두시고. 네.
0: 모든 약하고 영양제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1: 네. 아까 이제 그 철분제 말씀도 하셨고.
0: 네.
1: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거는 이제.
0: 이거랑
1: 네.
0: 다른 또 문제.
1: 네, 다른 문제고요.
0: 네.
1: 자, 4488번님. 음주 후에 비타민을 먹으면 안 좋은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술 먹고 비타민 주사 맞고 술 깨서 출근했다고 하는데 숙취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제가 아는 지인이 문자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
0: 네, 술을 먹고 나서 먹지 말아야 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A거든요.
1: 비타민 A요?
0: 네, 비타민 A는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 먹고 비타민 A 먹으면은 네.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술 먹고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를 맞으면은
1: 네.
0: 이게 이제 대사를 활발히 시켜서 술을 깨게 해주는 건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술 먹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맞는 주사는 글루타치온 주사예요.
1: 글루타치온?
0: 네.
1: 그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0: 그 간 해독을 시켜줘요.
1: 아, 글루타치온이요?
0: 네. 오. 그래서 술 많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1: 네.
0: 병원에 와서 글루타치온 주사를 먼저 맞아요.
1: 아, 그리고 나서
0: 술 먹으러
1: 술 드시러 가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와서 또 주사 맞고.
1: 참 정성이 참 대단하시네요.
0: 네. 그분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1: 그 정도이면은 네. 뭘 해도 하실 것 같네요.
0: 그렇죠.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맞습니다.
1: 네. 글루타치온. 지금 이제 6시가 가까워지는데 슬슬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은 글루타치온을 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5185번님은 남성용, 여성용, 실버용 나눠서 팔던데 일반 종합 비타민과 큰 차이가 있나요? 이거 궁금했습니다. 저도.
0: 네. 남성용하고 여성용하고 사실은 네. 실버용 나누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1: 의미는 없다.
0: 네, 옛날에는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빈혈 때문에 철분제가 들어서 여성용이라고 하는데
1: 네.
0: 실제로는 철분제는 따로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1: 아, 네네.
0: 그리고 빈혈이 있을 때 먹어야지 빈혈이 없는 사람이 철분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활성산소를 작용해서 몸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는 남성용, 여성용, 실버용 다 의미 없고 그냥 종합비타민을 먹는 게 좋다는 거죠.
1: 네. 그 엄격하게 마치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서.
0: 그거는 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그 좀 네. 뭔가 헷갈릴 수 있는.
0: 오, 그럼요.
1: 네. 근데 전혀 의미 없다.
0: 의미 없다.
1: 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7139번님, 진단 안 받고 아들이 비타민 D가 남는다고 저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0: 네,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타민 D는 네. 검사를 하고 하면

0: 정확하게 알고 본인이 먹어야 되는 사명의식이 들어서 먹는 거지
1: 네.
0: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1: 네.
0: 겨울철 11월부터 3월까지는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D
1: 아,
0: 생성이 확 떨어져요.
1: 그렇군요. 겨울에는 더
0: 네, 겨울에는
1: 떨어지는군요.
0: 무조건 먹어야 돼요.
1: 네.
0: 네.
1: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 아드님께서 먼저 좀 엄마 이거 좀 먼저 드세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좀 그랬으면
0: 그렇죠.
1: 좋았겠다
0: 네.
1: 싶었네요. 네. 비타민의 유통기한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셨어요. 주방 찬장에 묵혀뒀던 거 먹어도 되려나요? 그러셨는데 유통기한
0: 당연히
1: 어떻습니까?
0: 유통기간 있죠.
1: 있죠.
0: 그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기간까지는 드셔도 상관없는데
1: 네.
0: 그게 넘어가면 먹지 말아야죠.
1: 아,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2499번님 비탑취 용량이 같은지 다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0: 네. 보통 이제 비타민 D 하면 비타민 D2하고 3하고 이제
1: 네네.
0: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통 천하의 위치한 나이 먹는 거고 비타민
1: 아.
0: D2는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비타민 D거든요.
1: 네.
0: 얘는 비타민 D3보다 그 효능 효과가 떨어져요.
1: 아,
0: 네,
1: 떨어져요?
0: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D3를 먹는 걸 추천합니다.
1: 네. 그러려면 왜 나왔을까요? 차라리 그냥 D3만 나오면
0: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아, 그렇군요.
0: 시중에서 대부분 파는 거는 D3예요.
1: D3.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이 비타민 D도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말랑말랑한.
0: 네.
1: 그리고 뭐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0: 분말도 돼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1: 있긴
0: 근데
1: 있어요.
0: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D는 연질 캡슐 속에 기름 형태로 먹어요.
1: 아.
0: 왜 그러냐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1: 네네.
0: 연질 캡슐 속에 있는 기름 형태로 먹는 게 흡수율이 제일 좋다고
1: 그래요. 아, 흡수율이 가장 좋다.
0: 네. 그리고 분말이라든지 알약 형태는 흡수율이 떨어져요.
1: 아하.
0: 그래서 보통 이제 일례로는 이 기름 형태로 된 거는 98%가 흡수가 되고
1: 네.
0: 이 알약 형태로는 한 10%에서 20%만 흡수된다고 그래요.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2037번님. 제가 신장 이식 환자인데 질병이 있는 사람도 비타민C 먹어도 되나요? 또 먹어도 된다면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야 하나요? 제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비타민D는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0: 네. 그 얼마를 먹어야 된다는 개념은 없고요. 원래 신장 이식을 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그 고용량을 먹으라고 말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양을 먹으면 사실은 이제 신장 쪽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혹시래
1: 네.
0: 무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드셔도 되죠.
1: 드셔도
0: 그 양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794번님. 레몬즙을 껍질째 갈아서 아침마다 마시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0: 예, 레몬즙이 이제 껍질째 갈아서 먹는 건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근데 이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1: 네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취준생인데요. 2937번님.
0: 예.
1: 공부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 비타민을 먹으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되는 비타민이 따로 있는지요? 이렇게
0: 예,
1: 질문했습니다.
0: 그 도움이 되는 거는 보통 이제 비타민 B하고 C라 그래요.
1: 네.
0: 실제적으로.
1: 아.
0: 예. 그거는 이제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에 대사를 활발하게 시켜주고
1: 네.
0: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청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B, C를 먹는 거를 추천하고요.
1: B, C.
0: 예. 그리고 수험생들이 보통 병원에 와서 뭐 피로회복이나 이런 거 맞은 주사도 바로 B하고 C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근데 그 주사 이름이 이제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존 마이어스라는 분이 개발하는데 B하고 C 성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4632번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요, 다이어트 중이라 식사를 줄였는데 비타민은 꼭 챙겨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0: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1: 아,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0: 네.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더더욱 먹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부족하게 돼요.
1: 네.
0: 실제로. 근데 그분들이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 꼭 필요하고요.
1: 네네.
0: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러지 않고 그냥 다이어트다 보면은 사람이 확 늙어버려요.
1: 아.
0: 노화가 빨리 오고 네. 활성산소가 몸이 그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나빠졌다는
1: 나빠질 수 있군요.
0: 네.
1: 네. 그렇다면 B 드시고 C는
0: 기본적으로
1: 드시고 D까지도
0: 예. B, C, D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돼요.
1: 네.
0: 고함량을.
1: 네.
0: 그리고

0: 니코엔자임 큐텐 정도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1: 네. 다이어트 하신 분.
0: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음식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 상태가 안 좋아요.
1: 아하. 아, 그래서 유산균도 네. 함께 복용을 하셔야 된다.
0: 그렇죠.
1: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0: 그래서 실제로 저 제가 미국에서 그때 이제 리오단 클리닉에서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그때 리오단 박사님이 얘기해 준 게 다이어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기 때문에 영양제를 한 묶음씩 먹어야 된다고.
1: 아.
0: 그래야만이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0: 평상시 안 먹어도 다이어트 할 땐 꼭 먹어야 돼요.
1: 다이어트 하실 때는. 네. 네. 그리고 이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죠.
0: 금물이죠.
1: 네네. 네. 네. 네. 무리하게 해놓고 나는 비타민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네. 네. 안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118번님 공복에 비타민C를 먹었더니 속이 메스꺼웠던 적이 있는데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가요? 아까 대답해 네. 주셨는데요.
0: 네. 저는 공복에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공복에 먹고 안 좋은 분은 당연히 식후에 먹거나 식사 되겠죠. 중에 먹는 거죠.
1: 아, 식사 중에?
0: 네.
1: 네. 자, 그리고, 0415번님. 영양제를 씹어서 섭취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알약을 잘못 삼켜서 씹어 먹습니다. 아, 잘 못 삼켜서 네. 씹어 먹. 이분은 이제 지금 고혈압약 드시고 계시는데 그 당뇨, 네. 당뇨 환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0: 당뇨 환자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이제 네. 퀘리세틴이라고 그래요. 퀘리세틴이 뭐냐면 퀘리세틴? 양파 껍질에 있는 거.
1: 예?
0: 양파 껍질에 있는 성분. 있는 거. 이게 이제 당 혈당을 떨어뜨리고 그 당뇨로 인해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좋은 영양소래서.
1: 아, 그래요?
0: 네.
1: 그 따로 그걸
0: 따로 먹는 입에서 거예요. 네, 입에서 아, 드시는 거.
1: 비타민 C나 뭐 이런.
0: 비타민 C도 당연히
1: 당연히 드셔야 되고.
0: 네. 아. 그러니까 C하고 그 퀘리세틴 이 두 가지가 당뇨에는 제일 좋다고 그래요.
1: 네, 그렇고.
0: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네. 이제 오메가 3.
1: 오메가 3.
0: 네.
1: 아.
0: 각각에 하다 보면은 각 질병하고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한두 가지는 나와요.
1: 네. 오늘 원장님께 이제 듣다 보니까.
0: 네.
1: 다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0: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일반적으로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에서 5개 정도 먹으라고 그래요.
1: 네네.
0: 그러면은 기본적인 영양소를 먹으면 웬만한 병들이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으니까.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 처방약.
0: 먹는 걸 추천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약들이 흡수되기, 네. 뭐, 약은 치료용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오랫동안 고혈압 당뇨는 오랫동안 먹지만 감기나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만 먹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서 얘가 흡수가 제일 잘 될 때 그때를 이제 찾아서 약은 먹는 거고 영양제는 그거랑 상관없이 필요할 때 이제 먹으면 되는 거고
1: 필요할 때 네. 네. 시간대를 좀 다르게 두시고 네. 시간차를 두시고 복용하시라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2059번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피로하다고 하셔서 비타민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점점 종류가 늘어나더니 지금 아침마다 한 움큼씩 드세요. 문제는 어디서 좋다고 하면 계속 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위험한 기준이 있나요? 혹시 과다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그거는 전문가와 상담해야죠. 뭐.
1: 네.
0: 그래갖고 이제 이 영양제를 왜 먹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유가.
1: 네.
0: 남이 먹어서 좋은 건가 본인한테 먹어서 좋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1: 이 아버님은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들으시면은 바로 야 이거 먹어야 된대. 그래서 또 이거 드시고 야, 네. 이거 먹어야 된대. 이거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움큼이 됐다는 건데.
0: 많이 그러세요.
1: 아, 이게 소화가 됨, 이게.
0: 소화 안 돼요.
1: 안 되죠.
0: 네, 그것만 먹다가 식사를 안 해버려요.
1: 아.
0: 오히려 이제 근육이 빠지고 살이 빠져갖고.
1: 네.
0: 오히려 병원에 링겔 맞으러 오세요.
1: 아, 그러세요.
0: 네.
1: 야 그래서 저, 지금 아드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0: 네.
1: 아무튼,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0: 있어야죠.
1: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와, 벌써 이, 저, 우리 염창원 원장님하고 방송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0: 아,
1: 네.
0: 저도 그냥 금방 간 것 같아요.
1: 네. 다음에 나오실 때는 두 시간을 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당류 혈당이라고 불리는 것. 1번 포도당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유산균 1862-3907-6360. 후라이팬 받으실 분 0415번님. 이렇게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이것만큼 지켜주십시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도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도 퇴근 정체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요. 사고가 어려움을 더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한강철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0: 늘어났습니다.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날 때나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도 몰려 있고요. 반대 강변북로 일산방면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여기 포함해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인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비슷한 구간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 55분 정도 걸리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북평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왔기 때문에 서인천 지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은 안양터널 부근부터 수리터널 쪽으로 밀리는데 역시 수리터널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오늘도 한낮에는 더웠지만 지금 충청권과 호남권에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빗길 사고 조심하셔야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평 부근의 사고는 사고 난 지 1시간여 만에 처리가 끝난 상태지만 서인천에서 부평 쪽으로 여전히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도 부천에서 서운분기점 지날 때 또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쪽으로도 밀리는데 수리터널에 있었던 사고의 여파고요. 여기 말고도 안현분기점에서 중동 쪽이나 성남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쪽으로도 정체구간 깁니다. 한편 어제 낮부터 시작된 기름역 부근의 긴급 상수도 복구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성신여대 입구 옆부터 기름역 쪽으로 정체 심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더워.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4: 지금 충청권과 전북권에는 비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이나 하천 근처에는 가지 마시고 산사태 같은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말고 또 비닐하우스,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해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한편 어제 낮부터 서울 성북구 기름역 6번 출구 앞에서 상수도 긴급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퇴근 정체가 심해지면서 지금은 1차로와 4차로 2개 차로를 통행시키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지금은 기름역 지날 때만 정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

1,500만으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

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류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

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904년 피파가 설립된 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나라가 모이면서 월드컵을 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개최를 희망하는 나라가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몇 년이 흐르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피파가 설립되고 거의 30년이 지나고 첫 해가 열리게 되는 거죠. 권순우의 세력공감입니다.

티렉스 게리론 5768번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축구에 대한 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원래는 한 월드컵 열렸으니까 요 기념으로 축구 얘기를 좀 몇 번 해드릴까 했는데 체코전 이기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계속 오프닝 여는 말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축구 역사 전문가가 반 전문가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실 분이 있으실까만은 매일 들으셨다면 1904년에 피파가 설립되고 1930년에 1회가 열리고 첫 번째 우승팀은 우루과이고 뭐 요런 정도의 역사는 좀 아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멕시코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피부제거원 솔루션 더마 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Radiohead, Karma Police, 이어서 Oasis, Stop Crying Your Heart Out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Radiohead 노래를 464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권디, Radiohead 노래를 듣고 싶은데 크립밖에 없나요? 좋은 노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칼마 폴리스를 틀어드렸는데 맞아 생각해보면요 그냥 대표곡 딱 한 곡만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레디오헤드 그러면 그 크림만 우리가 계속 그동안 들었던 것 같아서 좋은 노래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또 DJ의 의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오아시스도 거의 한 두 곡 정도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물론 오아시스 팬분들이 들으면 무슨 얘기냐 뭐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주 라디오에서 안 나왔던 Stop Crying Your Heart Out도 이어서 틀어드렸습니다. 0511번님 권디는 속 시끄러울 때 벽을 보고 계시는군요. 좋은 방법입니다. 낮에 다른 방송 시간에 축구 관련 노래를 저는 많이 듣진 않아요. 응원도 응원이지만 우리는 우리 음악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끼리만이라는 이 말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떤 분 사연에 제가 예, 저는 막 속상하고 이럴 때 벽 보고 멍하니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 들으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5784번님 권디 오늘도 축구 얘기네요. 그래도 음악은 락 음악 틀어주실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축구 관련 뭐 노래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락 음악 위주로 음악 선곡하겠습니다.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7007번님, 오늘 드디어 권순우 밴드 노래들 다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권태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권태기는 아닌데 갱년기라 죄송합니다. 권태 신청합니다. 추신, 권순우 밴드 노래 전부 다 좋아요. 응원합니다. 아, 쑥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고맙고 막 그렇습니다. 아우, 다 찾아보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6556번님도 보내주셨는데 이 6555님은 사실 좀 됐어요. 한 지난주인가 들어온 사연인데 그동안 묵혀뒀다가 7007번님 사연이 어저께 왔길래 그냥 갑자기 같이 우리 막내 작가가 묶어봤네요. 안녕하세요. 권순우 밴드의 권태 신청합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 권순우 밴드라는 걸 보고 어? 하면서 클릭을 해봤더니 새벽 공감 권디 맞으신 거죠? 와우, 멋지십니다. 요즘 저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 권태라는 음악이 있길래 신청해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노래를 모르면서 그냥 제목이 권태라니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들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해주셨고 5784님 못 살겠네. 권디 노래 재밌네요. 다른 곡도 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 노래를 이렇게 트는 게 이렇게 쑥스럽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블랙신드롬 선배님들 나오셨을 때 자기 홍보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듣겠습니다. 권순우 밴드입니다. 권태.

밥도 먹고 여자 만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귀찮다. 배부른 소울이 작작하고 먹고 사는 게 무엇일까 중요한 일들이 있을 텐데.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건스 앤 로지스 나킨 온 헤븐스 도어. 885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권디, 저는 체코전 2-1 예상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러면 8854번님, 이번에 멕시코는 어떻게 될지 좀, 그, 사연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Simple Plan, Perfect 들으셨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Simple Plan. 물론 아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캐나다 출신의 팝펑크 밴드입니다. 2002년에 데뷔를 했다고 하고요. 벤스 워프드 투어라는 그 인디 락 그런 투어 공연이 있어요. 매년 하는 건데, 한때 이게 인기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이제 그 메인 스폰서로 참여도 하고 이랬다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2023년이 마지막 그 벤스 워프 투어였네요. 외국도가 이 락 음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발달이라기보다는 발전이라고 해야겠네요.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전역에서도 이런 인디 팝밴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그 락 콘서트들이 이제 투어들이 많이 있죠. 펜타포트 같은 때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많이 변질됐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이게 참 자본과 음악, 문화와 이거를 경영하는 회사들의 이 어쩔 수 없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어색한 동행이 참 늘 힘든 것 같습니다.

The Bulb Bitter Sweet Symphony 664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그리고 Eagles Life in the Fast Lane 들으셨습니다. 이 이글스 이 노래 좋지요. 네, 호텔 캘리포니아 그 유명한 호텔 캘리포니아 그 앨범에 수록돼 있던 곡이고요. 이분들은 올해 9월에도 또 라스베가스 공연을 하십니다. 연세가 굉장하실 텐데 대단합니다. 아이고 벌써 또 시간이.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 축배 들으시면서 축배.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a bercé mon cœur pour la vie, la mer. Qu'on voit danser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5: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4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남요금소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 높은 만큼 전방 주시 잘 하셔야겠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아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0: 건강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한남대교 시작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5-6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특히 올림픽대로에서 한남대교 진입하는 차량들 불판을 겪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성산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탄천 1교에서 분당수서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서 고장차 처리 중이라 진입로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6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원전화들목 진출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 습도는 59%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약 1시간 전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3, 4차로 막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북천안부터 무려 9km 구간 정체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반포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달래내고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6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요금소 앞두고 정체인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용비기호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체는 도봉터널에서 월계일교, 장안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더위가 짙어지면 입맛도 없고 차가운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면 생각이 절로 나죠. 그런데 이 시원한 냉면이 원래는 겨울 제철 음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운 북쪽 지방인 함흥과 평양에서 겨울에 수확한 메밀과 감자로 갓 뽑아 먹던 별미였다고 합니다. 냉면 한 그릇 먹는 방법도 참 제각각이죠. 면을 가위로 싹둑 자를 것인가, 아니면 길게 면치기를 할 것인가, 겨자와 식초를 곁들일 것인가, 본연의 육수 맛을 즐길 것인가, 이 계란을 처음에 먹을 것인가, 마지막에 먹을 것인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철학과 확고한 부심이 존재하지만 결국 내 방식대로 맛있게 즐기는 게 최고의 선택일 텐데요.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이 그럴 겁니다. 내 속도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시원하고 맛있는 경제 레시피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